뭐라고 가요? 너나 잘하세요. 그 참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효대사의 가르침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라오라 부르는 극락에는 오는 사람이 없고 오지마라 오지마라 손사라치는 지옥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구나. 부처님 수지는 오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와라 와라 차비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나는 거기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 오징어 배가 저 밤에 나가면 환하게 불을 킵니까 안 킵니까? 어떻게 보면 오징어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아, 안 그런가요? 오징어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배가 밤 사도록 불을 밝혀놓으면 저 오징어가 멀리 있다가 그 불빛을 보고 쫓아가야 안 쫓아가야? 그 쫓아가는 이유는 그 불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극락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극락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 판단하면 극락인 줄 알고 욕심을 냈더니 그곳에 갔더니 지옥이더라. 절에 오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평정심을 이루고 나면은 모든 부분이 업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로운 부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죽으라고 싫다 이거예요. 여기 딴 거 같겠냐 이거예요. 그냥 복을 준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안 해. 너가 마음 내고 너 노력한 만큼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에게 가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내 눈을 다시 뜨고 내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내가 안입이설신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판단을 구하는 부분에 지혜를 통한 판단을 통해서 착시하지 않는 부분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중요한 부분입니까? 여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딱 뭐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 이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이 대가를 얻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업 자득이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대상에게 막연히 뭐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거든 첫째 지혜롭게 세상을 관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고 착시하지 않는 부분에 행동이 일어나야 되며 성실한 그 노력의 끝에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종교라면 불교는 대상을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건데 나의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청정한 마음, 나의 청정한 언어, 나의 청정한 행동. 그렇다면 참 불교는 대단한 거예요. 왜? 오차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별거 아닌 존재인데 내가 뭘 나를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아니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법계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십법계의 주인공이다. 그 십법계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뭘 꺼냈을 거냐? 나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육두윤회에 개합하는 부분을 뛰어넘어 평등한 마음, 치우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래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찾으면 거기에서 뭐가요? 뭘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만날 수 있다. 그 불성을 꺼낼 수 있다. 그 불성을 꺼낼 수 있는 희망의 주인공. 그래서 불교는 나를 믿는 종교다. 어떤 나? 중생으로서의 내가 아닌 보살로서의 나, 불성으로서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착시하지 않는 부분이 복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공덕을 믿고 내가 내 마음을 닦아 비운 부분에 대해서 그 지혜를 믿는 점. 그 잘못 이해하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설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 그건 그들이 믿으면 그들의 신념대로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들과 같지는 않다. 나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중생으로서의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으로 쓰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 나도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긍정적 마음이 일어날 거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가볍게 보지 않겠죠. 그가 중생으로서의 업에, 업으로 감겨 있는 부분으로서의 삶을 본다면 그는 모순덩어리일 수 있겠으나, 그 마음속에도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먼 미래에는, 먼 미래의 진리에 눈을 뜬다면 그도 또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부처님 전생에 상불경 보살로 사시면서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중생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은 항상 그랬다잖아요.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부처로 봅니다. 그런데 부처답게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겁니다 하고 기분이 흐뭇하겠지만, 아주 못된 짓을 골라하는 사람한테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겁니다, 당신은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못된 짓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모든 양심은 있는, 그렇지만 부처님은 항상 그래요. 당신이 지금은 중생으로서의 중생을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엔 또한 불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나는 불성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개이 성불더라. 성불이 시작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든 저렇게 했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절에 오셔가지고 절도 안 하고 절마당에 등만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냥 절에 와서 등만 쳐다보고 앉아서 참 좋다. 성불이. 근데 그것보다는 법당에 가서 절 한번 하고 가면 더 이뻐야 안 이뻐야? 더 이쁘겠죠. 근데 3대 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아, 관세음보살에도 한번 불러보겠다. 그건 더 훌륭해, 안 형님? 훌륭하죠. 이게 시작은 적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동기유발이 되신다면 그것이 성불의 시작일 수 있다. 불교 쉬워요, 어려워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불교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진일보하라요. 진일보. 불태전 뒤로 밀리지 말아요. 왜? 내가 이만큼 시작했으면 또 좀 잘하고 또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라.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가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진리에 제압할 수 있는 훌륭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변 사람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마음 내지 말아요. 뭐만 하면 돼? 너나 잘하세요. 나가 나를 보고 가면 돼. 꾸준하게. 그래서 그 꾸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근세계에서도 수행에 불을 끄지 마라. 안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겨울에 안거가 있는데 그 안거 기간에 불을 확 떼서 끓어 넘치게 끓여놓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꾸준하게 살려가라. 그러니까 꾸준한 게 수행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냄비 근성이 가지고 우르르 끓었다가 턱 끊어버리고 난데 내가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있다. 때가 되면 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식은 물을 데피려고 그러면 잘 끓어요, 안 끓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적지근하게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 절이 전부 다 신의 중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일으키고 나면 우리는 부처님 도량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진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경우, 거기에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 아주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인신난득이에요. 불법난공이라.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라.

사생에, 이번 생에 실각하면, 잃고 물러나면, 뭐를 잃고 물러나요? 부처님의 제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물러나면.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스스로 삐져갖고 안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부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복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요. 내가 없는 돈에 그 시주를 얼마를 했는데 내 돈 똑 따먹고 소식이 없냐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소원을 파는 곳이 아니야. 여긴 슈퍼마켓이 아니야. 근데 슈퍼마켓처럼 이해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은 부처님이 가르침의 공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오차가 생기지 않는 부분의 행위를 통한 수행을 했고 공덕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일이지, 본인이 그 계산치를 만들어서 될 때쯤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는다. 거울에 내 얼굴을 비치는 부분은 내 얼굴 생긴 대로 비치지 딴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내 얼굴에 수검정을 붙였으면 수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비추면 그렇게 나타나듯 내가 행한 부분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걸 뭐예요? 부처님의 인과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지, 본인이 뭘 도장 찍어줘도 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행동을 믿고 내가 내 행동의 결과에 부응하는 것. 그래,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그 법문을 들으러 오거나 기도를 하러 오면 절에서 거저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상담하면 상담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하던가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맨날 하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날 하는 소리 말고 딴 소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딴 게 되는 거예요. 그 딴 게 되는 게 뭐예요? 사주팔자 하나 묻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요행을 믿는 그런 경우가 그들이 욕구가 있으니까 만들어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꼭 나한테 묻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그리고 나중에 저만큼 나가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부적 같은 건 없나요? 전혀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믿는 불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인과를 믿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0: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정읍칠보선 보림자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4: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 선원과 삼랑진 여여 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 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 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5: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6: 예수님! 네, 예수님!
7: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6: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8: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뇌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 45인승 대형 버스를 능숙하게 몰며 신도들과 함께 순례에 나섰던 도원사 원각스님.

0: 먼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부처님 품에서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언제나 신도들이 먼저인 스님이 준비한 특별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싱잉볼 명상입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퍼져나오는 소리의 파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인데요. 틴샤라는 도구인 금속 원반 두 개를 부딪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1: 이거는 소리 명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몸의 기운이 색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래부터 일곱 단계로 나누고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최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 그리고 머리 끝에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명상에 접어들면서 이거 소리 파동으로 보면은 내가 가만히 이 명상을 딱 들어갔을 때 막힌 곳은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뚫려진 부분에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잔잔하게 퍼지는 울림을 따라 신도들도 천천히 명상에 젖어드는데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비워지고 마음에 평온이 스며듭니다.
2: 보살님.
3: 예. 아, 죄송합니다.
4: 잠깐 명상에 빠졌어요.
3: 제가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명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기운이 확 돌면서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신도들이 울림에 집중하는 동안 스님은 쉼 없이 도구를 움직이며 소리를 이어갑니다. 혹여 울림이 흐트러질까, 누군가 명상에서 깨어날까 염려하며 온 정성을 다해 싱잉볼을 울리는데요. 신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신도들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5: 즐겁게 기도 잘하고 보살님들도 즐겁게 다 이렇게 통제 잘 따라주고 그랬으니까 좋았어요.
6: 시간이 흐르면은 버스 운전 실력이 더 좋아지겠죠.
7: 지금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6: 네, 앞으로도 신도들, 보살님들 최대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잘 다닐게요.
0: 평화로운 이 순간을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광덕사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도원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신도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운전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도원사에 도착한 버스. 긴 하루를 함께한 신도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순례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모두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안도감에 스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함께 오가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번 순례 여정. 오늘 하루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준 버스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8: 스님이 에너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힘은 에너지는 우리 신도분들한테서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의 에너지는 스님이 채우.

0: 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 우리 스님은 그 원력으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원력으로 우리한테 그 주변 이 절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리에 있던 그 힘으로 끌어당겨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구나.
1: 다시 밝아온 도운사의 아침. 신도들도 하나둘 법당으로 모이는데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맞춰 기도에 잠기는 신도들. 두 손을 모은 채 가슴 깊이 간직해온 바람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그런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스님은 깊은 기도로 정성을 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도량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
2: 오늘 부산 자살 예방 캠페인 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서 좀 고생 좀 해요.
3: 네, 감사합니다.
1: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교통사고 예방,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4: 그 캠페인의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에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OECD 자살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었으니까 좀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움 우리 사회 안에 조금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다는,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그 취지가 좋잖아요.
1: 그런데 캠페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5: 스님, 오늘은 버스로 안 가시고.
6: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임원진들만 몇몇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차 이걸로 카니발로 지금 거기로 이동할 중이에요.
5: 아, 네. 그러면 버스도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네. 신도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갈 때도 직접 운전해서 다니세요?
6: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신도들이 좀 편안해야 또 다음에도 동참해서 또 같이 일을 하죠.
1: 대형 버스에서 작은 승용차로 이동수단은 바뀌었지만 스님의 자리는 언제나 운전석인데요. 자신이 몸을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이 길 위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어느덧 캠페인 장소인 부산의 부전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세우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스님과 신도들.
5: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7: 오늘은 시장 안 하고 각 사거리마다 이렇게 저거 팜플렛만 이렇게 전부 다. 예.
1: 오늘 캠페인 현장에는 평소 뜻을 나누는 도반 스님도 함께하는데요. 두 스님이 나란히 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8: 내가 좀 늦었어.
9: 아니, 그 멀리서 이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지.
1: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시간. 원래는 시장 안쪽에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참여 인원이 적어 역 주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담긴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건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민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10: 좋은 일 하려고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저거 좋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죠. 뭐 그렇고 시간 되고 뭐 여유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죠.
11: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도 읽어보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래 나는 꼭 그래도 뭐 스님이 주면은 나는 다 읽어본다 이거. 읽어보고.
1: 사실 스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빽빽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12: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3: 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0: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부산에 그쪽에도 또 이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1: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스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스님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한다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건네는 건 물론 찬바람이 부는 동지 무렵이면 직접 수원엔 따뜻한 팥죽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부터 소외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까지 스님에게는 이 모든 여정이 세상의 평온을 바라는 하나의 수행인데요.
2: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그 상이 아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상을 버리고 오로지 자리 이타행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걸 고충이라고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단지 내가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런 실천행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온다. 아,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아마 고충이 충분히 따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고충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좋아요. 마음이 즐겁고.
1: 스님에게 자비행과 이타행은 거창한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스님은 그 소박한 마음 하나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어가고 스님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3: 스님,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계신 건가요?
2: 아, 내가 지금 몽골 스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통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통화하는 것은 5월 말에 몽골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그거 이제 조율하려고 통화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보실래요?
1: 스님과 몽골의 인연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 속에서 불교 전통이 크게 위축됐던 몽골.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해마다 몽골을 찾으며 마음을 보태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4: 잘 있었어? 응.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
5: 어디야?
4: 하나로 간다고?
5: 하나로 가요. 부처님 생일이죠.
4: 부처님 생일 그래. 부처님 생일날 봐. 바리스테 안녕.
5: 감사합니다.
4: 바이를사.
1: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살뜰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스님. 먼 이국 땅의 인연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쏟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2: 계속 이렇게 인연돼서 왕래하다가 주지 스님이 이제 내가 갔다 온지한 달인가 됐는데 주지 스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이제 몽골로 넘어갔죠. 가서 이제 또 이제 누워 계신 분하고 많은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는데 그 스님이 그 우리가 MOU 체결된 그 사찰이 몽골의 최초 사원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사원인데 800년 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왕래해서 이렇게 인연 잡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최고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스님이라고 앞으로 잘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완.

0: 근데 이제 그 사찰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하고 인연 잡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장으로 추대를 해서 내가 카라코룸 에르덴조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장에 지금 저를 임명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1: 아, 네.
0: 예, 작년에 받아온 당장 임명장.
2: 몽골과의 인연에 정성을 쏟아온 스님. 국경을 넘어 쌓아온 신뢰가 이한 장의 임명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원을 찾을 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몽골. 그곳에서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자 이를 축하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불교의 명맥을 다시 잇겠다는 현지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모인 자리인데요. 멀리서 건너온 스님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몽골 불교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 우리가 MOU 맺은 에르젠조 사원의 몽골 스님이 저희 절에 한두달 이상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 스님들도 우리 한국의 사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매달 두 번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매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하재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그 몽골 스님들이 우리 바디랭귀지 해갖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2: 지난 5월,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 도원사가 초대를 받아 그곳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봉축법회를 올리며 부처님 뜻을 나눴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예불 소리는 하나였던 그날처럼 두 사찰은 서로의 신행을 이끄는 소중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마음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 안에 있는 불심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심이 자꾸 조그만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불성에 있는 그 불심, 그 불티 씨앗이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씨를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 스님은 오늘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신도들의 안전한 순례를 돕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꺼져가는 불심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버스를 몰고 길 위를 달리는 시간을 누군가는 그저 분주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운전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시간이며 신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위의 수행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수행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우리도 그길 위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을 보탭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하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0: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자냐?
4: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4: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선제길 걷기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의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추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전통 문화 수호에 헌신해온 추덕사 선덕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천년고찰 동화사가 창건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사찰을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도록 기획됐습니다. 손편지와 그림편지로 각자의 여름을 꺼내보는

0: 전시가 서울 탑골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히 추억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전시를 해설하며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선제길 걷기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의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전나무 향기 가득한 오대산 월정사 잔디광장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월정사와 법보신문 등이 공동 주최한 제21회 오대산 천년숲 선제길 걷기 행사가 지난 7일 오대산 자연명상마을과 선제길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천년의 숲, 나를 찾는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2: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 또 걷기 명상이라는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걸음이 항상 생명 평화 나눔을 쭉 깊숙이 생각하면서 또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참가자들은 평소 일반에 개방되지 않던 비밀의 숲과 선제길, 전나무 숲길 5km 구간을 걸으며 무언 걷기와 명상, 맨발 걷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오대산 선제길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길로 알려진 오대산 대표 명상길입니다. 비밀의 숲에서는 말없이 걷는 무언 수행이, 선제길에서는 명상이, 전나무 숲길에서는 흙의 감촉을 느끼는 맨발 걷기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숲길을 걸으며 일상의 걱정과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진짜 좋네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걸어서 진짜 좋아요.
1: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잔디광장에서 열린 에코 콘서트에서 선제길의 여운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가수 잔나비가 출연해 평화와 생명, 공존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선제길 걷기 행사는 천년의 숲이 품은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덕숭 총림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전통 문화 수호에 평생을 헌신해온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덕숭 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어제 수덕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존초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를 비롯해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법석에 오른 다라 우송대종사는 옹산대종사의 열반송을 기리며 대종사가 남긴 마지막 화두를 던졌습니다.
5: 하늘 땅을 덮고 있는 이고요, 억천만년 이산중에 이고요, 이 뭘까?
4: 설정대종사는 옹산 스님과의 깊은 인연을 회고하고 스님의 치열한 구도 여정을 기리며 그 발자취가 후학들에게 기감이 되길 염원했습니다.
5: 옹산 스님의 이 발자취가 우리 후회의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결식이 되기를 기원에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고 애달픕니다.
4: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애통한 마음을 담은 연결사를 낭독하며 사부대중을 대표해 대종사의 원적을 기리고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5: 덕숭산의 흐르는 물과 바람 그리고 사부대중의 슬픔을 모아 조장 앞에 향한 대를 사르며 고개 숙여 연결의 인사를 올립니다.
6: 예, 저희들도 은사스님의 그런 유지를 잘 받들어서 청빈하고 소박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날 연결식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최재구 예산군수, 강순규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영전에 헌화하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0: 오늘 우리의 슬픈 마음이 우리 큰 스님의 존재를 가릴지 모르지만 큰 스님의 이 밝게 빛나는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1: 한 없는 존경과 그리움으로 향을 사르며 예산 군민의 이름으로 합장 올려 극락 왕생을 비웁니다.
2: 홍산 대종사는 1966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해암 스님을 개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수덕사 주지, 예산 향천사 주지 등을 역임하며 섬미술관과 연불원, 만공기념관 건립 등 불교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지난 6일 범남 61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천년고찰 동화사가 창건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성불 놀이터란 이름의 어린이 법회는 사찰을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도록 기획됐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포교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4: 어린이들의 맑고 힘찬 목소리가 통일대불전을 가득 채웁니다. 울산에서 가장 먼저 신청해 1호 등록이 된 김지훈 어린이를 비롯해 창단 멤버 108명의 어린이들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첫 발언을 올립니다. 지난 7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창건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 성불 놀이터를 공식 창단했습니다. 신라 소지왕 때 창건된 동화사가 1500년 역사에 어린이 법회의 문을 정식으로 처음 연 겁니다. 그동안 사찰이 도심과 떨어져 있다는 한계로 어린이 포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말마다 사찰을 찾는 가족에게 불교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 종단과 사찰이 뜻을 모았습니다.
5: 동화사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부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 할 수 있는
4: 성불 놀이터 어린이 법회는 사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부담 없이 사찰을 방문해 불교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 음식을 통한 체험놀이와 선명상 프로그램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교육이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됩니다.
6: 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님들과 함께 웃고 뛰어놀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공연하면서 서로를 아끼며 마음을 키워가는 특별한 놀이터입니다.
4: 또 법석 참석과 선행 활동에 따라 도장을 적립하는 동화사 극락 여권도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법회에 참석해 모은 도장은 여름 불교 학교와 원어민 영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쁜 생각만 있는 그런 부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는 마음 여행의 시작이 이 여권과 함께합니다.
4: 지역사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모집 정원 108명이 단기간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화사는 이번 어린이 법회 창단을 계기로 가족 단위 신행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세대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놀이와 수행, 배움이 함께하는 어린이 법회 성불 놀이터. 동화사의 새로운 도전이 미래 세대에게 불교를 더욱 친근하게 전한 전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3: 강화 전등사가 제21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를 열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7일 전등사 경내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 베트남, 네팔, 미얀마, 몽골 등 10여 개국 수도권 거주 스님과 이주민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여암 스님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 권력과 부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날 강화 국악예술단 난타 공연과 함께 사자춤, 띵잔춤 등 각국 전통 공연으로 이어졌고 사찰을 찾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동국대 한방병원과 경찰병원 무료진료, 연꽃 만들기, 한국 전통 홀레복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 먹거리로 꾸며졌습니다. 군포교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화엄 군포교 후원회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법회를 열고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0: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지난 6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회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호국 연무사주지 해총 스님, 세종 영평사 포교사단과 군장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환성 스님은 오늘 삼교의계와 오계를 받은 군장병들은 본래 참 마음을 회복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북 익산 포교사단과 불교 어머니회가 법회 지원에 동참했으며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군포교 지원을 위해 지난 2000년 조계종 스님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전국 조직으로 매년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를 비롯해 여러 군법당의 법회를 지원하며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 1호 녹색 사찰 부산 도림사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한 환경보존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주지 정찬 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그저 절 주변을 청정하게 하려고 시작한 작은 습관이 신도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으로 이어졌다며 모든 공을 신도들에게 돌렸습니다. 도림사의 이번 수상은 30년 넘게 이어온 도량 주변 산쓰레기 줍기뿐만 아니라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에코백 무료 나눔과 신문지 봉투 활용 등 자원순환에 자발적으로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호남 유일 명상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무안 봉불사가 제2회 걷기 명상대회를 무안 일로면 회산 백년지 일대에서 봉행했습니다. 몸생생 마음생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명상상담센터 쉼원장 지호스님, 봉불사 주지 성원스님, 사암련 회장 법산스님, 김산군수, 이호성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걸음 속에 깃든 고요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호스님은 푸른 연꽃밭을 배경으로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냄과 어리석음, 탐욕을 내려놓으면 이 땅 모든 생명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별 모듬 지도자들의 인솔에 따라 걷기 명상의 올바른 개념과 방법을 배우고 단체 명상, 행운권 추첨, 점심 공양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름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고 또 누군가에겐 오래 남은 기억입니다. 손편지와 그림편지로 각자의 여름을 꺼내보는 전시가 서울 탑골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나의 여름에게 전시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하여튼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얀 종이 위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짧고 소박한 문장이지만 삶의 가장 뜨거운 계절을 지나온 어르신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탑골 미술관이 어르신들의 추억을 손편지에 담아낸 기획전 나의 여름에게를 선보였습니다.
2: 23살인가 4살 때 받은 연애 편지인데요. 제가 가장 순수했고 열정도 있고.
1: 이번 전시에서 여름은 단순히 흘러가는 계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 가장 뜨겁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모든 순간, 행복했던 추억은 물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힘들었던 시련까지 아우르는 인생의 찬란한 한때를 상징합니다. 전시장에는 노년의 일상을 담은 일러스트와 어린이들의 그림 편지, 어르신들이 간직해온 손편지들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기록들은 저마다 삶 속에 머물러 있는 여름 한 조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2: 그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는 거. 이렇게 변화되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생명체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시를 현재 열고 있는 거예요.
1: 전시장 한편은 세대와 세대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청년들이 봉투에 고민을 적어 넣으면 어르신들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장을 남기고 관람객들은 영상 편지를 통해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건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가 오가며 자연스럽게 공감과 위로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추억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전시를 해설하는 실버 도슨트로 나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2: 편지는 문자 메시지처럼 빠르게 전달되진 않지만 그만큼 마음을 담아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손편지에 담긴 기억을 따라 저마다의 여름 한 조각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삶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는 전시 나의 여름에게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목포 반야사주지 진각 스님이 지난 4일 신안 비치 호텔 아리랑홀에서 유엔 평화봉사 지원사령부 제7주년 진급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호 대종사, 백양사 원로 진공 스님, 효공 스님, 연불원장 도성 스님, 세계불교 정상회의 사무총장 혜원 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진각 스님과 도성 스님, 진공 스님 등의 진급증 수여에 이어 동진 스님, 덕상 스님, 진공 스님, 광진 스님, 해일 스님, 혜원 스님, 하담 스님 등 7명이 유엔 세계 평화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1983년 조계종 국제포교사로 임명된 뒤 미군사령부 군종법사로 포교를 시작해 하와이 관음사, LA 수도사에서 정진하고 1990년 LA 대각사를 창건하며 국제포교에 앞장서온 진각 스님은 이날 백양사 복지재단에 자비나눔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홍법사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제36회 허공맞이 홍법 바람일제를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6일 경내 독성가갑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주지 심산 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주한 미해군 사령부 관계자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잘 이어가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청소년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제14회 호국의 숨결 대회가 열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하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견무신신 변제삼모전 일일

제망중 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이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반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료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84,00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7: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0: 종철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지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설도 설창공 곰도 설창공 예참곰 십회향급 십지품

지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

고하리 삼재 반란 안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박

마군 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

0: 뿔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6: You need some hot water?
7: Oh, yes.
5: 어린 학생들이
6: This one.
5: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9: 앉으세요. Thank you.
5: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지급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마른 꽃잎과 나무 껍질 그리고 씨앗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햇살과 자연과 구름의 언어입니다. 작가 전미경님은 2008년 남양주 봉선사를 시작으로 2019년 예산 수덕사에 이르기까지 11년간 전국 108개 산사를 순례하며 채집한 자연의 기억을 앞화로 담았는데요. 그 결과 캔버스 위에 남은 것은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의 언어, 즉 꽃씨가 스스로 써내려간 신화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작가 전미경님을 모시고 아파를 모티브로 풀어낸 자연과 예술, 수행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0: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영광입니다.
0: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1: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1: 저는 자연을 채집하는 작가 전미경입니다.
0: 네. 자연을 채집한다. 참,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제가 앞서서 아파 작가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시청자들이 아파 작가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것이 아파인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아파라는
0: 네.
1: 건 자연 속에 존재하는
0: 네.
1: 커다란, 제가 이제 에너지를 채집한다고 이러거든요.
0: 네.
1: 그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식물들,
0: 네.
1: 뭐 꽃잎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나무 껍질,
0: 네.
1: 씨앗을 채집을 해서 평면적으로 누른 건조를 해요. 그 수분을 완전 제거를 한 다음에
0: 네.
1: 그 천연 미술 재료가 되어주는 거죠. 그 재료를
0: 네.
1: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을 아파라고
0: 아,
1: 하고요.
0: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꽃화자. 예. 꽃화자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아파 하면은 꽃만 눌러서 작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1: 그 아파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그
0: 네.
1: 눌룰압에 꽃화를 써서 아파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 꽃화의 화에는 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0: 네.
1: 이제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후반에 빅토리아 여왕 때
0: 네.
1: 영국에 그때 이제 규부인들이 상가들로 채집 여행을 참 많이 떠났대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바구니 하나
1: 네,
0: 들고.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채집한 재료를 누른 건조해서
0: 네.
1: 그 재료를 가지고 각종 공예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머리핀이라든지 뭐 브로치라든지 심지어 뭐책 위에다가도 디자인을 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조님들께서 그 문풍지에다가 댄잎도 붙이고 뭐
0: 많이 했어요.
1: 단풍잎 붙이고
0: 네.
1: 이제 그런 그래서 뭐그방 안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0: 네,
1: 그랬었죠. 네.
0: 맞습니다.
1: 네.
0: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문살에
1: 네.
0: 발라진 문그 한지를 다 뜯어내고
1: 네.
0: 가을이면은 꼭 새로 바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럴 때 우리가 단풍잎하고 나무잎도 곱게 물들은 나무잎,
1: 네.
0: 또 국화잎사귀
1: 맞아요.
0: 이런 거 따다가 네, 그리고 또 가을꽃 따다가 코스모스도 좋고
1: 네,
0: 네.
1: 뭐 벌개미치나 뭐
0: 네,
1: 구절초 꽃도
0: 예,
1: 했었죠,
0: 맞습니다.
1: 많이.
0: 그래서 그꼭 문고리 있는 데는 두꺼워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잘 뚫어지니까 구멍이 잘 나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출가했을 때 운문사는 문이 워낙 많잖아요. 네, 스님들 주무시는 곳도 그렇지만 정각도 많고. 그래서 꼭 가을이면 네, 그거 다 다시 뜯어내서 새로 바를 때.
1: 네,
0: 네,
1: 맞아요.
0: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참,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네, 한 폭씩, 네,
1: 떠오르시죠?
0: 새로워지네요. 아,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자운형꽃, 네, 자운형과 코스모스 씨앗은 작가님의 예술 세계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수 있겠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두 씨앗을 각별히 또 애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1: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0: 네.
1: 어린 시절을 그 자연물이 풍부한 곳에서
0: 네.
1: 자랐어요.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자연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들에 나가면 그 보라색, 그
0: 네.
1: 자운형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0: 그렇죠.
1: 굉장히 몽환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느 날 자운형꽃의 씨앗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찾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신비하다,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그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도피안사에 갔어요. 도피안사에 가서 그 국보 63으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 시대 그 미술 작품인데요. 네.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을 만났어요. 네. 아, 처음 딱 봤을 때 그 부처님의 미소에 굉장히 저도 마음을 뺏겼어요. 마치 네. 어린 시절 자운용 꽃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태아의 모양을 네. 닮은 씨앗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어서 오. 제가 작업실에 돌아와서 네. 그 꽃이 신화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죠. 아,
0: 그러셨군요. 네. 작품이 여러 작품이 나왔겠네요.
1: 아, 시리즈 제가 꽃이 신화 1, 2 해서 62점이 나왔어요.
0: 아이고. 네. 많이 작업을 하셨네요. 네.
1: 32개가 이제 꽃이 신화 1 시리즈거든요. 네. 네.
0: 그러면 그 소재로 만들어진 이 네. 지금 네, 작품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1: 네. 그 배경

0: 보통에는 제가 하얀색 백자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껍질이 한겹한겹 벗겨지는 그 백자작을 콜라주 했고요. 그 앞에 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자원형 씨앗이에요.
1: 씨앗을 직접 넣어서.
0: 네, 씨앗 이제 제가 핀셋으로 작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다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얼굴처럼 생김새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앗으로도 재미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1: 자원형 씨앗이 부처님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는데요. 이
0: 네.
1: 작품을 직접 가서 보면
0: 네.
1: 전혀 꽃이 같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새롭게 탄생된
0: 네.
1: 부처님 작품이네요.
0: 네.
1: 어떻게 자원형 꽃씨를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작품을 하게 됐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작가님들의 이 작품 세계는
0: 네.
1: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원형은 꽃도 참 몽환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저는 그 자원형 꽃에 대한 지금도 자원형만 나오면 잊지
0: 네.
1: 못하는 게
0: 아, 네.
1: 법정 스님을 모시고 맑고
0: 네.
1: 향기롭게 일을 할때
0: 네.
1: 매년 봄만 되면 그 불이람하고 남도 한 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0: 네.
1: 여행도
0: 네.
1: 하고. 그때 자원형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0: 보정 스님께서요. 네.
1: 그런데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무식한 놈.
0: 네,
1: 운전하시면서.
0: 그런 또 에피소드가
1: 그래서
0: 있으셨네요.
1: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제가 야생화 꽃 이름을 익혔는지 그때 아마 지금 알고 있는 야생화는 그때 다 익힌 꽃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런 또
1: 꽃과
0: 조금.
1: 나무들 이름을 참 많이 제가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운형 꽃만 보면 스님하고 그 길이 생각이 나는 그런 제가 추억을 갖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이
0: 네,
1: 된것
0: 그러네요.
1: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께는 또이 씨앗이나 풀꽃, 나뭇잎 이런 것들 자연물을 소재로 한 아파 작품을 이 작업을 하게 된또 왜냐하면 작가님들은 수많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작품을
0: 그렇죠.
1: 하는데 또 소재도 다양하고
0: 네.
1: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자연물이 소재가 되고 특별히 내가 아파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0: 네,
1: 어떤 계기가
0: 있었습니다.
1: 있었습니까?
0: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가을이 되면, 아까도 잠깐 이제 우리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집에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가을 되면 그 누렇게 변한 문창호지를 다 뜯어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창호지.
0: 창호지를 다 뜯어내서 이제 풀을 쑤어서 새하얀 창호지를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온 집안이 굉장히 환해졌죠. 근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한 가지 밖에 나가서 좀 아름다운 좀 자연물을 좀 채집해 오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나가서 가을이니까 구절초라든지 벌개미치라든가 노란 은행잎, 단풍잎, 댄잎 이런 이제 자연물을 채집해 왔던 기억이
1: 그렇죠.
0: 있어요. 그래서 그 문창호지가 마치 어린 시절 그 스케치북이 되어줬어요. 거기에다 이제 자연물로 이제 미술 창작 활동을 한 거죠. 그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그다 디자인한 후에 창호지를 또한장 붙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자연물이 다 사라진 한겨울에도 집안에 앉아 있으면 너무 포근하고 햇살이 이렇게 비쳤을 때그 붉은 단풍잎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 그렇죠.
0: 잎맥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그 크레파스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또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아마 제가 평생을 그 자연물 아파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나 싶어요.
1: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작가시구나.
0: 네.
1: 우리는 그죠. 그런 뭐 은행잎이나 예쁜 단풍잎,
0: 네.
1: 또 노랗게 물든 나무잎, 온전한 거 이런 거 갖다가
0: 네. 네.
1: 문창호지에만
0: 문창호지
1: 넣을 줄
0: 품.
1: 알았거든요. 작가님은 이런 작품을 하시구나.
0: 네.
1: 그래서 작가시구나.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대단.

0: 편하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네. 이제 붓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림이 아니고 손으로 다 이 공예처럼 네. 하고 계신데 손끝으로 씨앗을 붙이고 나무 잎을 붙이고 또 물감 대신 햇살에 말린 씨앗.
1: 네. 네.
0: 이런과 씨앗과 꽃,
1: 네.
0: 잎사귀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고요. 저 역시도 그 네잎클로버 보면
1: 네.
0: 세잎이 너무 많은데 네잎을 보게 되면 꼭 네. 따다가
1: 네.
0: 책 속에 끼웠던 기억이 나요.
1: 아, 네.
0: 그리고 또 단풍잎 예쁜 거 보면 또 안 버리고 주워다가 책 속에 끼워갖고 네. 말렸던 기억.
1: 네.
0: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또한 아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아, 맞습니다. 아. 스님도 아파에 대한 그런 네. 뭘까 그런 체험을 하신 거네요.
0: 추억이 아마 있죠.
1: 추억도 있고
0: 네.
1: 아, 아마 시청자 많은 분들께서도 네. 그 아파라는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한 번
0: 그렇죠.
1: 정도 다 해보셨을 것 네. 같아요.
0: 그럼 이 작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아파 네. 작업이요.
0: 예.
1: 그 아파는 그 자연물을 이제 채집을 해서 건조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 그게 다 굉장히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0: 네.
1: 그래서 정교한 핀셋을 들고 제가 작업을 하고요.
0: 네.
1: 그 제가 아파의 매력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0: 네.
1: 싶어요.
0: 예.
1: 아파의 매력은 모든 이제 창작 예술 작품들이 다양한 이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0: 네.
1: 아파는 그 채집된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채집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른 점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산과 들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0: 네.
1: 그러다 보면 그 꽃들과 대화를 하고
0: 네.
1: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뭐랄까 힐링을 가져다주고
0: 아.
1: 치유의 그런 네. 미술 작업이 아닌가.
0: 네.
1: 그래서 아파는 치유의 미술 작업이다. 저는
0: 네.
1: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저도 해봤지만
1: 네.
0: 이 꽃잎 같은 거는 마르고 나면 잘 부스러지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나뭇잎도 네. 그렇고.
1: 네네네.
0: 그런데 또 색이 바래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속상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 본래의 모양과 또 본래의 색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작가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
1: 네. 네,
0: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제가 1995년부터 아파 작업을 시작을 해서
0: 네.
1: 지금 이제 만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0: 와.
1: 초창기에는 이제 다양한 한번 재료를 만나고 싶어서 채집을 하고 건조를 해서
0: 네.
1: 말려두었다가 그걸로 이제 작품을 하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좀 바라고 이제
0: 네.
1: 이런 거를 볼 때 너무나 속상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0: 네.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기법적으로 변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0: 네.
1: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 자연물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건조를 해야 되는 게 또 키포인트더라고요. 우리가 책갈피에다가 그 은행잎 같은 거 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조금 원래 색을 갖지 않잖아요. 조금 잃어버리잖아요.
0: 네.
1: 그 빠른 시간 안에 좀 수분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제거된 자연물이 그냥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변색이 돼서 그 건조된 거를 보관하는 방법 같은 거 그리고 다 만든 작품을
0: 네.
1: 어떻게 이제 해야 영구적으로 보관될까 저는 이제 무반사 유리를 껴서
0: 네.
1: 그 안에 진공 상태를 다 만들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공기 추출이라고
0: 네.
1: 하거든요. 그래
0: 네.
1: 진공 상태를 만들었더니 작품이 변색이 안 되고 오래 가는 그런 거를 이제 기법적으로 터득을 해서 이 노하우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0: 네.
1: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어. 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첫 번째 책이 나오고요. 미술
0: 네.
1: 실기 서적을 한 세 권 집필하게 되죠.
0: 그러셨군요.
1: 그 세 네. 권의 책에 저의 그 아파 기법의 노하우가
0: 네.
1: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0: 아,
1: 작가분들 그 아파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0: 네.
1: 또 취미 생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러면
1: 네.
0: 뭐 강의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1: 네, 한동안 또 강의도 좀 많이 했었죠.
0: 아,
1: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네. 제 작업에 좀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2008년도에 이 봉선사를 시작으로 해서 네.

0: 2019년도 수덕사까지 108개, 108개의 그 사찰을 참배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각 사찰마다 참배를 해보면 풍경도 다르고 또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런 참긴 시간 속의 숨결들이 다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그런 사찰의 또 다른 모습들을 아파로 표현한 작품, 108개의 작품을 선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인연으로 내가 다른 거보다는 사찰 순례를 해보고 그 사찰에 대한 풍경들을 아파로 담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1: 제가 20대 초반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만났어요. 그게 좀 이제 인연이 되었어요. 근데 그 무소유라는 책이 정말 제 손바닥 크기의 책에 얇은
0: 그렇죠.
1: 책이잖아요.
0: 문고판.
1: 그 얇은 책이 굉장히 뭘까 깊고 묵직한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법정 스님의 다양한 산문집이라든가 그런 책들을 모조리 읽었죠. 그래서 제가 문학 속에 정말 스승과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불교 철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법정 스님께서 기거하셨던 그 송강사
0: 불이람.
1: 불이람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암자에 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그 처마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풍경 소리를 들으니까 참 청아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죠.
1: 이제 한동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법정 스님의 맑고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뭐랄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제가 그 꽃이 송강사 불이람의 사월이라는 제목으로 또 작품을 만들게 돼요.
0: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작품인가요?
1: 맞습니다.
0: 너무 감사해요. 2018년도시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저 씨앗이 바로 코스모스 씨앗이에요.
0: 저 씨앗이요? 옆에 이렇게
1: 이렇게 막
0: 동그랗게.
1: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코스모스
0: 그럼
1: 씨앗이.
0: 코스모스 씨앗의 물감.
1: 맞아요. 아크릴 물감을 채색한 거고요.
0: 꽃은 어떤 꽃인가요?
1: 꽃은 물매화라는 꽃이에요. 물매화라는
0: 매화꽃이었군요.
1: 그 가을에 굉장히 수분을 좋아해서 이름도 물매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속의 그늘진 곳에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꽃이고요. 그래서 저 코스모스 씨앗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 코스모스 씨앗 자체도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제가 그 생명, 그 씨앗이 소우주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소재고 해서 그 씨앗이 이렇게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0: 저 작품이 불이람에서 아이디어가 딱 생겨나고 또 저런 멋진 작품이 탄생을 했네요. 너무 멋집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아유,
0: 우리는
1: 아닙니다.
0: 그저 풍경 소리가 울리면, 풍경 소리가 맑구나, 청아하구나, 대바람 소리가 시원하구나,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 하나도 놓치지를 않으시고 작품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말 작가님이시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108산사를 참배하셨고 또 108개의 작품이 탄생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8개의 작품은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서 법수라는 게 있거든요. 숫자. 뭐 일심, 이문, 삼대, 사신 뭐 이렇게 108번뇌, 육바라밀, 팔정도, 삼법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08개의 작품을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108번뇌를 상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 108이라는 걸 사찰을 110개를 참배할 수도 있고 99개를 참배할 수도 있는데 딱 108개를 참배하셨고 작품도 108개가 나왔어요. 어떤 우연입니까? 아니면 의도를 하신 건가요?
1: 그 108산사를 제가 순례를 하겠다는 거는 의도였고요. 108개의 작품이 나온 거는 우연이었어요. 왜냐하면 108개의 산사를 다 다녀오고 나서 각 이제 산사마다의 특징

0: 생각으로 작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한 36곳에서 더 특별히 영감을 받은 곳에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피안사 같은 경우에는 다녀온 뒤로 62개의 작품이 또 탄생이 됐고 제가 불국사를 다녀오고 나서도 새 작품을 네. 만들게 됐어요.
1: 그렇죠.
0: 네. 네. 뭐 미왕사를 다녀오고 나선 또 두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작년 2025년 10월 달에 개인전을 앞두고 제가 이제 그 개인전 서문을 받기 위해서 평동가 선생님께서 제 작업실에 왔어요. 네. 그때 제 작품을 이제 한번 다 펼쳐봤더니 네. 108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이 108개 산사에 대한 추억이자 기념이 그곳에 네.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기념을 담아서 꽃씨 신화. 라는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0: 네. 네.
1: 우리나라의 정말 멋진 산천과 네. 산하, 네. 그리고 산사와 또 산사의 산사를 품고 있는 수많은 네. 산과 들, 네. 그 안에 깃든 천년 넘는 시간의 흔적들 만나셨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가장 인상에 남는 곳, 뭐 다 인상에 네. 남겠지만 네. 그래도 기중에 네. 한 곳이 있지 않을까 네. 한 곳 한번 네, 네. 추천해 주시겠어요?
0: 네. 네. 제가 이제 꽃이 신화라는 책에 이제 수록해 있는 네. 그런 이제 산사들이 다 기억에 남죠. 하지만 네. 딱 한 곳을 추천하자면 경남 밀양에 있는 표충사를 네. 제가 꼽고 싶습니다.
1: 이유가 있을 거예요.
0: 네, 네. 네. 표충사 처음에 이제 가서 경내에 딱 들어서서 네. 서 있는데 너무나 포근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주의 이 뭐랄까 제가 어느 무대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네.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니 주변이 제약산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네. 그 제약산의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표충사에는 또 수많은 보물과 뭐 국보도 있고 문화유산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1: 많죠.
0: 너무 아름다운 네. 사찰인데 또 하나의 보물이라면 제약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그 제약산에 그래서 제가 산사를 갈 때도 그 산사가 어떻게 주변에 그 산세 그 계곡하고 네. 또 어울림이 있고 예. 가람 위치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네. 보거든요. 예. 그리고 주변에 피는 꽃들과 네. 그런 나무들도 많이 관찰하게 되고 표충사가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나서 또 표충사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네. 새 작품을 또 시리즈로 만들게 되죠.
1: 네. 네. 그러면 이 작품이 표충사와 인연된 작품인가요?
0: 네, 맞습니다. 그 제약산의 산 능성이 몽글몽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1: 네. 이 그, 산의 표현인가요?
0: 네. 그래서 네. 다 표현하고 나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마치 그 하트 모양 같은 거예요. 산 능성이.
1: 그래서
0: 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정말 커다란 사랑 뭐 이런 거 자연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곳이 바로 네. 표충사였던 것 같아요.
1: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또 역시 그 꽃이
0: 코스모스
1: 네. 꽃이군요.
0: 코스모스 네. 씨앗으로 이제 네. 산 능성 표현을 했죠.
1: 네. 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역시 네. 작가십니다.
0: 아유.
1: 산을 네. 보고 네. 네. 표충사 뒷산을 보고 이런 작품을 네. 또 탄생시키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감각이다.
0: 네. 아유, 과찬이십니다.
1: 대단하십니다.
0: 네. 네. 네.
1: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화 작가. 네, 전미경님 모시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이제 네. 한 편, 한 작품씩 보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네. 참 더 생생하네요.
0: 그렇죠. 네. 네.
1: 우리가 마치 그 조금 전에 봤던 작품, 표충사 마당에서 산을 둘러보는 네.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작가님의 작품을 화면으로만 보는 것을 좀 아쉬워하실 불자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우리 전미경 작가님 특별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아, 네. 로비에서 네. 있는 거죠.
0: 네.
1: 언제까지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네. 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그 홍보팀에서 연락이 네. 왔어요. 네. 제 작품이 굉장히 힐링의 메시지를 줄 것 같고 네. 병원에서 전시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뻤고 영광이었죠.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1: 그러셨군요.
0: 네. 이제 오는 6월 26일까지 두 달간 전시를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층 그 병원 1층 로비에 네. 갤러리 숨이라는 곳에서 네. 굉장히 넓은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네. 작품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네.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0: 네.
1: 박람회 때 놓치신 분들
0: 네.
1: 일산병원으로 가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일산병원을 찾으시는 환자, 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많은 스님들 많이 일산병원을 찾으시는데요. 로비에 가시면 꼭 이 작품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도 1층에 내려오셔서 작품을 쭉 둘러보시면은 한 작품 한 작품 앞에서 잠시라도 고통을 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작품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26일까지 하신다고 해요. 잊지 마시고요. 걸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네.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예, 이 말처럼 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자연을 바라보는 이 남다른 작가님의 안목에 기대어서 저 역시도 가는 봄 또 네. 오는 여름을 좀 많이 느껴보고 싶거든요.
0: 네.
1: 이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주변의 꽃과 풀 이런 거 네.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0: 네.
1: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주변에 이제 화단에 갖고 오는 꽃들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네. 그냥 스스로 피어난 우리가 뭐 들꽃이라고도 하고 야생화라고도 하는 그런 꽃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애기똥풀을 소개하고 싶고요.
1: 네.
0: 이름도 너무 예쁘죠. 노란 꽃.
1: 예쁘죠.
0: 네, 양지바른 네. 꽃에 피는 꽃인데요.
1: 네.
0: 아, 그 줄기를 딱 끊어 보면 네. 노란 유액이 이제 뚝뚝 흐르는데
1: 맞아요.
0: 그게 마치 아가의 똥 같다고 그래서 우리
1: 맞습니다.
0: 선조들이 그 네. 재미난 이름을 붙인
1: 건강한
0: 거고요.
1: 아가의 똥.
0: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망초라는 꽃을 또 소개하고 싶어요.
1: 네.
0: 개망초라는 하얀색 꽃이 있는데
1: 네.
0: 그 꽃은 제가 정말 눈으로도 보지만 네. 한번 향길꽃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1: 네.
0: 향이 너무나 좋아서
1: 네.
0: 제가 조향사라면 꼭 한번 향수를 만들고 싶은 그런 네. 신비한 그 향이 나거든요.
1: 아,
0: 그래서 개망초를 꼭 이 계절에 만나보시기를 네.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갈퀴나물이라는 꽃인데
1: 네.
0: 보라색 꽃이 피고요.
1: 네.
0: 그 농사용 갈퀴라는 거 아시죠?
1: 네.
0: 그 갈퀴를 닮았다고 해서
1: 아.
0: 그 잎이 그래서 갈퀴나물이거든요.
1: 갈퀴나물. 네.
0: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차를 타고 그냥 지나치면 볼 수 없는 꽃들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정말 좀 수고스럽지만
1: 네.
0: 내려서 들길을 좀 걸어보고
1: 네.
0: 산길을 걸어보고 그렇게 자연과 좀 마주하는 네.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눈 맞추면서
0: 네,
1: 이야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너 왜 그리 예쁘니?
0: 네.
1: 이런 대화도 좋잖아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꽃을 인정해주고
0: 네.
1: 우리가 바라봐주니까
0: 네.
1: 네. 참 그런 시간이 바로 힐링의 시간이
0: 그럼요.
1: 아닌가 싶어요.
0: 네.
1: 네. 아, 그리고 이제 사찰 순례를 떠나기에도 요즘 네. 참 적당한 날씨 온도이지 않을까
0: 그렇죠.
1: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사찰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0: 네.
1: 네. 어느 사찰일까요?
0: 네.
1: 네.
0: 일단은 이제 본인이 기거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도 다 아름답죠. 근데 네. 이제 한 곳을 추천하자면 저는 전남 화순의 운주사를 네. 추천하고
1: 운주사.
0: 싶어요. 네.
1: 아, 너무
0: 운주사는
1: 아름답죠?
0: 정말 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1: 네, 맞습니다.
0: 사찰이고 그래서 수많은 석탑과 석불을

0: 만날 수가 있고요.
1: 네.
0: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조금은 깎여가고 이런 석탑들도 너무 뭐랄까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1: 네.
0: 주변에도 엉겅퀴 꽃이 피고 뭐 도라지도 피고 청미래 덩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0: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운주사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1: 네. 운주사, 운주사에 오르면 들어갈 때부터
0: 네.
1: 마치 시루떡 같은 느낌이 드는 탑도 있고 그렇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면
0: 네.
1: 이
0: 와불도 굉장히 또
1: 이 작품이
0: 유명하고.
1: 운주사하고
0: 네,
1: 네,
0: 운주사,
1: 인연된
0: 네, 맞아요.
1: 작품이에요.
0: 운주사
1: 네.
0: 다녀오고 나서 제가
1: 어떤
0: 만든
1: 꽃을 보시고.
0: 작품입니다.
1: 네.
0: 저기 가운데 보시면은
1: 네.
0: 엉겅퀴를 좀 상징해서
1: 아,
0: 제가
1: 밑에
0: 만드는
1: 풀이.
0: 거예요. 네,
1: 네.
0: 오른쪽에.
1: 예.
0: 네,
1: 탑도
0: 그리고
1: 있고.
0: 탑들 보이죠? 석탑들. 그리고
1: 네.
0: 꽃 위에도 탑이 너무 재밌게 올라가 있고. 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네.
1: 부처님도 계시고 다
0: 네.
1: 들어와 계시는.
0: 네.
1: 네.
0: 그래서
1: 이야.
0: 운주사를 이 계절에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0: 네.
1: 운주사 정말 사찰 순례에 빠지지 않는 사찰이기도 해요. 운주사는.
0: 네.
1: 네. 꼭 가서 밑에 주차장에서 내려서 쭉 걸으면서
0: 그럼요.
1: 주변에 있는 풀도.
0: 꽃도
1: 네. 근데
0: 감상하면서.
1: 우리 그 주변에는 사찰 주변에는 앞서서 망초꽃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망초가 군락으로 피는 거예요.
0: 그럼요.
1: 네.
0: 너무
1: 그래서
0: 아름답죠.
1: 마당에 또 망초가 많이 피면 이건 풀이라는 말이에요.
0: 네.
1: 뽑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0: 농부들에게는 정말 또
1: 네.
0: 골칫거리에 또 잡초일 수도
1: 맞습니다.
0: 있죠.
1: 네. 근데 마당, 저는 모든 꽃을 그대로 보고 싶은데, 그대로 두고 보고
0: 네.
1: 싶은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 이절 스님들은 게으르신가? 풀도 안 뽑네?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열심히 뽑으려고 하는데, 그 망초가 너무 번식력도
0: 그리고
1: 강하고
0: 생명력이
1: 아주
0: 강하죠.
1: 생명력도 강해요.
0: 네.
1: 그래서 아주 때로는 씨름을 하고 때로는 꽃이 다질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네, 그렇게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님 작품의 근간에는 이 자운형 씨앗이 있듯이 오늘의 우리 전미경 작가님을 만든 작은 씨앗은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특히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0: 네,
1: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0: 있습니다.
1: 네, 해주시죠.
0: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1: 네.
0: 달과 별을 본다는 것,
1: 네.
0: 그건 작은 일이 아니다. 한 끼의 밥을 거르더라도 달과 별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1: 네.
0: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달을 만난다는 거, 별을 만난다는 거는 나 자신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날 하루에 그 피로를 다 이렇게 뭐랄까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달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너무 그 글귀를 좋아합니다.
1: 네, 그러시군요. 달과 별을 만나는 시간.
0: 네,
1: 참, 밤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 없고, 또
0: 그렇죠.
1: 그거, 달과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바라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힐링하는 시간일 수도
0: 그렇죠.
1: 있겠고요.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 마당에 웬 차가 한 대가 밤이 이슥해 가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자동차 옆에다가 뭔가를 펴놓고 불이 반짝반짝하고 해서 제가 나가봐서 나가서 선생님 뭐 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별을 보러 왔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의 마음이 참 고마워서 네, 많이 보고 가세요. 이러고 들어왔네요. 네.
0: 너무 예쁘네요.
1: 네, 달과 별을 말씀하시니까 문득 그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자, 작가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을 시청하고 있는 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네,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0: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1: 네.
0: 아름다운 꽃이 하나씩 이렇게 품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1: 네.
0: 희망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1: 네. 네.

0: 마음 안의 꽃이 하나
1: 네.
0: 바로 다음 생에 자기의 씨앗이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작가님께서도 자연과 함께 또 씨앗과 함께
1: 네.
0: 앞으로도 우리 작품 멋지게 네, 잘 또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0: 그 속에 감사합니다. 많은 부처님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0: 건강하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전미경 작가님은 그 씨앗으로 자신만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108산사의 여정은 곧 예술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겠지요. 그녀의 작품 안에서 자연과의 교감하며 번뇌는 사라지고 작품에 몰입하는 순간 여러분도 수행자가 될 겁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매 시간마다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승준 불자님, 오윤광 불자님, 그리고 최혜주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꽃과 같은 부처님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만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 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0: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로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 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질까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700만의 교육 멘토, 교육 전문가 한재우 작가님 모시고 바로 강연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빤야 이야기의 저자 한재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가야 할 길, 가야 할 자리, 비전 혹은 소명, 이 마르가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마르가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도전해볼까 싶다가도 아예 그냥 오늘은 말자 다음에 하지 뭐. 결국 한 번뿐인 이 삶을 걸림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 원숭이의 빤야는 다행스럽게도 운이 좀 좋았습니다. 생로병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냥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빤야에게는 걸림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빤야는 두려움 자체가 빤야의 마르가였죠. 그런데 빤야에게 지속적으로 응원해주는, 도움을 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본래 걸림.

힘이 없다. 그러니 두렵지 말고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반야신경의 구절입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본래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으므로 마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현실적으로 걸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에는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워할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에는 걸림이 있는데 왜 반야신경에서는 걸림이 없다고 할까요? 그 사이의 간극, 이 걸림을 뛰어넘어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많은 걸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선뜻 떨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보통 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두려움이 있을 때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지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학생들을 인솔해서 미국에 영어 캠프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니 정말 큰 테마파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월드 이런 데보다 훨씬 큰 데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정말 컸어요. 문제는 제가 인솔을 해 갔던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는 남학생들이 선생님도 롤러코스터 같이 타요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타기 싫었어요. 솔직히 롤러코스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중학교 남학생들 앞에서 그걸 타자고 할때 나는 무서워, 너희들끼리 타라고 하면 솔직히 면이 안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인솔하기가, 리드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학교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습니다. 투쟁.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롤러코스터 난탈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타자고 할때 여전히 타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자고 했고, 저는 매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탔지만 끝끝내 롤러코스터가 즐겁거나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투쟁으로 싸워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냥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보통은 바쁜 일상으로 고개를 돌려서 내가 두려워할 거리를 애써 무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회피는요,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쯤 싸워서 이긴 투쟁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했을 때 두려움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처럼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꽉 찍어 누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스프링처럼 그것이 튀어오릅니다. 무서운 것을 회피해서 눌러놓으면 나중에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작은 신호만 있어도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내 마음속에서 튀어오릅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회피해서 보려고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어둠은요,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을 잠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저 뒤쪽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뭔가 끔찍해요. 그래서 저걸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저 자리만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저 자리 주변까지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어둠이 커지고 아예 저 근처로도 가기 싫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나중에 더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죠. 회피는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머무르기예요.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마치 축축하고 갑갑한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개 속에 일단 나를 던지고 그 안개 속에서 온몸이 젖어도, 축축하고 불편해도 그냥 그 속에 익숙해지면서 두려움을 건너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자리가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모여요. 인사를 나누고 그럭저럭 사교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임 자리에 끝나면은 그럭저럭 친해서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죠. 그 자리들이 저는 좀 싫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이후에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모임 자리가 왕왕 생기곤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임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저의 약점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전략이 바로 머무르기입니다. 그런 자리에 갑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질문이 오면 적당히 대답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잘 자리를 파하고 나옵니다. 지금 오래 하다 보니 그럭저럭 낯선 모임 자리가 지금은 무척 무섭진 않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시면 낯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편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분들도 종종 계실 텐데요. 저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무르기를 하다 보니 그 두려움에 그럭저럭 익숙해졌습니다. 머무름은 투쟁 혹은 회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렇게 완전한 전략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빤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빤야가요, 마르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조그만 숲, 회색 숲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주 커다란 붉은 숲까지 가야지 라고 목표를 세워요. 회색 숲과 붉은 숲 사이에는 정말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몇날 며칠을 가야 될지 알수 없고 그 초원을 건너본 적이 있는 원숭이도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초원을 빤나가 몇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데 어느 날밤 초원에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가 내리고 잠이 들었다 잠깐 깨니 어느새 급류가 빤나의 발치까지 온 거예요. 이 급류에 휩쓸려서 금방 쓸려 내려가기 직전이었던 거죠. 캄캄한 밤에 폭우는 쏟아지고 급류에 휩쓸려가기 직전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빤야는 눈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언덕을 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요. 이 번개불에 눈앞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빤야 바로 앞에서 뱀도 그 미끄러지는 흙길을 기어 올라가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뱀은 빤야가 평생 가장 무서워했던 대상이었죠. 그런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빤야가 측은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저 뱀을 구해줄까? 마음속 한 구석에는 미쳤어. 뱀이잖아.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 한 구석에선 살려줄까? 이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빤야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했지. 그래서 크게 결심을 하고 빤야를 손에 잡습니다. 뱀을 손에 잡습니다. 뱀을 손에 쥐니까 내가 힘이 모자라요.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용기를 내어 아예 뱀을 목에 감습니다. 뱀을 안고 목에 침침 감고 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두려움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을 적이라고 여기고 싸우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실 두려움은요, 중요한 일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는 건 사실 그 대상이 우리의 존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카이스트 명상광 연구소의 소장님, 귀만두 소장님, 미산 스님이시죠. 스님께서 빤야 이야기의 서문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구조 신호입니다.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고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가 우리에게 선물한 정교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신호를 소음으로 오인합니다. 없애야 할 잡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빤야는 놀라운 발견을 해요. 두려움이라는 생명 구조 신호의 주파수와 리듬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것과 함께 춤출 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되고 걸림없는 사유가 되고 해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가 주는, 생명이 주는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본질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피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에너지라고? 난 두려움을 지금까지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 두려움이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에너지 덩어리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솟아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몸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솟구쳐 나올 때 우리 안에서 혈당치가 올라가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혈류는 근육으로 들어가요. 근육 쪽에 혈류가 많이 들면서 힘이 솟아나죠. 주의와 각성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요.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동시에 통증의 역치가 올라가서 아픔을 못 느낍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실제로 우리 몸을 최고의 출력 상태로 뽑아내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부앙하고 굉음을 내듯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순식간에 넘쳐납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팩인 두려움을 우리는 왜 좋게 여기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할까요? 핵심은 에너지팩인 두려움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스트레스는 내 몸에 나쁜 거야 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스트레스는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 위험이 43% 증가했습니다. 위험하죠?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나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요, 동시에 이 스트레스가 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낮았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도요. 요약하자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리적인 효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몸이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요, 이 두려움을 피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 도망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에너지 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지금 에너지가 솟아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행동해야 될 신호라고, 큐사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야 돼. 그런데 두려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영업을 해야 돼, 부탁을 해야 돼. 근데 두려워. 내가 계속 가서 등록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벨리댄스를 해보고 싶어. 그런데 등록 데스크 앞에서 아이, 오늘 말자. 이러고 매번 돌아서요. 두려워서 돌아서는 거야. 그럼 이 두려움이 느껴질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느낌이 행동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선 쾌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이성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면 거절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꾹 참고 요청을 하잖아요. 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내 마음속엔 쾌감이 일어납니다. 이 쾌감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요,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옵니다. 무언가 해버렸을 때 실제로 거절을 당할지언정 내가 할 걸 다 하고 나니까 후회는 남지 않고 내 마음은 가볍다, 상쾌하다는 느낌 겪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게 도파민입니다. 근데 도파민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실제로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지만요,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행동을 아직 하지 않아도 행동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도파민이 이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럼 행동하라는 신호라고 여기고 그 신호가 내 마음속에서 행동해야지라는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 미묘한 쾌감, 미묘한 힘이 난다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 힘을 뒷돌 삼아 실제로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우리가 다루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빤야 이야기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숭이 하나가 깊은 숲을 지나가려고 해 그 숲에는 무서운 뱀이 많이 살고 있지. 지혜로운 원숭이라면 벌벌 떨며 걸음을 내딛는 대신 뱀을 기꺼이 만나는 거야. 그것도 가장 크고 무서운 뱀을. 그리고 그 뱀에게 부탁을 하지. 뱀이여, 이 숲을 통과하는 동안

그대가 나를 지켜주게. 그러면 나는 숲을 지나는 내내 그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해주겠네. 나는 숲을 지날 수 있고 그대는 더 오래 배부를 수 있다네. 생각해보게. 뱀과 함께하는 원숭이는 그 뱀만큼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가장 크고 무서운 뱀이 지켜주는 원숭이를 다른 어떤 뱀이 건드리겠나. 마찬가지야. 삶이라는 숲을 지나는 동안 두려움을 피해서는 안 돼.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두려움아, 나를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있어줘. 두려움이 큰 만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부디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줘.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오히려 두려움이 나한테 와달라고 바래야 하는 거죠. 두려움을 도망쳐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나고 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한다면 두려움은 우리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나를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세 가지 시제로 옵니다. 지금 현재에 느껴지면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해서 느껴질 때는 걱정입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요, 보통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우리 뇌의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3층 구조예요. 건물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층은 호흡, 심장박동, 체온 조절처럼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의 생존을 담당합니다. 이 1층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2층 뇌는요, 감정의 뇌입니다. 특히 편도체가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감정이 일어날 때 편도체는 알람이 울려요. 특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편도체가 우리 소화전에서 불이 났어요 라고 하면 소화전이 막 울리죠. 경보를 주는 것과 똑같이 편도체가 알람을 울립니다. 3층은요, 판단과 이성의 뇌입니다. 대뇌피질 전전두엽. 다시 말해 우리 뇌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통찰하고 추론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대부분 3층에서 담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2층 편도체와 3층 대뇌피질은 이 스위치가 서로 반대예요. 편도체의 스위치가 켜지면 3층 판단의 뇌 대뇌피질이 꺼집니다. 3층 판단의 뇌 대뇌피질이 켜지면 편도체가 꺼지죠. 문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울리는 편도체는 실제의 위협과 상상 속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사실 요 두개골 속에 들어있어요. 1kg 조금 넘는, 1.3kg가 되는 이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 평생을 요 시커먼 두뇌 두개골 속에서 갇혀 삽니다. 실제 생활이, 실제 삶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양인지 뇌는 몰라요. 뇌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가지고 아, 현실의 이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편도체는 진짜 있는 위협과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위협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서 큰일 났다고 알람이 울리면 대뇌피질이 멈추고, 대뇌피질이 멈추면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죠. 우리 굉장히 놀랐을 때, 화가 엄청났을 때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필름이 끊겼다. 내가 심한 말을 할 때, 싸울 때 막 욕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지?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편도체가 마구마구 알람을 크게 울려서 대뇌피질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편도체가 대뇌피질을 납치한다는 뜻에서 편도체 하이재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걱정이 일어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세요. 걱정이 일어날 때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이번 시험 지금 이거 틀릴 것 같아. 이거 틀리면 점수가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 점수 떨어지면 나 시험에 불합격돼. 불합격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끝장이야. 돈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떠나갈 거야. 이렇게 점점 시나리오를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써가요. 편도체가 알람을 마구마구 울려대겠죠. 편도체가 알람을 울려내면 대뇌피질은 멈춥니다. 판단을 못해요. 이 시나리오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편도체는 더 많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걱정을 떨칠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떨치는 방법들의 공통점은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워워 편도체야 조금 조용히 해. 첫 번째 비결은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 중에서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호흡을 하시되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세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편도체가 안정을 찾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알람이 줄어들어요. 그럼 머릿속에 써가던 시나리오가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하는 곳에서, 명상 수행을 하는 곳에서 어디나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글로 쓰세요. 시험을 망쳤어, 떨어질 것 같아, 이번 시험이 떨어지면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걱정, 위험이 있어,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이 되시는 바로 그거를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지 마시고 글로 쓰십시오. 글로 쓴다는 것은 운동신경이 작동을 하는 거고 대뇌피질이 가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3층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3층이 작동을 하면 2층 편도체는 멈춥니다. 당연히 걱정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현재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떠나서 먼 미래에 사는 거죠. 그러니 내 주의를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숨에 집중을 해도 좋고 눈앞에 보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도 좋고 화분 아니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오감 감각에 집중을 하면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걱정이 줄어듭니다.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명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마음 챙김을 할 때 불안이 줄어들고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을 줄어든다고 해서 글을 쓰고 호흡을 하고 감각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줄어들다 보니 내가 걱정을 덜하다 보니 조금 더 필요한 행동, 적확한 행동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럼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내가 가게 일에, 업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일에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보통은 후회로 오는데요. 이 후회는 실패에 대한 후회로 옵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를 겪은 적이 있어. 대학에 떨어져 본 적이 있고 취업을 망한 적이 있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혹은 가게를 차렸다 안 된 적이 있어. 나는 실패자야. 자, 이런 실패들은요. 사실 누구나 겪어봤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이죠. 내가 대학에 떨어졌고 회사에서 잘렸고 가게를 망한 것은 돈을 잃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지금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제일 좋은 학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곳입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법학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한 번도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랑 참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고시도 몇 년 도전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시에, 법학 공부에 실패를 하고 나서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죠. 수학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두려워.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요. 수학 교과서,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가는 것조차 무섭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압니다.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서울대 법대에 한 번에 들어간 것처럼 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고 왜 학점에 A+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수학 공부가 어려워, 나는 공부가 하기 싫어, 공부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가게도 해봤습니다. 조그만 카페도 차려서 운영을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장사하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취직해서 몇 년 열심히 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되진 못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업 작가가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승승장구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런저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확실하게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저는요,

뭘 해야 될지 완전히 모르는 상태, 인생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막막한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고 보니 이거 완전히 막막해도 계속 쿡쿡 찌르면 어떤 공간이 생기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전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노력하다 보면은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두려움이 줄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평행 우주에서요, 만약에 다른 우주 어딘가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저는 그 사람보다 지금의 제가 더 좋습니다. 두려움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뭐냐?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패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실패는 지나간 과거지만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패해서 자산을 얻을 게 뭐가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요, 그 안에서 곰곰이 곱씹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실패를 겪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이 강의를 보시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패를 여러 번 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이 느낌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사업을 완전히 실패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와서 재기를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만 마시고요. 그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 속에서 무슨 자산을 끄집어낼지 감이 안 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를 믿는 태도예요. 원인과 결과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불교에 보면 인드라망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우주에는 그물이 있고 이 그물의 그물코마다 유리구슬들이 있는데 하나의 유리구슬은 다른 수많은 유리구슬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래서요, 그중 한 유리구슬을 톡 건드리기만 해도 모든 유리구슬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판단력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성공 못하지?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 성인들, 종교 경전에서는 인과라는 게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철저한 인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인과를 믿으면 실패를 겪어도 할 만합니다. 실패는 자산이고 자산을 얻는다는 얘기는 실력이 쌓인다는 뜻이니 이 자산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인과를 믿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하게, 즐겁게, 그리고 성취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이번 중간고사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보다 공부 안 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학생은 성적이 올랐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요? 네.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을 정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겠죠. 10년, 20년을 더 열심히 했다면 틀림없이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지금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 미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요, 6번 던질 때 한 번은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요, 6,000번 던지면 1,000번은 1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도를 많이 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결국 확률에 가깝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1년 내 내가 원하는 요 시기 내 성적,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성공은 옵니다. 자,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인과를 믿고 거시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이 질문에 시작했죠.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다. 왜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말을 할까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후회가 있을 때
두려움은

우리의 에너지 팩이고, 걱정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해석함에 따라 달라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후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다 우리에게 원래는 좋은 것이거나 본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빤야는 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걸림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깨치고 결국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니 아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니 그 자리가 바로 마르가였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깨어나는 공부, 깨어나는 삶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비결은 불편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는지요? 사실 삶도 비슷합니다. 삶을 잘 사는 비결은 걸림 속으로, 그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에너지 팩이라고 여기고 실패를 자산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걸림을 하루하루 건너가면서 그 속에 기꺼이 들어가면서 걸림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때 나는 나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모두 빤야처럼 걸림없이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빤야의 모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행복을 찾는 법, 그리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빤야 이야기가 작가님의 첫 소설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설입니다.
0: 어떻게 이 소설을 쓰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교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외적인 성취를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데, 외적인 성취의 핵심은 내적인 성취, 내적인 힘의 통제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스토리로 담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설을 도전하게 된게 출발이었습니다.
0: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 빤야라는 이름도 그렇고, 어떻게 이 캐릭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셨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1: 네, 빤야는 사실 빨리어고요. 우리 좀더 익숙한 말로는 반야입니다. 반야심경의 반야, 반야는 완전한 지혜죠. 그 반야가 원래 붓다 원음에 가깝다고 알려진 빨리어에서는 빤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캐릭터를 잡았고요. 우화라는 형태를 택하게 된 것은 가급적 이야기가 문화나 뭐 국경에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우화의 형태를 택했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라든가 갈매기의 꿈, 뭐 연금술사 이런 책들은 대부분 다 우화 형태잖아요.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그럴까요? 첫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딱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꼭 하나는 소개를 하고 싶어서 바로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1: 네.
0: 이 바로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의 김완두 소장님, 그러니까 미산 스님께서 빤야 이야기에 대한 서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이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나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처럼 영적 우화의 계보를 읽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글을 딱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1: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드릴 만한, 감사할 만한 그런 말씀이셨고요. 동시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영성에 관련된 책, 소설로 스토리로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서원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책과 그리고 영성 쪽 관련된 이야기책을 앞으로 번갈아가며 좀 오래오래 쓰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0: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서는 작가님 스스로도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1: 처음 명상을 하게 된건 대학교 즈음이었고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20년 넘게 꾸준히 명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가 이익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죠.
0: 맞습니다.
1: 명상가 밀라레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오는 것이 없고 중간에는 머무는

0: 것이 없고 나중에는 가는 것이 없다는 말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상을 해도 이게 뭔가 오는 게 없고
1: 맞습니다.
0: 중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이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명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결심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1: 그러니까 이 빤야 이야기 안에는 20년간 작가님께서 명상을 하면서 얻은 지혜도 담겨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고민의 흔적도 많이 남겨두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빤야 이야기를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빨리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가님?
0: 네, 맞습니다.
1: 작가님 통해서 이 4주 동안 저희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 덕분에 든든하게 또 행복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4주간 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도 늘 행복하시기를 지혜의 다락방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을 걷어내면 그때 비로소 나만의 길, 바로 마르가를 찾게 될 텐데요.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한 강연을 통해서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든든하게 중심을 잡는 지혜의 다락방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예.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5: 네,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8: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9: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10: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정읍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 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0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0: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5: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6: 어떡하면 아능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7: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5: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8: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9: 그럼 만배.

0: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0: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봉사와 보시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은 걸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0: 행복은 행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서 얻는 것은 두 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행복을 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상대방이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이미 행복을 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아, 행복을 줄 때.
0: 나눌 때 이미 행복하고 또 받을 때 행복하고 두 배의 행복을 얻을 수 있죠.
1: 아,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을 보시행을 그야말로 숨 쉬듯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은 기본이고요. 환한 미소에 따스한 말, 친절한 행동,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적극적이시라고 하는데요. 70대 중반에도 여전히 전국의 박람회 현장을 주름잡고 계신 김한섭 불자님 모셔보겠습니다.

0: 네, 김한석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선 김완섭 불자입니다. 오늘 BTN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오셨어요. 예. 아니 이렇게 또 유쾌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예. 스님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3: 그러게요. 예. 아니 연세가 70대 중반이라 하시는데
2: 제가 올해 75입니다.
3: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0: 예. 아, 10년 이상이에요, 스님. 예. 진짜...
2: 비결이 있어요.
0: 비결이 있으세요?
2: 예. 예. 나이가 70 넘으면은 이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뭐가 좋은지 얼굴을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네. 늘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늘상 아침에 거울 보고 웃으면서 오늘 웃자 하면서 나와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0: 역시 자, 우리 불교 박람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박람회장을 그렇게 누비신다고 예,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예, 제가 원래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식품이라든가 건강 기구 같은 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박람회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1년에 몇천 번이 있어요.
0: 몇천 번 예, 정도요?
3: 예, 와, 그렇게 많아요.
2: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킨텍스라든가 강남 코엑스 같은 데
3: 예, 그렇죠.
2: 수시로 한 거 그리고 지방에도 대구나 광주나 부산 다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항상 박람회장이 매주에 몇십 군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엄청나군요.
2: 예, 예, 거기에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제품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0: 홍보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반응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불자님하고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2: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요즘은 박람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제가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0: 네.
2: 운도 않게 우리 불교에 대한 얘기.

0: 살아가는 얘기. 또 어떤 면은 이제 사장님 나이가 미치세요 이런 분은 제가 올해 75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 사장님 이거 팔라고 거짓말 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1: 그러게요.
0: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차 이래 그 다니다가 구경 잘하고 즐겁게 노시다가 가세요. 대신에 늘상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해드립니다.
2: 두부한테도.
0: 예. 예. 예.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 박람회장 온 뭐 노보살님이라든가 전부 제가 이제 요즘은 발 마사지를 하고 있거든요.
2: 네.
0: 종아리를 만지고 주물러 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을 좀 미리 하는데.
2: 지금 사진에 보이네요.
0: 예, 예, 예. 저렇게 합니다. 예. 예. 저렇게 하면 누구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한두 번씩 다 아픕니다. 그럼 저기서 내가 우리 지금도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려요. 뭐 어떻다고 했다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더 행복한 거는 몸도 건강해야 좀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죠.
1: 멋지시네요.
0: 예, 예.
2: 많이 좋아하시겠는데 저기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0: 저게 하면은
2: 네.
0: 15분을 하게 돼 있어요.
2: 한번 세팅이.
0: 그래서 한번 하면 15분이 되면 끝나는데
1: 예.
0: 15분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 더 이제 한다 해도 분다도 있죠. 이제 그래 이제 우리 불교 박람회 불교 박람회도 마요고 거기 오면은 우리 BTN 방송 관계자들 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2: 예. 예.
1: 그 노부살님들이 불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스님들도 좋아하시고요.
0: 예,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뭐 밥을 먹고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걷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걸어야 돼요. 예, 무슨 내가 어디를 아프다 어디를 뭐 안 좋다 하더라도 걷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2: 그럼요.
0: 예, 그래서 아, 내가 저거 발마사지 한 동기도 어느 보살님이 가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막 그거 종합 운동장인가 거긴데 그 이분이 반신불수를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거기 근데 내가 가서 얼른 가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래, 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또 불편하다.
0: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내가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완전 반신불수에 걷지도 못한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연찮게 이 발마사지를 하시던 분이 못하게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2: 예.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숨 쉬듯이 보시행 행하신다.
1: 그러게요.
2: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0: 예.
2: 이제 교계 내 단체만 해도요, 스님. 왜 우리 흔히 정기 후원이라고 하죠?
0: 예.
2: 매달 10곳 이상. 불교계 안팎을 합치면 뭐 20곳 가까이 되신다던데.
0: 예, 제가.
2: 예.
0: 5년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내가 남한테 도움 조금만 준 거를 남한테 얘기하면 그만큼 반감된다고 하잖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하고 베풀고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금 이 나이 내가 자랑해서 뭐 필요 있어요. 부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불교 BTN 방송 뭐 해서 불교 여러 생명 나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생명 나눔 실천 공부.
0: 예, 저도 기증을 했고 약 20년 전부터 지금 넣고 불교 단체에 12군데.
1: 와.
0: 12군데 BTN 방송, 불교 방송 뭐 생명 나눔 실천에 청여 복지 기금이라든가 법보 신문, 현대 불교 신문사 불교
2: 이게 총 망라하셨네요.
0: 예, 그거 하고 이거 외에
1: 예.
0: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디 가면 많이 막지갑니다. 한 10군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군데는 올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0: 그래, 그게 내가 불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라든가 어느 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아, 사장님은 사업도 하고 돈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2: 맞아요.
0: 나는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당장 힘들고 우리 아들 아파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불자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하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물질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항상 웃는 얼굴로 누구를 만났을 때, 아유, 언니,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언니, 이번에 기분이 좋아? 언니 참 좋아졌는데? 아니면은, 어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시장 갔는데,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성기 몇 개를 파는 거예요.
1: 예.
0: 기퉁에. 시장은, 시장을 가지 못해. 그렇죠.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 파는데, 거기가 망우 역사 밑에입니다. 예.
2: 네, 네.
0: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때 보질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쑥을 샀어요.
1: 예. 예.
0: 쑥을 샀는데, 쑥 요만큼,
2: 요만큼
0: 예. 예. 쑥 사고, 뭐, 다 해봐야, 3만 원치도 안 돼요.
1: 예.
0: 다 해봐야. 그래서 한참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내가 어디 이 할머니하고 친척인 줄 알고 옆에서 보면서 그러던, 그래 거기서 내가 2만 원치 사가지고 이거 다 샀지.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더운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싸가지고 가고 내가 사가지고 그걸 들고 또 참 그렇잖아. 얘 또 들고 오면서 집에 올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뭐 그것도 주로 마트나 좋은 데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그 보살이나미라든가 할머니한테 많이 삽니다.
2: 네.
0: 그것처럼 행복은, 보시는, 자비는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진짜 아니,
1: 본문이에요, 본문.
2: 네. 그러니까요.
0: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보시가 웃음으로.
1: 네.
0: 내가 항상 웃고 항상 내가 웃음으로 저 사람한테 대화하고, 저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괜찮아 하면 그분이 마음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0: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 누가 좋냐? 그분도 좋지만 나도 자연적으로 이 웃음을 피는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2: 원 플러스 원이네.
0: 그래 그 생활이 저는 이제 그 몸에 익었어요. 그래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합장하지 않습니까?
1: 예.
0: 합장해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은 나를 쳐다봐요.
1: 예.
0: 그러면 이라고 말해, 전 이래 이렇다고 하니까.
1: 예.
0: 그래, 전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불자님이라든가 불자님이 아니더라도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지나가는 어려운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게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보시와 나눔이라는 게 꼭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1: 예,
2: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생활이 넉넉해서 또 베푸셨던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0: 예, 예.
2: 이제 초창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0: 제가 그 고향이 상주인데요.
1: 예.
0: 오영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그 중장비 사업도 좀 하셨어요.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2: 그런데
0: 오형제 중에 마지대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1: 그래서 네.
0: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2: 꿈이셨어요.
0: 중학교 때인가 우리 그 당시에는 해도 가정 방문이가 있고 있었어요.
1: 예, 있었습니다.
0: 제가 이제 그때는 중학교 하면 4.19라든가 이런 거 되면 웅변대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1: 네.
0: 그래 우리 아버님 없는지 학교 간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완섭이는 아버님 꼭 대학까지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꼭 세대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행주에 맞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1: 그렇죠.
0: 전 그 많이도 감사하는데, 그래 힘든 게 와서 참 아버님이 중장비 하시다 좀 실패도 하시고 어렵고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 때 제 동생이 먼저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서울 오라고. 그래서 올 때 정말로 어렵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면목동에 거기에 방 한 칸에 저 옆에서 들어가는 방 한 칸에 거기 월제를 와가서 처음에 살았어요.
2: 단칸방이라고 했죠.
0: 월제를 사는 동기도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중장비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거래처 빚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

0: 싸우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또, 우리 아버님한테 이래 빚이 좀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내 앞으로 다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앞으로 다,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한테 그냥 인사하셔서 가세요. 제가 갚는다는 서약서를 다 해줬습니다.
1: 흔히 말하는 연대보증이네요.
0: 그렇죠. 예. 다 해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읍시에서 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올라서.
1: 무슨 근데,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올라오셔서.
0: 예, 올라와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제가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자제품 그때 그 당시에 뭐 보면 TV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그게 아, 앞으로는 전자제품 같은 게 좋겠구나 해서 거기서 제가 몇 달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1등을 해가지고 한 1년을 그 무료로 학원에서 받게 됐어요.
1: 아, 그래서 학원 그래서 수업을 이제, 받으셨어요.
0: 아, 예, 전자제품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게 그래서 저는 내가 가난하다,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 그때부터도 뭐 손님이 지나가면 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랑구에 가면 그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용마산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수없이 밑에 많잖아요. 수없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야, 저 집에 이 많은 집에 내 집에 하나 없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1: 아니 새빵살이니까 아. 이사도 많이 예, 다니셨어야 될 텐데.
0: 그 당시에 이제 예. 제가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명절이라든가 이래 오면은 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2: 예.
0: 형님 또 이사했어? 집 어디로 이사했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어요.
1: 아.
0: 예. 이게 한 한 10년 반에, 10년,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했는 것 같아요.
1: 예, 이래 하고 거의 제가. 2년에 한 번씩은 예, 이사를 그래, 하신 거죠.
0: 예, 그래 이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이니까, 예,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고생하는데, 이제 보약을 사준다고.
2: 예.
0: 보약 필요 괜찮다고. 그래,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2: 예, 경동시장에 그 있습니다.
0: 미꾸라지를 이제 그걸 파는 데가 있잖아요.
2: 예.
0: 그걸 이만큼 사왔어요. 이제 나 끓여준다. 힘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는데, 이제 내일, 그대로 밖에 나가니까, 고기, 새우대야 그러죠.
2: 예.
0: 고기 익는 게 미꾸라지 물을.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 오늘 저거 미꾸라지 좋다 해서 사왔다고 저거 한다고.
1: 팔딱팔딱
0: 막. 그게 내 가슴이 보통 능이한데 이상하게 그날 있잖아요. 야, 이래 보니까 너무 팔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려운 데 다니면서 그걸 보니까 가슴이 감정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2: 아.
0: 예, 예, 이것도 아니야 먹을 수도. 그 하루 아,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틀 더 놔두자. 이틀 더 물으니까 아주 팔팔해요.
2: 네.
0: 아, 아니다.
1: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0: 예,
1: 여전히 팔팔해요.
0: 내가 비누를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다. 안 먹어도 되니까 내 마음을 주니까 담아가지고
2: 예.
0: 중랑채 있지 않습니까?
2: 예, 중랑채. 예,
0: 중랑채에서 그걸 내 비워줬어요.
2: 아이고.
0: 이야, 그때 내 마음이요. 그 비워주니까 이것들이 미꾸라지 막 사방울이 흩뜨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자유를 얻은 것보다 내가 과연 나중에 동물이나 됐을 때, 나 같은 입장이지만, 저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그걸 거기서 내가 많이 깨달았죠.
2: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네요.
0: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예, 조금 이제 사업도 좀 나아지고.
1: 조금씩 나아지든가요?
0: 예, 그래서 이제,
1: 예.
0: 그 중랑구 쪽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됐어요. 대리점 전자제품을 알아서 이제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할 동안 제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난 누가 나한테 아 김한섭 사장님 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 전자제품 그걸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거지죠, 건은병이.
2: 예, 예.
0: 할머니가 은청이었었어요.
2: 예,
0: 뭐 여기 은청, 말도 잘 못했어요.
1: 예, 예.
0: 그분이 우리 앞으로 항상 10시만 되면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불러다가

0: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친하게 됐어요, 아주. 그것도 그분도 우리 여기 방 그런 그분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와요. 우리 집에 와요. 이제 5시 되면 옵니다. 그냥 오면은 내가 그걸 다 이래 손질해 주고 절대로 손을 막, 손 막, 몸만 지저분하니까 못 만지잖아요. 전그 관계 없어요. 다 만지고 저기 해도 이건 먹지 마. 이제 말도 놓고 이건 옷 상했어. 그러면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이제 말은 저기 말은 이거 먹어, 먹어 이러면 내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인이신 거죠? 이제
0: 예,
1: 집이 없이
0: 노숙인이죠. 거진
1: 다니시는
0: 이제
1: 분을.
0: 노숙인입니다. 예. 그래, 잘 그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서울에 와서 거지 혼자 생활하고 왜 이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가이 석달 동안 살았는데 신랑이 어디 돈 벌러 간다 서울 가더니 새색시를 하나 구해 왔더래요. 그래서 새색시를 구해 왔는데 새색시를 와가지고 한 달간을 방에 둘이 자고 자기는 잘때 부엌에서 이제 생활했대요. 이제 생활했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참았는데 하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1: 아이고.
0: 못 살고 집을 나왔잖아. 그 집을 나와 이제 하는 말 났더니 그래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 친정으로 가니까 친정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마라. 네 시집간데 오지 마라.
1: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최강입니다
0: 오지
1: 했던
0: 마라.
1: 거죠.
0: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흘러 봉천동까지, 봉천동 그 움막집에 있는가 봐요. 그까지 이제 와서, 그 봉천동에 있다.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막 함정했죠. 그래 이제 그 생활을 2, 3년 했는데, 어느 한 추석이었어요. 추석
1: 명절에
0: 날인데, 예. 이제 왔어요. 오늘 그날마다 좀 이상히 손도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마 추석 날은 좀 쉬지. 내일이 추석이야. 내일 추석인데. 아니, 내일 추석인데 좀 쉬지. 왜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장님 주려고 내가 선물 사왔어. 선물 사왔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뭔 선물을 했더니, 양말 있죠? 제일 좋은 양말을 요만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서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어. 나 사장님 주려고 샀다. 그런 얘기하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1: 세상에.
0: 가장 큰 선물이
1: 선물이네요.
0: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그 우리 그 김한섭 부자님이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게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눈물 시작해서 그 애써 노력해서 자수상가 하셨고 그 와중에서 본인이 힘든 걸 경험하셔서 자비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힘든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눈에 밟히고 그래서
0: 그래서
2: 보살행을
0: 또,
2: 하시는 것
0: 예, 이제
1: 같습니다.
0: 그런 것도 있고,
1: 또 다른 선물이 갖고
0: 이런 선물 여기
1: 나오셨어요.
0: 있습니다. 여기 선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물이 막 지저분하고,
2: 오래됐네요.
0: 달아서
2: 완전히
0: 여기 막 여기 곰팡이도 피었잖아요.
1: 색이
0: 예,
1: 바라고.
0: 막 바로 곰팡이 피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한 거리낌 없이 이걸 내가 갈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 곰팡이 있는 거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서 내가 입에다 대고 붙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1: 그게 뭔가요?
0: 예, 여기 염주가 들었어요. 예, 염주가 들었는데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예, 여기 염주가 있습니다. 이게 예.
2: 천주네.
0: 제가 어느 때 이제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그 다른 업체가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인데 행사를 아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이런 박람회는 이렇다 이런 박람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6개월을 이제 나오면서 저와 가깝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 사장님 제 말씀 들어도 되지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인데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씀인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밀면서 이게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양산 통도사를 그 양산 쪽에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늘상 기도를 하고 다닌 이게 그 염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고 다잘 되고 다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이 염주만큼은 꼭잘 간수해서 네가 못 쓰면 네 후손에게 누구든지 꼭 견자라 하러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유언으로. 아~ 예,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번은 막상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인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 시를 쓰는 분이라요. 네. 예, 고려대학교 가정학과라에 시를 또 쓰고 있는데 토지 나는 이거 염주하고는 인연이 안 맞아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꼭 주라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네. 이걸 그냥 뭐 장롱 속에 넣고 몇십 년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참 버리기는 그렇고 내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혹시 이게 사장님한테 인연이 돼서 갈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 진짜 인연이네요.
0: 예, 예, 예, 예.
2: 그 아주 귀한 인연이네요.
0: 이게 왜냐하면은
1: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게
0: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이제 꼭 이게 그러니까
2: 노살님이 평생 쓰시다가
0: 예, 예, 평생 쓰셨으니까 예. 처음에 내가 받을 때 냄새도 나고 막 오래됐으니까 예. 그래도 저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 안 그래서 아 그래 아니 저 말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 채권 봐도 사장님이 이게 사장님 갈 거라고 혹시 안 그 기분 나쁘면 제가 안 드리는데 조심 받을 그러니까 괜찮아도 괜찮겠어요 하니까 그래 내가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 내가 차 운전석에 딱 놓고 타면은 요걸 관세음보살 어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때 나무한미탑을 어때 나무한미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 네. 한 30분이 걸려요. 네. 이제 그때 또 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시간이 또 더 걸려요. 예. 전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보통 30분 1시간 하면 또 가고 또 내가 또 하다가 뭐 잠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과 좋고 나쁨이 한 사람한테 절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2: 아, 그럼요.
0: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명예와 있더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든 할머니 보면 다 또 꽃이 아름다울 때면 시들는 것처럼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죠. 나라고 화가 안 날 때, 화낼 때도 있고 또 할 때 그런 이걸 가슴에 딱 안고 잠시 생각해요. 잠시. 네. 부처님 가르침 그렇잖아요. 화가 날 때,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또 어떤 속상한 일일 때 요즘 참 사회가 각박한 게 그 부부지간이라든가 살다가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화가 상대방이 화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잠깐
1: 아이 그럼요.
0: 예, 한 3분만 뒤에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면 마음이 푸르하고 좋아지죠.
1: 진짜 귀한
2: 삶이 수행이고 예. 명상이고 예. 기도세요.
1: 게다가 예. 또 실천을 예. 끊임없이 하고 계시니까
2: 보살행을 직접 실천하고
1: 예. 기도가 앞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염주 받으시고
0: 예, 그래서 또 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데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휴번호 발마사지 하기 이전에 그 전에 그 의성 흑마늘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 그거 해가지고 그 막 서울에서 최고 판매를 많이 했는 것도 됐고 거기 뭐 다른 식품이라 해가지고 예, 사업이 이제 쭉쭉 이렇게
1: 예, 점차 좋아지신 거예요.
0: 잘 되고
1: 예.
0: 특히 이제 제가 잘된 것도 뭐 이제 사업이 번창한 것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1: 네.
0: 첫째 아들은 공부를 아주 좀 안 좋게 하고 좀 실에 공부를 못해서 아주 대학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내가 나오게 했고 또 다른 아들도 했는데 둘 다 그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1: 그럼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0: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원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 데가 없어요. 원서 쓸 데가. 뭐 지방 가도 한 미달 가는. 그래서, 야,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못 했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 일단 나중에 쓰레기 장사를 하더라도, 배워야 된다. 네, 그게 나의 학권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문 대학이라도 알아보자.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저 광운대 밑에고 전문 대학이 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예. 그런데 거기에 미달되는 공업 전문대 거기에 미달이 돼 있었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 이제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전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영어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가지고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영문과로 편입하고 이제 전문대를 이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자격증을 예.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있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이제 영어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해라. 그래서 영어를 좀 했는데 마침 광운대학교에서 영문과 편입증이 있어요.
1: 그래가지고 하시고.
0: 거기 가지고 토익이 좀 있어요. 그래 그 편입을 하게 해서 광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이거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뭐 몇 군데 됐는데 아버지 앞으로는 저는 전자공학이 낫겠습니다. 그래 뭐 전자공학 어디 가겠느냐. 그래서 광운대 전자공학 갈까요. 그래 둘 다 광운대를
1: 예, 가게 됐네요. 형제가
0: 중간에 제가 아들 한번 점심을 사고 싶어서 어느 광운대학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와서 밥 먹자 그래.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야, 너희들이 나한테는 공부 잘하든 안 하든 이 정도 해서 하는 걸 너무 고맙고 오늘 그 고마운 기분으로 아버지가 밥도 사고 이거 끝나면 우리 셋이 당구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근데 그거를 식당 옆에 주인이 네.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식당이 주인이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야 사장님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내 밥값 반만 받을게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30년 할 동안 아버지와 아들 둘이 와가지고 밥 먹고 우리 야, 끝나고 당구 치러 가고 즐겁게 놀다 가자
1: 진짜
0: 이런
1: 부럽네요.
0: 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래요.
1: 아니 그렇게 다복한 예, 예. 예. 가족 사진이 예. 보입니다.
0: 예, 요거는 이제
1: 아드님하고 그, 며느님도 계시고 손주분도 계시나 봐요.
0: 예. 예. 예. 지금 이제 큰 아들이 딸 둘이 있고 작은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저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집 사람이고
1: 네네. 예,
0: 여기 또 요 가운데 여기 큰 며느리 저쪽까지 네. 둘째 며느리고 요 손자들 그렇습니다. 요 아들 둘 여기 돼 있고.
2: 예. 예. 예.
1: 아, 너무 예쁘죠. 손주가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
1: 손주들이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 예. 손주들 여기 보면 뭐 누구든지 자식보다 손주들 다 예뻐하잖아요.
2: 예. 예.
0: 요즘 이제 제일 예쁜 거는 이제 막 엉금엉금 기는 애가 있어요. 좀 그렇죠.
1: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항상 긍정적이면
0: 네.
1: 아 손자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잠깐 이제 얘기해드릴게. 이제 코엑스 박람회 하다 보면은
2: 네.
0: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점심을 내가 늦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아 그냥 갈 수 없어. 뭘 살까?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이제 다른 크게 뭐 또 간단한 빵 같은 것밖에 그쵸.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빵을 한 20개 샀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한 먹으라고 20개 사 갔는데 나는 나보다는 우리 직원보다는 남 이게 막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옆에서 우리 빵 사왔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2: 네.
0: 우리 직원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사장님은 우리 밥 먹는 게 우리 거 뒤에 감추는 거 타겠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또 사다 주고 또 사주고,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이런 것 한 게 또 저한테 깊은 충격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제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2: 아, 예. 예, 예.
0: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1: 현금을 꼭 챙겨 다니신다는 거예요?
0: 예, 항상 내 집에 나올 때 꼭 만 원짜리를 몇 개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종로를 갔어요.
2: 예.
0: 종로를 갔는데, 일을 바쁘고 타고 그 당시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누가 한 사람이 허겁지겁 그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2: 예.
0: 쓰레기통에서 막 콜라 남은 거 먹고 빵 남은 거 먹고 이걸 막 주워 먹어요. 예, 막 먹어. 근데 그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냥 내가 돈을 딱 뭐 좀 줘야지 뭐 해서 본게 지갑에 돈이 5만 원 있는데 5만 원 이걸 뭐 살라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가버렸어요, 딴 데. 야, 내 가슴이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0: 지금은 왜 이걸 많은 가게 되냐면, 한 번은 또 을지로 이거 뭐 제품 때문에 나갔는데, 우리 식당에서 보면 가게에서 밥을 시키지 않습니까? 밥을 시키면 밥을 먹고 그릇을 가게 밖에다 내놓습니다.
1: 그렇죠.
0: 보통 내놓잖아요.
1: 예.
0: 그런데 어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할머니 한 분이 먹어요.
2: 남은 걸
0: 아,
2: 드시고
0: 쉽지입니다,
2: 계신
0: 쉽지.
2: 거죠. 예.
0: 먹는데 그 종로 을지로는 넓잖아요. 다 사람 많이 댕겨도 누구 하나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갔어요. 가서 아,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왜 이거 드시냐고. 그래, 물론 배가 고프니까 먹죠. 노시, 내가 밥 사드릴게. 노시라고. 그래, 내가 돈을 주면은 이분이 또 밥을 안 사먹고 또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 대접은 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손을 잡고 을지로 그 뒤에 가면 식당들이, 조그만한 식당들이 많아요. 손을 잡고 직접 갔어요. 내가 가서 두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나도 조금 먹고 주고 내가 몇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만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는 내 우리 불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절에도 있고 스님한테 있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예. 내가 지금 나가는데 옆에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 거지들 손한푼 내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실질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제가 오늘 지금 법문을 듣고
0: 예, 아니,
1: 있습니다.
0: 전 그래요.
2: 아니, 목종
0: 아,
2: 스님
0: 너무.
2: 이렇게 박수 크게 치신 적은 처음이에요,
1: 너무
2: 진짜.
1: 훌륭하세요.
0: 아니요.
2: 정말 대단하신 것이
1: 예.
2: 매일 밤 12시에 비텐 금강경 독송까지 꼭 함께 하고
0: 예.
2: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법문 뭐
0: 아.
2: 늘 들어주신다고 하고요.
1: 예. 운이
2: 하,
1: 비텐
2: 진짜.
1: 애청자시네요.
2: 네.
1: 뭐,
0: 애시청자. 아니지만, 불교, 비텐에서 참저 좋은 스님들 나오시고 좋은 법문 내주시고 마음 상할 때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1: 예,
0: 일도 있는데 그
1: 맞습니다.
0: 나쁜 일까지도 좋게 할수 있는 길이 BTN 방송 많이 보세요.
1: 와, 말씀 들어보니까
2: 네.
1: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0: 예. 제가 불자라서 참 죄송한데, 우리 불자도 어디 가면은 길을 갑니다. 오늘도 가면, 그 어디 교회 단체에서 와요.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면서, 어디, 아, 이 커피 마시는데 어디서 오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서 교회한테 교회 나오세요. 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님도 이제는 큰 소리로, 아, 저도 불자입니다. 나 어느 스님 쪽 어디 불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된 동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 불교를 깊이 심취하는 나라, 전쟁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예. 아,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교가 1등이라는 얘기를 아니면, 1등과 1등이 좋다고 서로 하면 부딪히면 싸우게 돼 있으나, 우리 불교 그런 거 없어요. 다 베풀고, 남도 이해하고, 나도 좋지만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제는 엄지에서 있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저 불자입니다. 저 부처입니다. 전그 장사를 하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 그 손님들이 쭉 있으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불자 아닌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 불자를 당당히 내세웁니다. 예.
1: 역시 멋지세요.
2: 내가 불자이고 내가 불자다라고
0: 예.
2: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0: 그렇죠.
2: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0: 맞습니다.
2: 주십니다. 스님 오늘 만남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빨려들어가는 예, 입담도 좋으시고요.
1: 그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고 기도고 또 보시행이고 보살행이고 아마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거사님과 그다음에 자녀분들 가족들 하시는 일들이 다 원만성취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이 딱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2: 그러게요. 예.
0: 항상 감사하죠.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2: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한번더 눈길이 가시고 그만큼 또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한석 불자님, 앞으로도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 널리 널리 세상에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늘 건강하시고요.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김한섭 불자님. 네.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2: 네,
0: 있잖아요.
2: 그런 말이 있죠.
0: 아마 아버님의 그런 예, 너그럽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눔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자녀분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예, 또 그 밝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가족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2: 그럼요. 우리 김한섭 불자님은 삶 자체가 그대로 기도이고 그다음에 자비행이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가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 공덕이 나와 가족 그 이웃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죠.
0: 그러면서도 네. 또 항상 그 유쾌함을 잊지 않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2: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네.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이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또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 역시 우리 부따회 가족은 다르다. 예. 예, 다릅니다. 여러분들 법보시의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따회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법보시, 귀한 법보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공덕 나눔의 길 1850108번입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예,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0: 네.
2: 행복의 원인이 바로 보시행이고 선행입니다. 선행의 공덕을 많이 지으면 행복은 저절로 내게 오죠.
0: 그러니까요. 예,
2: 그 보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시가 법보시고 법보시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바로 방송포교입니다.
0: 그렇죠.
2: 우리 부따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방송포교에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행이고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김한섭 불자님이 독보적인 보시행으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시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국보급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님 기대되시죠?
2: 아, 기대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제 산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축약을 해서 항상 개송을 하거든요. 개송을 할 때 이제 대승경전들을 보면 천상의 신들이나 혹은 보살들이 다 같이 합성을 합니다.
0: 맞아요.
2: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거기서 함께한 이제 중생들이 다 감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 법을 전법한다는 것은 마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주인공 소프라노 황상미 불자님 함께합니다.

0: 네, 황상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2: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황상미입니다. BTN 불자 가족입니다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목소리가
1: 아니 너무 맑고 이렇게... 경쾌한 것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0: 네. 네. 아. 아우 너무 아름답네. 체구는 이렇게 작은데
1: 네,
0: 작은 체구에서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2: 예.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우리 황상미 불자님 반갑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초연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가 드디어 이제 뮤지컬이 나왔구나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덧 스님 꽤 됐어요. 한 6, 네. 7년 된 것 같거든요. 횟수로.
1: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이웃 종교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있죠. 네.
0: 맞아요.
1: 네. 그게 1971년에 초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네. 뮤지컬이 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해마다 전 세계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요.
2: 네.
1: 그런 걸 들을 때마다

0: 사실 너무 부러웠거든요.
1: 맞습니다. 아. 제가 공교롭게도 저의 첫 뮤지컬 관람이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요. 아.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뮤지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첫 뮤지컬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불교에 이렇게 큰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시타르타 뮤지컬이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또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네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오디션에 통과해서 출연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웠죠. 네.
0: 그래서 스님들도 불자님들도 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1: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스님.
2: 자, 우리 불교의 자부심, 뮤지컬 네. 시타르타. 우리 황상미 불자님은 주인공 야소다라 역할이세요. 네. 이제 몇 대째 이제 좀 1기, 2기 이렇게 좀 나눠지죠.
1: 네, 시즌 1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투입된 거는 시즌 7 작년부터였고요. 그런데 데뷔는 올해 하게 됐기 때문에 시즌 8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네, 네. 가장 뉴 에이지 야소다라
1: 가장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야소다라입니다. 네.
0: 최근에 인도 공연도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요.
1: 네, 먼저 인천에서 먼저 공연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뭄바이로 날아가서
2: 인도 뭄바이?
1: 현지에서 또 공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2: 해외로 가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네. 똑같이 노래하고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뮤지컬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할 때 영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2: 맞아요. 네.
1: 그럴 때 자막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는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양쪽에 힌디어와 영어로 자막이 나왔어요.
2: 양쪽으로? 네, 자랑스러워요.
0: 또 하나 더 자부심이 생기네요.
1: 한국말로.
2: 그리고 게다가 인도잖아요.
1: 근데 인도 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한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영상통화를 따님하고 해달라고 하면서 네. 한국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2: 우리말에 대한.
1: 네. 네. 예. 한국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0: 그 어떤 굉장히... 인도의 그 부족의 말 중에 네.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우리 흔히 아궁이라 그러잖아요. 아궁이.
2: 네네네.
0: 아궁이 이제 불 때는 곳이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아근이라 그러거든요. 인도는 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몇 가지 말들이 인도의 어떤 부족의 말하고 특히 산스크리트하고 그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2: 그렇구나.
1: 비슷한 부분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0: 그리고 이제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
0: 고향에서 그 시타르타를 공연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떠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주 종교는 그 힌두교잖아요.
0: 네, 맞아요. 힌두교.
1: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불교의 종주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신을 모시는 힌두교다 보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빈비사라 대왕과 마라 파피아스가 이제 나왔을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의 국가잖아요. 인도는
0: 맞아요.
1: 또
2: 엄청나죠.
1: 그 엄청나잖아요. 영화의 모든 영화에 그렇죠. 음악이 들어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매 씬마다 끝나면 한국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2: 급상. 예.
1: 근데 매 씬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공연할 만 난다 싶으셨겠는데요?
1: 네. 그리고 계속 상의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찬나가 어떻게 했다, 야소다라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서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좀 재미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궁금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2: 아니 주변 배우들 반응은 어땠어요? 동료들도?
1: 이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이제 더 신이 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역동적인 동작과 목소리도 좀 더 힘차게 나오는 것 같은 저희도 막공에는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2: 네. 그 뭄바이 현장 사진인가요 지금?
1: 네, 뭄바이 현장 사진이에요.
2: 야. 아니 뭐 무대며 뭐 조명이며 괜찮네요.
1: 예. 네, 거기 현지 그 코디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음향도 굉장히 신경 써주시고
2: 음향도 좋았어요.
1: 예. 네, 공연하기에 충분히.

0: 네, 좋았습니다.
1: 야.
0: 네.
1: 어머,
2: 양사라다.
3: 야소자라 같아요.
2: 오,
0: 네.
3: 아마 실제로
0: 감사합니다.
3: 야소다라는
0: 네.
3: 그쪽 네팔 쪽에 가깝게 계셨거든요.
0: 아.
3: 그 왕국.

0: 그 아리안계가 아닌 아마 이쪽 그 동양계 쪽에 그 몽골계 쪽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네아르인이라 그러는데 그쪽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석가족이 있거든요. 샤카족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1: 실제
0: 그분들의
1: 예,
0: 모습이
1: 이 모습과
0: 예, 아주
1: 흡사할
0: 유사할
1: 것이다.
0: 거다.
2: 아, 영광이네요. 아니, 오디션 당시에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시던가요?
3: 네,
2: 어때요?
3: 아무래도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야수다라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출관님도 다행히.
2: 네네.
3: 네, 뭐 외모만 보시진 않았겠지만.
2: 이번 시즌 공연이 유독 또 반응이 뜨겁다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3: 네,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뮤지컬 작이다 보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인천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합창단 단원님들 또제 합창단 제자들, 초등학생 친구들 또 수원의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도 굉장히 10년째 제가 하고 있었는데
2: 지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3: 네. 와서
0: 아이고.
3: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아, 여기
0: 우주 어린아이들은
3: 친구들. 네,
0: 누구예요?
3: 진관사 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2: 아이들이 많이
3: 네.
2: 왔네요.
3: 꼭 보여주고
0: 아이고.
3: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와서
2: 그럼요.
3: 시타르타의 삶을 또 보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2: 아이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
3: 네.
2: 선생님이 하면서.
3: 공주님 맞냐고. 평소에는 공주님이 아닌데.
0: 선생님 혹시 공주님 아니셨어요?
2: 꽃보다 눈부신 야소다라 황상님.
3: 네.
0: 이게 뭐야? 케이크예요?
2: 아니
3: 네,
2: 너무 예쁘다.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0: 예쁘네요.
3: 옷 모양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2: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3: 네, 아까워서 아직 먹지 못하고요. 냉동고에
0: 아이고.
3: 보관하고
2: 보관해두셨어요?
3: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먹어요? 야소다라가 야소다라를 어떻게 먹어?
0: 사진 찍어놓고 주세요.
3: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죠.
2: 야소다라가 스님 어떤 인물이었죠?
0: 사실 부처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어쩌면은 현대인으로 보면 어떤 비운의 태자비죠.
3: 그렇죠.
0: 결혼하고 그렇게 애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울라를 아들 본래 라울라 이름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온 왕국 기뻐했는데 부처님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우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가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2: 맞아, 맞아요.
0: 생각하고
2: 예.
0: 라우라라 이름을 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출가를 했거든요.
3: 그렇죠.
0: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라우라도 출가를 했고요. 그 라우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밀행제일.
2: 네.
0: 그 종국에는 야소다라 태자비도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됐죠. 이 모임 마하파자파티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3: 네.
0: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지대했죠.
3: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태자비이자 또 비운의 태자비잖아요.
3: 네.
0: 또그 부처님의 부인이었고요. 또 라울라 존재의 어머니.
2: 그렇죠.
0: 종국에는 또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수행자였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2: 여러
0: 같아요.
2: 캐릭터가 있어요.
3: 네. 나중에 나온 캐릭터는 이제 그게는 없었지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공주였을 때 야소다라 그리고 바로 아내였을 때
0: 그죠.
3: 야소다라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왔는데 낳아오자마자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0: 그래요.
3: 근데 그 야소다라의 그 넘버가 이제 제목이 라훌라라라는 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혼자 하는 넘버인데 대표적인 곡이죠. 그 노래를
2: 네.
3: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2: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 깊고 내 마음의 넘버원을 꼽으라면 역시 그,
3: 네.
2: 예,
3: 네, 그
2: 야소다라 혼자 부르는,
3: 노래입니다.
2: 예, 그
3: 네, 혼자
2: 장면이
3: 부르는
2: 아닐까
3: 라울라.
2: 싶어요.
3: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아직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시타르타 남편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셨고,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아직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2: 못했죠.
3: 그러니까
0: 네.
3: 어떻게 보면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내로서,
0: 그렇죠.
3: 여자로서의 마음이 컸을 것
2: 애증의
3: 같아요.
2: 마음이
3: 네. 보내줘야 하면서도 또 너무 슬프고
0: 네,
3: 서운했겠죠.
0: 맞아요.
3: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0: 그게 끝나고 또 눈물 났다, 예. 너무 슬펐다, 안타까웠다라는 리뷰를 들으니까 조금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1: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
1: 성악하고 뮤지컬 발성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0: 네. 네.
1: 그래, 어떻게 좀 다른지.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요.
2: 완벽할 정도로 다른가요?
0: 물론 이제 호흡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요.
1: 네.
0: 그 공간을 쓰는, 그러니까 소리, 목 안의 공간, 입 안의 공간, 또 가슴의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2: 발성이 다른가 보네요.
0: 달라요. 네, 성악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없이 멀리 스피치하는 그런 것을 유래하다 보니까 공명을 많이 써요. 신체, 갖고 있는 신체에서 가장 최대치의 공간감을 써서 소리를 증폭시켜야 하는 발성이 성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뮤지컬도 물론 성량도 좋아야 하고 발음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마이크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드라마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명을 쓰다 보면은 발음도 뭉개지고 또 약간
2: 좀 과하죠.
0: 과하죠. 네, 맞아요. 왜 저렇게 연극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저렇게 오버리액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성악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연출가님이 이제 연기를 지도하실 때 굉장히 저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말투에서 나오는 좀 성악가적인 모습이라든지 선생님적인 모습이 연기에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2: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이 되고, 이게 또 습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2: 내가
1: 네,
2: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을.
0: 네, 성악가적인 습이 네. 있었죠.
2: 그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쉽지 않죠.
0: 그래서 좀 저를 늦게 데뷔시키지 않으셨나? 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좋았어요.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그게 어울리는 목소리와 연기 톤이 될까 좀 녹음을 하면서 계속 바꿔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2: 팝 소프라노라는 네. 명칭을 처음 쓰셨을 정도로 뭐 팝송, 뭐 찬불가 여러 장르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2: 다재다능하신 겁니다.
1: 노래 다재다능하시네요.
2: 앞서 이제 성악이랑 뮤지컬의 발성 뭐 짧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0: 네.
2: 저희가 또 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조금씩 어떻게 실감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0: 자, 그러면 성악 발성은요. 좀 이렇게 하고 노래는 못해요. 좀 몸통을 좀 열고.
1: 그렇게 하시네요, 진짜.
0: 네네. 좀 그 성악가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2: 맞아.
0: 게 아니라.
2: 몸통 이러고 나.
0: 이게 통을 열어야 흉통을 쓰려고 목도 열려고 이렇게 두턱도 되고요.
2: 이제 알았어요.
0: 네, 성대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벌써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하품 하듯이 수업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목의 공간을 깊이 쓰려고 하는 거죠. 성악의 한 자락을 들려드린다면은 그래도 잘 아시는 노래 고솔레미오의 한 부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0: 요 정도. 아침이라서 좀 잠겼네요.
1: 야, 어떻게 네. 갑작스레 요청드렸는데.
2: 그래요.
1: 네. 자, 다음.
0: 또 이제 제가 뮤지컬 노래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시타르타를 했으니까 라홀라의 한 장면에서 앞에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0: 감미롭죠. 좀 더 말하듯이.
1: 감미롭고 네. 절절하고 네. 아니, 많이들 우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셨죠.
0: 네, 네. 그 약간 지금 그 딸처럼 이입을 하셔서
2: 맞아요.
0: 네, 네. 감정이 좀 슬프셨다고.
1: 샹숑이면 샹숑, 네. 그다음에 성악이면 성악.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진짜 우리 선생님 최고다라는 이야기 만능. 나올 것 같은데요.
0: 요즘에는 네.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너무 다양한 장르를 부르고 있어서
1: 하고 싶어 하잖아요.
0: 동요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요, 재즈, 뭐 외국곡, 뭐 성악. 뮤지컬 곡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다 보니 저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섭렵하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스님, 해봅니다.
1: 잠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탁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실제 무대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죠?
2: 그래요, 궁금합니다.
1: 네. 보고 싶으시죠?
2: 예.
1: 준비했습니다.
2: 그래요.
0: 어떤 거?
2: 볼까요?
1: 와! 뭄바이 공연, 이번 네, 공연인가요?
0: 이 장면이에요. 마라 파피아스와.
2: 수와 항마의 모습이네. 와.
0: 저 가운데 배우는 정말 인도 배우예요. 네.
1: 아, 실제 같은 멤버예요? 그러면?
0: 네, 인도에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1: 아, 현지에서 그 네, 오디션?
0: 현지에서 한국까지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저렇게 자막이
1: 힌두어와
0: 예, 예, 영어와
1: 영어나 하하하하 여긴 네. 어딘가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가 봐요.
0: 아,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해조음 소리라는 예. 찬불가를 녹음을 했는데요.

0: 잘한다.
1: 참불가 해조음 소리라고 예. 덕신스님 작사, 이종만 선생님 작곡의 노래를 제가 너무 예쁜 노래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또 조계사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해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 불자님들이 많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아,
1: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네.
0: 네. 천상계 목소리를 또 찬불과 함께 불러주니까 너무 듣기 좋고 감동이고요. 네.
2: 야.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오래 계셨다고요?
1: 네, 이탈리아에서 한 5, 6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0: 오, 길게 하셨네요.
1: 네. 학교를 또 졸업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좀 일찍 가긴 했는데 일찍 간 만큼 또 오래 있었습니다.
0: 이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제가 처음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아, 이런 노래의 장르가 있었다니 하면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따라 하다가 부모님을 계속 졸라서 이제 성악을 시켜달라. 부모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이제 체구도 작고 성악과는 좀 이렇게 좀 힘도 있고 풍채도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또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해외 나가서 또 유럽인들 서양인들하고 또 함께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도 아무래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탈리아를 갔다 오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너무너무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0: 혹시 그 최고의 우상, 롤모델 우리 조수미 선생님은 직접 만나 뵌 적 있으세요?
1: 혹시 학교에 가면 계실까 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느라 이미 학교는 거쳐가셨고요. 그래서 조수미 선생님이 나왔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네, 졸업도 하고요.
0: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 게 이탈리아 그 유학 시절 세 곳의 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전부 다 수석 졸업 스님.
2: 열심히 하셨네요.
0: 거기다 최고점 졸업 맞나요?
1: 그 당시에 제가 산타 졸업을 할 때 공교롭게도 학교에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0: 그래요.
1: 사실 그 친구들이 거의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래도 너무

0: 너무 잘하고 모든 수업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야. 우리 남한 친구들보다. 그랬는데 시험 직전에 친구들이 다 소환됐어요. 그래서
1: 어머나.
0: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방학 때 이제 잠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이제 그냥
1: 야,
0: 그
1: 진짜 독특한 에피소드네.
0: 네, 북한으로 가버려서 저희가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같이 겨루지는 못했죠.
1: 못하고.
0: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좋게 받지
1: 독보적으로 받으셨겠는데요?
0: 않았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지냈던 추억이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은 북한에서 너무너무 왕성한
1: 활동을 하고
0: 활동가,
1: 있어요?
0: 1등 소프라노로, 네,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2: 함께 공연도 하셔야 되겠네.
0: 그러니까요. 꼭 만나자고 손잡고 약속도 했는데 서로
2: 그래.
0: 볼수 있을런지.
1: 아유, 보겠죠.
0: 네.
2: 귀국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귀국해서는 이제 오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페라를 너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프로덕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찾아다니는 소극장 음악회, 소극장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묘약, 또 만임이 된 한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좀 음악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곳에도 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을 한 3년, 4년 정도 가졌고요.
1: 네네.
0: 또 이후로는 이제 파페라 팀을 결성해서 루나소울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1: 와,
0: 했습니다. 음반도 내고요. 네.
2: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1: 근데 우리 불교계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0: 네, 불교계는 또 유카림과 인연이 돼서 찬불가, 신작 찬불가 보급 사업에 열심히 저희가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1: 야, 진짜 예쁘네요.
2: 저긴 어디예요?
1: 언젠가요?
0: 아, 저기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1: 네.
0: 수원에 보현선원이라고 이제 성관스님이 지금
2: 예.
0: 회주스님으로 계시는
1: 네네.
0: 절이에요. 제가 저기 그 보현선원이 저의 첫 절입니다. 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지휘자로서도 첫 절이고, 불교 음악과 이제 불교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1: 공부를 하신.
0: 네, 공부를 제가 처음 했던 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작은 씨앗 같은,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1: 인연의
0: 불자로서,
1: 시작이었죠.
0: 네, 저에겐 굉장히 고향 같은 절입니다. 네.
1: 짬짬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스님, 이제 합창단 지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찰 합창단.
0: 네.
1: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0: 네, 보현선원을 시작으로 해서 합창단 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군포의 정각사, 정엄스님이 계시는 온마니 합창단을 거의 9년째,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합창단 단원님들은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다 아는 가족처럼 이제 꾸려진 합창단이고요.
1: 네.
0: 지금은 또 진관사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청년 합창단을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바쁘시겠는데요?
0: 네, 그래도 저는 너무 갈 때마다 너무 신신나고 즐겁고 도량에 갈 때마다 또 너무 힐링이 돼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1: 워낙 부모님 또 조부모님 신신 기쁘셨다면서요?
0: 네, 또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외할머니께서 또 엄청난 신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절에 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1: 매일
0: 하셨거든요.
1: 가시면 뭐,
0: 네. 그랬는데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얘기만 들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 이모님들과 엄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은덕을 우리 상미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1: 그런 말씀을 하세요?
2: 외할머니의 기도 공덕이 우리 황상미 씨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0: 몰빵된 것
2: 거예요.
0: 같습니다.
1: 뭐, 서로가 좋잖아요. 우리
2: 그럼요.
1: 불교계도 너무 이렇게 정말 천상계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신 우리 소프라노 황상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야소다라까지 맡아서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니까 외할머니 공덕이 맞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맞는 것
1: 예.
0: 같아요.
1: 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됐고 더 알게 되셨어요. 인연이 깊어집니다. 불자로서 이제 언제 가장 자부심, 또 자긍심 느끼게 되시던가요?
0: 그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0: 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게 너무 많고 불자로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자부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그 이번에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불교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게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가끔 최근에 들었어요.
1: 아,
0: 그래서,
1: 상대방들 주변
0: 네, 그래서,
1: 분들한테요?
0: 다른,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불교가 아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언니네 절 어디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데
1: 오,
0: 뭔가 좋은 느낌을
1: 좋죠.
0: 줬다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궁금하고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일이고 보람차다. 네.
2: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배워서 믿고 그다음 실천해서 해탈 열반 이렇게 하면 좀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1: 어려워요.
2: 그리고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1: 그러셨군요.
2: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고. 근데 그렇게 해도 종국에는 늙고 병도 죽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2: 그러면 그건 누구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니까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법. 즉,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그
1: 네.
2: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0: 눈물이 나죠?
2: 그래서 아마 지금 황남길자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 꿈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다시 나는 그 앞으로 나가죠. 또 꿈을 이루고. 종국에는 누구나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0: 오늘 본문을 들으러 제가 오늘 만나보고
1: 감동받으셨어요. 스님 말씀
0: 눈물이 나요.
1: 덕분에.
2: 지금까지 해오신 그러한 그 모습과 해오신 그 실천의 공덕으로 원하시는 거다 이루실 것 같아요. 야소다라잖아요.
1: 야소다라. 예, 시즌 8의 정말 히로인.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과 또 해탈과 꿈을 이루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숨쉬듯 나눔을 행하고 계시고 그 덕에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시다는 김한섭 불자님, 그리고 성악가로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펼치고 계신 황상미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났습니다. 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해야
2: 그러네요.
1: 될까요, 스님? 예, 여느 때보다 유독 그런 감정이
2: 예,
1: 짙네요.
2: 맞습니다. 이삶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의 장으로 살아가시는 김한섭 불자님. 또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널리 알리고 계시는 황상미 불자님. 이두 분의 삶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고귀하냐 하면 나와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고 또 실천해 보이시는 모습이고
1: 그렇죠.
2: 종국에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가장 완성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의 롤모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어떠십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간통에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도반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1850-0108번, 1850-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스님, 귀한 법보시에도 동참할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185-0208번 전화하셔서
1: 네.
2: 좋은 불현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1: 네. 자,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많은 선 지식들께서 늘 강조해 오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스님, 저 오늘 특히나 더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네. 크지 않더라도 사소한 네. 것이라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눈길, 손길, 저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2: 행복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 함께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아시게 될 겁니다.
1: 네. 자, 부지런히 익히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맑고 아름다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해 가고
2: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기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7: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8: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3: 그럼 요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4: 네?
3: 배우 누구 닮았어요?
4: 배우?
3: 네.
4: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5: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3: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넘치는 야.
6: 네.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3: 아까 사진도 좀
6: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4: 이건 수술을 하신 거네요.
3: 네, 뼈를 했죠.
4: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3: 이게 뭐가 똑같은데? 그대...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이 뭐냐? 대중의 화합을 깨는 것을 가장 못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화합을 깨지 말라고. 꼭 회사 같은 데 가도 사장님하고 회사원 사이에 이간질만 하고 댕기는 무간지 옷 갈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있다고요. 절에는 없는지 아시오? 시골에 가보니까 신도하고 주지스님 사이에 이간질만 맨날 하고 댕기는 신도가 있어. 쏘삭거리고 양쪽에서 쏘삭거리고 별 거지 같은 신도가 다 있단 말이야. 뭐하러 불교를 믿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간질하는 게 뭐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간하는 놈처럼 못된 놈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인생을 전부 거꾸로 살지. 내가 공일날 그런 말 했잖아요. 서울 두꺼비가 부산 구경 가는데 주풍령 고쯤 가니까 어지간히는 왔겠다. 부산 부산하는데 부산이 어떻게 생겼었고 이 두꺼비가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를 키고 부산을 보니까 서울하고 똑같아요. 왜 서울하고 똑같겠습니까? 벌떡 일어서서 기지개를 키니까 눈이 뒤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서 부산인 줄 알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 그 모양이다 이거예요. 전부 거꾸로 해야죠. 장인 장모가 싸움을 하는데 장모가 두들겨 맞아가지고서 하도 민망스러우니까 사위가 저 문 밖에 가서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모가 두들겨 맞다가 못 견디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그런데 장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 보고 금왕할련 어디로 갔냐고 그러니까 예, 금왕할련 이쪽 길로 갔습니다. 그게 이 세계가 마비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하도 하니까 징징 울고 댕겨요. 동네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도 괴롭혀서 그런다고. 너희 시어머니도 잘한 게 없는데 그렇다. 우리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이 동네 시집 올 때 시집 오던 날 동네 청년 만나다가 들켜가지고 벌조로 등에다 북을 짊어지고 북소리를 덩덩 울리면서 일곱 번 반바쁘나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서 저도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께서도 옛날 시집 오던 날 동네 청년마다 들켜가지고 북소리를 덩덩 울리면서 동네를 일곱 번 밖으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든 난 세 번 반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세 번 반바퀴가 일곱 번 밖으로 못한 줄 알아요. 시집 가던 첫날 밤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래야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신랑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싱글벙글 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일곱 살 난 것도 데리고 올 건데 잘못했다고. 참 희한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정신

나비가 돼서 이게 돌아버리면 그렇게 전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한심한 거예요. 내가 늘 듣던 사람들한테 이 말 자꾸 해서 안 됐지만 어떤 하얀 백발 노인이 턱샘을 길게 하고 외출을 하려고 골목길을 나섰는데 골목에서 놀고 있던 개구쟁이 애들이 할아버지 참 궁금하네요. 무엇이 궁금하냐?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좋은 턱샘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내놓고 주무세요. 평생을 잤지만 내놓고 잤는지 들어놓고 잤는지 생각이 안 나. 오늘 집에 가서 자보고 내일 아침 일러주겠노라고. 집에 가서 자보는 거죠. 어떻게 잤지? 이불 속에 넣고 자보니까 가슴팍이 껄끄러서 잠이 안 와. 내놓고 자보니까 허전해서 잠이 안 와. 내놨다 들여놨다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잔 거예요. 보세요. 남 걱정할 때는 잠이 잘 와도 자기 걱정하고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이에게 창조적인 생활이 있지만 맨날 잠자는 놈 죽은 놈과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365일을 우리가 일평생 산다 해도 그게 얼마요? 그까지 그 잠깐 살면서 그동안을 못 참아서 우리가 인생 100년이라고 그러지만 100년을 말이요 짧게 말하면 우리가 이랬습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100년 산다고 해도 대자연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한순간 시계추가 딸깍하는 한순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100년이라고 그래. 딸깍하는 거. 그런데 딸깍하는 한순간에 무엇이 못마땅해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기에 무슨 생로병사가 있으며 너다 나다 할 것이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무슨 잘나고 못나게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찰나 인생인 줄 알면 잘못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 한순간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부처님 보시오. 세세생생을 닦아서 부처님 됐지 금생에 와서 부처님 된 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몇 생을 닦아야 하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금생에 와서 겨우 불법을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세생생을 마음을 닦으려랑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될 생각을 해야 돼요. 자수성이 시공이요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을 공이라 하는 것이요 자수신이 시덕이며 이 몸뚱아리가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러는 말이에요. 선지시가 공덕은 수차성내견이니 자기의 성품 안에서 찾는 것이니 불씨 보시 왕양지 소구야라 덕을 베푸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로 공덕이 복덕이 여 공덕으로 별이니 공덕과 복덕이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제가 부식 진리연정 양무제가 진리를 알지 못함 일지연정 비하조사가 유가니라 우리 조사 스님에게 허물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자사가 우문할 태수가 스님에게 물어 가로되 제자가 상견승속이 염 아미타불하야 원생서방하옵는데 자사가 육조 스님에게 묻는 것이에요. 제자가 항상 승속이 아미타불을 외워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옵는데 설하소서. 처음 화상은 설하소서. 원컨대 스님께서는 설하십시오. 득생피부이까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거 의심하는 대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득생피부이까 진실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원이 파이하소서. 원컨대 스님께서는 나의 의심을 파하게 하소서. 사은어되 스님께서 말씀하되 사구나 태수여 잘 들으라 그 말이죠. 선청하라 잘 들으라. 해능이 여설을 하리라. 내가 그대에게 그 뜻을 말하겠노라 그 말이죠. 세존이 제 사위 성중하사 부처님께서 저 사위 성중에 계실 때 설 서방인 하시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이끌어서 말씀하시되 경문엔 분명 거차부로니라.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히 극락세계가 먼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양론상설컨대는 만일 이것을 자세히 말할 것 같으면 이수가 유 10만 8천이라 하시니 서방적도 극락세계가 어디쯤이냐? 서쪽으로 10만 8천리밖에 극락세계가 있다고요. 10만 8천리밖에 극락세계가 있다면요, 요새 그만 로켓 하나 빌려 타고 쌩 많이 갔으면 그까지 그 몇십 분 동안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콜롬비아호가 9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90분. 그렇죠?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 걸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초음속이라 그래요. 소리보다도 앞서가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초음속이요. 그런데 그 초음속인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렸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갈 때는 말이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뜨면요, 11시간 달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800km 내지 1200km 정도를 달려서 12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콜롬비아호는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렸어. 그러한 속력으로 보이자 2호가 나사를 출발해가지고서 해왕성에까지 90분, 이 지구의 궤도를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속력으로 12년간을 달려서 해왕성에 도착했어요. 해왕성에서 지구에까지 광속거리가 얼마냐? 이 빛의 속도로 말하면 4시간 20분입니다. 굉장한 거리예요, 그것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거리를 간 거예요. 그런 정도 갔으면요, 그래도 보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조종사가 여기는 천당이다 오바,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나사는 응답하라 이래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다 오바,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꿰뚫어 갈 것이냐 말을 하라. 근데 아직도 해왕성을 떠나서 무궁의 우주 탐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생토록 그 우주를 탐험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여기는 천당이다 오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을 놓으시오. 왜 그러냐? 천당 지옥이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 마음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갓난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놈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그 소식은 안 올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떠시오? 서운합니까? 서운해요? 아이고, 난 극락 가려고 지금 불교 믿는데. 극락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까지 거리, 해왕성에서 지구에까지가 광속거리가 4시간 20분이요 12년 동안을 달려서 갔다 할지라도 거리가 아직 거기 믿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극락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장님은 희고 검은 것을 분별 못해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우화에 그런 말 있죠. 참새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참새가 푸르르 날아가면서 오늘은 저물었으니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을 알 택이 없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과거와 미래를 알 택이 없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순간 사는 것만 알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상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지옥 천당은 없다. 딱 잘라버리고 인생 사는 거 수단만 못 가리지 않고 살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 있다 없다 하는데 결론 지어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걸핏하면 무슨 천당 지옥을 말하면 누가 갔다 왔나? 알지도 못하는 걸 말한다 싶지만은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극락세계가 10만 8천리라고 했으니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직신 중에 시박팔사라 육조 해능대사는 이 마음속에 시박팔사야 열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극락세계가 10만리나 되는 것과 같고 여덟 가지 정도를 뒤집어서 삿된 도를 행하면 8천리를 가는 것과 같으니 변시설원이니 이것은 문득 극락세계가 먼다고 말한 것이니 설원은 먼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기하거니요 하근 중생을 위해서 살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는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극락세계 분명히 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3636번입니다.

5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0: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5: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고 마시게.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6: 며느님 잊지 않겠습니다.
5: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묫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직원이 찾아와 지금의 묘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직원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묘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묘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묘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육도승강은 친소옥박이니라 개신평등하면 여기까지 했죠. 육도승강은 즉 육도를 올라내림은 친소업의 얽힘이니라.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왜 육도윤회를 하느냐, 친하고 안 친한 부분이 바로 육도윤회를 일으키는 바탕이 된다. 우리가 친하면 뭐가 생겨요? 친하면 사랑이 생기잖아요. 미우면 뭐가 생겨요? 증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미워요. 그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묻냐면, 스님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요 주는 거 없이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다음 생은 저 인생 저 인간하고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하고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주는 거 못해주는 거 구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미워하는 마음, 깊게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내지 마라.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사랑을 지나치게 하면 사랑으로 얽히게 돼 있고, 미움을 깊이 있게 하면 미움으로 또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 답은 뭐예요? 무심이어야 된다. 도리를 다하는 정도로 너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 가끔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 무명이 바탕에 대해서 업을 일으키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애완견을 기를 때 그 애완견이 이뻐서 기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공장을 하면서 그 공장을 지키라고 애완견을 길렀던 거예요. 근데 막 그 공장에 뭐 경비 같은 어떤 걸 역할을 했던 그 애완견에게 뭐 말도 못한 사랑을 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다 하고 이사를 가면서 애완견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애완견은 그 주인이 본인을 그 스스로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은 그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주인이 그 강아지를 사랑했다는 사실만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굴 기다려요?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완견은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이 만들어진 부분은 지나친 사랑에 의한 결과의 모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경우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버리고 간 주인은 복을 진 겁니까? 업을 진 겁니까? 업을 진 거잖아요. 또 한쪽은 너무 본인을 사랑해 준 부분이 주인을 신뢰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니까 또한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육도윤회를 하는 부분은 친소옥박이니라 가깝고 먼 부분을 통해서 바로 얽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다. 밖에서 세상을 사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밖에서 세상을 사는 부부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아니, 좋은 관계를 만드는 부분이 뭐 관계의 어떤 모순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라요. 집착.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를 괴롭게도 하고 나를 괴롭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그것이 바탕이 돼서 육도 윤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이신 평등하면 마음이 평등의 개합을 하면 평등한 마음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무 취사니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음이니.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보면 좋은 걸 어떻게 가고 싶어요? 취하고 싶잖아요. 미운 걸 어떻게 가고 싶어요? 버리고 싶잖아요. 이 마음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야. 뭐 왜 괴롭습니까? 좋은 거는 몸만 내서 괴롭고 미운 것은 마음 내서 괴롭잖아요. 그럼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유해요? 안 고유해요? 고유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하세요. 업.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수행이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아니야 라고 정리했을 때 딱 아닌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즉 끄들림이 없는 부분이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 마음을 건강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생각대로 마음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업이란 말이죠. 습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이 그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에 넘나든 나를 관주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로 누굴 봐요? 상대방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나를 보는 게 불교야. 나를 보고 나를 관찰하고 그리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다. 절에 와서도 여러분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친한 부분은 어떤 게 친한 게 되죠? 되냐면 기도하는 마음에 항상 동조하는 마음. 항상 긍정적 불심에 동조하는 도반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걸 다 뒤로 하고 뭐만 생각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전도몽상이라 수행하러 와서 수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밖에서 맺어도 충분히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을 절에 와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다. 절에 와서는 오직 뭐만 생각하면 되냐? 부처님 가르침에 그것이 개합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을 내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내가 하는 행동이 공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공덕을 구하는 부분에 도반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수행을 하는 부분에 도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친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간다면 친목계의 개원이 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야. 양무 취사는 생사하유리요. 만약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사가 어찌 있으리요. 우리 신경계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무명을 바탕으로 뭐가 생겨요? 행이 생긴다. 무명. 길을 모르면서 옳고 그름을 모르면서 행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옳은 방향을 통해서 행동이 일어나면 옳은 길을 가는 건데 그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다 보면 서울을 가고자 하나 부산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발짝 뛰는 것은 아주 가벼운 일인데 그 방향을 한번 잡으면 98,000리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미 그 행동으로서 얻어지는 부분이 뭐가 생겨요? 경험치가 생기겠죠. 그걸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식이 형성을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명을 통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을 통해서 식이 일어나고
그 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즉 명색, 몸과 정신이 계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색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이것을 일컬어서 육초란 육입이다. 안입이 설신이가 생겼다 이게. 그래서 안입이 설신은 육근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보여지고 나면 그 보여지는 순간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그럼 좋은 게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게 촉을해서 좋은 부분이 느낌을 가졌어. 촉을 통해서 수가 이루어졌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가 생겨요. 애가 생긴 거죠. 그 애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좋은 것은 땡기고 싶고 취하고 싶잖아요. 미운 것은 버리고 싶잖아요. 그 버리는 것까지도 버린다는 게 나를 위해서 버린 겁니까? 상대를 위해서 버린 겁니까? 나를 위해서 버린 거잖아요. 불고불락.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부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육, 입, 안입이 설신이가 생기면 눈으로 보는 순간에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의 결론을 통해서 취가 생긴다. 그 과정은 촉, 수예요.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취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귀로 듣는 순간에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가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그가 하는 소리가 그냥 걸리지도 않고 그냥 좋지도 않아. 그냥 그럼 이거 세 가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코로 냄새 맡는 순간에 향기로워요. 더 맡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에? 향기로운데? 더 맡고 싶죠. 그런데 악취예요. 코를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은데 옛날에 구인사의 신도 많이 올 때 구인사의 그 화장실이 그 수세식이 아니었을 때 그때는요 숨을 참고 들어가서 숨을 참고 나오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듯이 이렇게 코가 세 가지로 반응을 하고 입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우리 마음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것으로 인해서 18초가 생겨 18가지 현상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즉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있으면 뭐가 생겨? 취가 생겨. 내 걸로 가지고 싶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취하는 행동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있다라고 하는 게 유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존재가 생겨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고 싶으면 다 늙잖아요. 나는요 잘생긴 사람만 늙는 게 아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생긴 사람도 늙는 건 싫어. 그 다음에 우리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나이 90이 넘은 분에게도요 이제 그만 살고 가시라고 그러면요 서운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오랫동안 그 잔병치레를 하시고 그 주변을 힘들게 하시길래 간병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식이 없는 줄 알고 그 옆에서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이제 그만 고생시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래서 절대 여러분 서운한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두고 그리고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호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래요. 좋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죽음은 서운한 거예요. 이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사가 만들어진다. 이게 12연기예요. 그래서 출발은 무엇부터 했습니까? 무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취하는 부분으로 뭐가 생겼어요? 노자가 생겼어요. 이 부분이 여기서 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사 하유리요. 어찌 생사가 있으리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불교 수행을 하는 부분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는 마음에 나를 만들어내는 게 수행의 목적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송활. 송하여 가로되, 육성 무상 보리두인데 이유 없는 보리들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는 보리들은 뭐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야요 상해 평등심이로다. 요컨대 항상 평등한 마음을 품을지어다. 여기 평등하라고 얘기했죠. 모든 부분을 바라볼 때 평등해야 돼.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마음을 내놓은 순간에 좋은 거를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는 거고 미운 걸 만나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 자체는 수행이 아니야. 항상 평정심이 이루어져야 돼. 어느 우리 선배 스님이 저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나한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있으면 인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좀 싱글벙글하고 가면 실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구인사에 이렇게 살다 보면 신도들을 많이 대하는데 그 신도들을 대하는 신도들에게 무표정하게 가면은요, 내가 뭐 화났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신도들이 많이 오시면 내가 힘들어도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싱글벙글하고 갔더니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발 좀 희죽희죽 웃지 마라. 그렇게 예쁘게 보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그 스님의 충고가 잘 이렇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아, 선배 스님, 좋은 인상이면 좋은 거지. 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얼굴로 웃음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맨날 지적을 하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아를 가리지 말아야 된다. 묵묵하게 된다. 너무 좋아도 좋은 티를 내지 말아야 되고, 너무 싫어도 싫은 티를 내지 않는 이런 마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보면 활짝 웃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 인상을 써야 안 써야? 요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너무 싫어도 그 싫은 거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마음 닦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 선배 스님의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나를 위한 멋진 충고셨구나. 그 당시에 나는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웃음은 좋은 거고 인상 짜고 있는 건 나쁜 거다. 그분이 가르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싫은 티도 내지 마라. 고요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수행이다. 그래, 선배 스님들이 가르치는 부분은 잘 받아들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일인데 내가 하는 것만큼 세상은 평가하게 돼 있고 내가 하는 것만큼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자체는 아, 이게 경험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어른 스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스님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어차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좋은 일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좀 편리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 아니요. 그 공양을 한 번 올리신 분은요, 그 공양이 여유로워서 올린 게 아니에요. 택시 탈 걸 걸어오셨고, 갈비탕 드실 걸 라면으로 때워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 재정을 가치 있게 써야 됩니까? 그냥 막 써야 됩니까? 가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시조 올리고 공양 올리신 분들이 공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냥 서로 침묵에도 나눠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뒤

0: 이에 오는 많은 후대의 불자들이 또한 그의 노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것이 해양이 된다면 그게 가치 있는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요, 친소 증예에게 하면, 만약 증예로 친소를 분별한다면, 증예, 사랑하고 미워하고 애착함으로 그것으로서 가까움이 생긴다면, 도가 원해업 가심하리라. 도는 더욱더 멀어지고 업은 깊어지리라. 우리 여러분, 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게 너하고 나하고 친하고 너하고 나하고 밉고 뭐 이런 부분의 삶을 반복해 간다면 업을 벗으러 와서 오히려 업을 짓고 가는 거다. 우리가 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묘해요. 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은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행동은 안 미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부분이 옳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미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이게 어떤 병이냐? 이게 아주 큰 병이다. 이게 중생병이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친소에 물들지 말고 증예에 물들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지나치게 내지 마라. 그리고 멀고 가까운 부분을 구분하지 마라. 뭘 어떻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봐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십니까? 에? 내가 보니까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세상을 지 기분에 따라서 보잖아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그날 하루를 좌우하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끝내고 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그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게 끝, 아니, 한 달 동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죠? 그리고 과거에 잘못 발목 잡혀서 수많은 부분이 업을 계속 형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언짢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때 언짢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언짢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기서 그냥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그 기분을 하루 종일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이튿날까지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 그래,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으면 그 못 잊고 사는 그 사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나는 해봐서 알아.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괴로움을 끌어안고 사는 거란 말이죠. 바로 바꿔래요, 바로. 그래서 마음을 잘 바꾸는 게 수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유 친소 증이 있게 하면 도가 원해 업가심이라. 더욱더 도는 멀어지고 업은 깊어지니라. 여러분, 절에 오는 것은 업을 얻으러 온 겁니까? 도 닦으러 온 겁니까? 도 닦으러 왔어요. 그 도는 밖에서 닦는 게 아니고 어디서 닦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길을 닦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버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아, 여치 인도함이, 너가 인도를 만난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회를 가진, 이걸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육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육도는 지옥도가 있고 악의도가 있고 축생도가 있고 수라도가 있고 인간

인도가 있고 천상의 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만났다고요? 인도,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당여 맹구 우목연을, 맹구 우목연을 눈먼 거북이가 나무토막을 만난 것 같거늘. 이거 무슨 얘기냐면 눈먼 거북이가 바닷속에 살고 있잖아요. 바닷속에 사는 거북이가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눈먼 거북이가 몇백 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떠올라와서 숨을 쉬러 올라온대요. 근데 그 넓은 바다에 널빤지 하나가, 구멍 뚫린 널빤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구멍 뚫린 널빤지가 바다를 떠돌아 다녀요. 그 떠돌아 다니는데 그 거북이가 숨 쉬러 올라와가지고 그 널빤지 중간으로 목을 쏙 내민 부분.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맹구 우목이에요.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널빤지에 목을 싹 내무는 나무토막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러분, 그만큼 사람 몸으로 태어오는 것 자체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다 성공하셨어. 어마어마한 확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맹구 몸과 같은 확률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졌고, 사람의 몸을 가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처님 진리를 만났잖아요.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대성사 서원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복 받으셨어.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속적 욕망에 물드는 불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는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부처님 진리에 부응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더라도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 나로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부처님 진리를 긍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어마어마한 확률에 속해 기회를 가졌다라고 자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생, 일생이 기하관데 일생이 얼마나 될 건데 불수해태오 닦지 않고 게으를 거냐. 여러분, 일생은 짧아야 길어요. 짧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얘기할 때 인생 100년을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생 100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인생이 참 짧다는 걸 느낍니다. 너무너무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10대는 10km 가고 20대는 20km 간다는데 나는 지금 60대가 되니까 60km로 가는 거예요. 화살같이 빠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을 우리는 너무 불수해태라, 너무 게으르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니냐. 인생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인생을 얻기가 어려우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려움이라. 살아온 몸 만나기가 어려워. 그리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 여러분 해보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서 어렵게 만난 게 아니야. 절에 오는데 오지 말라고 누가 하던가요? 에? 오라고 하는데 안 왔을 뿐이야. 여기 절에서 지금 여러분 계속 스님이 이야기하는 게 막 플랜카드를 붙이고 뭐 초파일이 되면 문화행사를 하고 등을 밝히고 이게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기 전에 오셨어, 안 오셨어? 참 복이 있는 분들이야. 근데 그렇게 손짓을 하는데도 지나가면서 입 내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내가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세요, 오세요,
이곳에 오면은 부처님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님 쳐다보고 아 가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가요? 뭐라고 가요? 너나 잘하세요. 그 참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효대사의 가르침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라오라 부르는 극락에는 오는 사람이 없고 오지마라 오지마라 손사라치는 지옥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구나. 부처님 수지는 오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와라 와라 차비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나는 거기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 오징어 배가 저 밤에 나가면 환하게 불을 킵니까 안 킵니까? 어떻게 보면 오징어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아, 안 그런가요? 오징어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배가 밤 사도록 불을 밝혀놓으면 저 오징어가 멀리 있다가 그 불빛을 보고 쫓아가야 안 쫓아가야? 그 쫓아가는 이유는 그 불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극락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극락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 판단하면 극락인 줄 알고 욕심을 냈더니 그곳에 갔더니 지옥이더라. 절에 오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평정심을 이루고 나면은 모든 부분이 업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로운 부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죽으라고 싫다 이거예요. 여기 딴 거 같겠냐 이거예요. 그냥 복을 준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안 해. 너가 마음 내고 너 노력한 만큼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에게 가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내 눈을 다시 뜨고 내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내가 안입이설신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판단을 구하는 부분에 지혜를 통한 판단을 통해서 착시하지 않는 부분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중요한 부분입니까? 여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딱 뭐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 이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이 대가를 얻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업 자득이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대상에게 막연히 뭐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거든 첫째 지혜롭게 세상을 관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고 착시하지 않는 부분에 행동이 일어나야 되며 성실한 그 노력의 끝에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종교라면 불교는 대상을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건데 나의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청정한 마음, 나의 청정한 언어, 나의 청정한 행동. 그렇다면 참 불교는 대단한 거예요. 왜? 오차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별거 아닌 존재인데 내가 뭘 나를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아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법계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십법계의 주인공이다. 그 십법계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뭘 꺼냈을 거냐? 나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육두윤회에 개합하는 부분을 뛰어넘어 평등한 마음, 치우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래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찾으면 거기에서 뭐가요? 뭘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만날 수 있다. 그 불성을 꺼낼 수 있다. 그 불성을 꺼낼 수 있는 희망의 주인공. 그래서 불교는 나를 믿는 종교다. 어떤 나? 중생으로서의 내가 아닌 보살로서의 나, 불성으로서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착시하지 않는 부분이 복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공덕을 믿고 내가 내 마음을 닦아 비운 부분에 대해서 그 지혜를 믿는 점. 그 잘못 이해하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설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 그건 그들이 믿음.

그들의 신념대로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들과 같지는 않다. 나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중생으로서의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으로서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 나도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긍정적 마음이 일어날 거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가볍게 보지 않겠죠. 그가 중생으로서의 업에 업으로 감겨 있는 부분으로서의 삶을 본다면 그는 모순덩어리일 수 있겠으나 그 마음속에도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먼 미래에는 먼 미래의 진리에 눈을 뜬다면 그도 또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부처님 전생에 상불경 보살로 사시면서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중생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은 항상 그랬다잖아요.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부처로 봅니다. 그런데 부처답게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겁니다 하고 기분이 흐뭇하겠지만 아주 못된 짓을 골라하는 사람한테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겁니다. 당신은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못된 짓 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모든 양심은 있는 그렇지만 부처님은 항상 그래요. 당신이 지금은 중생으로서의 중생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엔 또한 불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나는 불성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개이 성불도라. 성불이 시작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든 저렇게 했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절에 오셔가지고 절도 안 하고 절마당에 등만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냥 절에 와서 등만 쳐다보고 앉아서 참 좋다. 성불이. 근데 그것보다는 법당에 가서 절 한번 하고 가면 더 이뻐야 안 이뻐야? 더 이쁘겠죠. 근데 3대 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아 관세음보살에도 한번 불러보겠다. 그건 더 훌륭해 안 형이? 훌륭하죠. 이게 시작은 적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동기유발이 되신다면 그것이 성불의 시작일 수 있다. 불교 쉬워요 어려워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불교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진일보하라. 진일보. 불태전 뒤로 밀리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시작했으면 또 좀 잘하고 또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라.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가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진리에 제압할 수 있는 훌륭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변 사람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마음 내지 말아요. 뭐만 하면 돼? 너나 잘하세요. 나가 나를 보고 가면 돼. 꾸준하게. 그래서 그 꾸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근세계에서도 수행에 불을 끄지 마라. 안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겨울에 안거가 있는데 그 안거 기간에 불을 확 떼서 끓어 넘치게 끓여놓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꾸준하게 살려가라. 그러니까 꾸준한 게 수행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냄비 근성이 가지고 우르르 끓었다가 턱 끊어버리고 난데 내가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있다. 때가 되면 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식은 물을 데피려고 그러면 잘 끓어야 안 끓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적지근하게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 절이 전부 다 신의 중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지구 마미가 언제든지 마음만 일으키고 나면 우리는 부처님 도량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진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환경 거기에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 아주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인신난득이에요. 불법난공이라. 불법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라. 차생에, 이번 생에 실각하면, 잃고 물러나면, 뭐를 잃고 물러나요? 부처님의 제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물러나면.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스스로 삐져갖고 안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부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복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요. 내가 없는 돈에 시주를 얼마를 했는데 내 돈 똑 따먹고 소식이 없냐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소원을 파는 곳이 아니야. 여긴 슈퍼마켓이 아니야. 근데 슈퍼마켓처럼 이해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은 부처님이 가르침의 공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오차가 생기지 않는 부분의 행위를 통한 수행을 했고 공덕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일이지, 본인이 그 계산치를 만들어서 될 때쯤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는다. 거울에 내 얼굴을 비치는 부분은 내 얼굴 생긴 대로 비치지 딴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내 얼굴에 수검정을 붙였으면 수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비추면 그렇게 나타나듯 내가 행한 부분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걸 뭐예요? 부처님의 인과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지, 본인이 뭘 도장 찍어줘도 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행동을 믿고 내가 내 행동의 결과에 부응하는 것. 그래,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그 법문을 들으러 오거나 기도를 하러 오면 절에서 거저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상담하면 상담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하던가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맨날 하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날 하는 소리 말고 딴 소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딴 게 되는 거예요. 그 딴 게 되는 게 뭐예요? 사주팔자 하나 묻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요행을 믿는 그런 경우가 그들이 욕구가 있으니까 만들어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꼭 나한테 묻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그리고 나중에 저만큼 나가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부적 같은 건 없나요? 전혀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믿는 불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인과를 믿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8: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9: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7: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

에서는 한 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 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 공덕으로.

0: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0: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0: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예.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1: 네.
3: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0: 네.
3: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3: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3: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3: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3: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0: 네.
3: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3: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3: 여러 병원에는
0: 네.
3: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3: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3: 물도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3: 또 저기 그 영양제를
0: 네.
3: 저기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3: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3: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3: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3: 네.
1: 네.
3: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3: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3: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0: 이나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0: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1: 그러니까.
0: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4: 네네.
3: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3: 네.
4: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2: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4: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4: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4: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4: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4: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0: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0: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0: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어머님.
1: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어요.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예.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6: 정읍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혈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혈의

0: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0: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공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내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2년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여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1: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1: 배우?
0: 네.
1: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2: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매력이, 네.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네. 이렇게.
3: 아니, 맵네. 비트 라디오 맵네.
4: 아까 세월이 좀
3: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건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가 똑같은데?
5: 그대 이름 세 글자.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선제길 걷기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의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전통 문화 수호에 헌신해온 수덕사 선덕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사부 대중은 한마음으로 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천년고찰 동화사가 창건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사찰을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도록 기획됐습니다. 손편지와 그림편지로 각자의 여름을 꺼내보는 전시가 서울 탑골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히 추억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전시를 해설하며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선제길 걷기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의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전나무 향기 가득한 오대산 월정사 잔디광장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월정사와 법보신문 등이 공동 주최한 제21회 오대산 천년숲 선제길 걷기 행사가 지난 7일 오대산 자연명상마을과 선제길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천년의 숲, 나를 찾는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0: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1: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 또 걷기 명상이라는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걸음이 항상 생명 평화 나눔을 쭉 깊숙이 생각하면서 또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0: 참가자들은 평소 일반에 개방되지 않던 비밀의 숲과 선제길, 전나무 숲길 5km 구간을 걸으며 무언 걷기와 명상, 맨발 걷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오대산 선제길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길로 알려진 오대산 대표 명상길입니다. 비밀의 숲에서는 말없이 걷는 무언 수행이, 선제길에서는 명상이, 전나무 숲길에서는 흙의 감촉을 느끼는 맨발 걷기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숲길을 걸으며 일상의 걱정과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진짜 좋네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걸어서 진짜 좋아요.
0: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잔디광장에서 열린 에코콘서트에서 선제길의 여운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가수 잔나비가 출연해 평화와 생명, 공존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선제길 걷기 행사는 천년의 숲이 품은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3: 덕숭 총림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전통 문화 수호에 평생을 헌신해온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덕숭 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어제 수덕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법석에 오른 다라 우송 대종사는 옹산 대종사의 열반송을 기리며 대종사가 남긴 마지막 화두를 던졌습니다.
5: 하늘 땅을 덮고 있는 이고요, 억천만년 이산중에 이고요, 이 뭘까?
4: 설정 대종사는 옹산 스님과의 깊은 인연을 회고하고 스님의 치열한 구도 여정을 기리며 그 발자취가 후학들에게 기감이 되길 염원했습니다.
5: 옹산 스님의 이 발자취가 우리 후회로의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결식이 되기를 기원에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달픕니다.
4: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애통한 마음을 담은 연결사를 낭독하며 사부대중을 대표해 대종사의 원적을 기리고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6: 덕숭산의 흐르는 물과 바람 그리고 사부대중의 슬픔을 모아 조장 앞에 향한 대를 사르며 고개 숙여 연결의 인사를 올립니다.
7: 예, 저희들도 은사스님의 그런 유지를 잘 받들어서 청빈하고 소박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날 연결식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최재구 예산군수, 강순규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영전에 헌화하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8: 오늘 우리의 슬픈 마음이 우리 큰 스님의 존재를 가릴지 모르지만 큰 스님의 이 밝게 빛나는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9: 한없는 존경과 그리움으로 향을 사르며 예산 군민의 이름으로 합장 올려 극락 왕생을 비웁니다.
4: 옹산 대종사는 1966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해암 스님을 개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수덕사 주지, 예산 향천사 주지 등을 역임하며 섬미술관과 연불원, 만공기념관 건립 등 불교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지난 6일 범남 61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천년고찰 동화사가 창건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0: 성불 놀이터란 이름의 어린이 법회는 사찰을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도록 기획됐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포교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 어린이들의 맑고 힘찬 목소리가 통일대불전을 가득 채웁니다. 울산에서 가장 먼저 신청해 1호 등록이 된 김지훈 어린이를 비롯해 창단 멤버 108명의 어린이들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첫 발언을 올립니다. 지난 7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아사가 창건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 성불 놀이터를 공식 창단했습니다. 신라 소지왕 때 창건된 동아사가 1500년 역사에 어린이 법회의 문을 정식으로 처음 연 겁니다. 그동안 사찰이 도심과 떨어져 있다는 한계로 어린이 포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말마다 사찰을 찾는 가족에게 불교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 종단과 사찰이 뜻을 모았습니다.
2: 동아사는 어린 아이들이 와서 부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 할 수 있는
1: 성불 놀이터 어린이 법회는 사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부담 없이 사찰을 방문해 불교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 음식을 통한 체험놀이와 선명상 프로그램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교육이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됩니다.
3: 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님들과 함께 웃고 뛰어놀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공연하면서 서로를 아끼며 마음을 쉬어가는 특별한 놀이터입니다.
1: 또 법석 참석과 선행 활동에 따라 도장을 적립하는 동아사 극락 여권도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법회에 참석해 모은 도장은 여름 불교 학교와 원어민 영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쁜 생각만 있는 그런 부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는 마음 여행의 시작이 이 여권과 함께 합니다.
1: 지역사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모집 정원 108명이 단기간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사는 이번 어린이 법회 창단을 계기로 가족 단위 신행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세대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놀이와 수행, 배움이 함께하는 어린이 법회 성불 놀이터. 동아사의 새로운 도전이 미래 세대에게 불교를 더욱 친근하게 전한 전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강화 전등사가 제21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를 열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7일 전등사 경내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 베트남, 네팔, 미얀마, 몽골 등 10여 개국 수도권 거주 스님과 이주민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여암스님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 권력과 부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날 강화 국악예술단 난타 공연과 함께 사자춤, 띵잔춤 등 각국 전통 공연으로 이어졌고 사찰을 찾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동국대 한방병원과 경찰병원 무료 진료, 연꽃 만들기, 한국 전통 홀레복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 먹거리로 꾸며졌습니다. 군포교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화엄 군포교 후원회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 법회를 열고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지난 6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회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호국 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 세종 영평사 포교사단과 군장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환성 스님은 오늘 삼교의계와 오계를 받은 군장병들은 본래 참 마음을 회복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북 익산 포교사단과 불교 어머니회가 법회 지원에 동참했으며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군포교 지원을 위해 지난 2000년 조계종 스님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전국 조직으로 매년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를 비롯해 여러 군법당의 법회를 지원하며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 1호 녹색 사찰 부산 도림사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한 환경보전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주지 정찬 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그저 절 주변을 청정하게 하려고 시작한 작은 습관이 신도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으로 이어졌다며 모든 공을 신도들에게 돌렸습니다. 도림사의 이번 수상은 30년 넘게 이어온 도량 주변 산쓰레기 줍기뿐만 아니라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에코백 무료 나눔과 신문지 봉투 활용 등 자원순환에 자발적으로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호남 유일 명상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무안 봉불사가 제2회 걷기 명상대회를 무안 일로면 회산 백년지 일대에서 봉행했습니다. 몸생생 마음생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명상상담센터 쉼원장 지호스님, 봉불사 주지 성원스님, 사암련 회장 법산스님, 김산군수, 이호성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걸음 속에 깃든 고요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호스님은 푸른 연꽃밭을 배경으로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냄과 어리석음, 탐욕을 내려놓으면 이 땅 모든 생명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별 모듬 지도자들의 인솔에 따라 걷기 명상의 올바른 개념과 방법을 배우고 단체 명상, 행운권 추첨, 점심 공양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름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고 또 누군가에겐 오래 남은 기억입니다. 손편지와 그림편지로 각자의 여름을 꺼내보는 전시가 서울 탑골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나의 여름에게 전시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하여튼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얀 종이 위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짧고 소박한 문장이지만 삶의 가장 뜨거운 계절을 지나온 어르신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탑골미술관이 어르신들의 추억을 손편지에 담아낸 기획전 나의 여름에게를 선보였습니다.
5: 23살인가 4살 때 받은 연애편지인데요. 제가 가장 순수했고 열정도 있고.
4: 이번 전시에서 여름은 단순히 흘러가는 계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 가장 뜨겁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모든 순간, 행복했던 추억은 물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힘들었던 시련까지 아우르는 인생의 찬란한 한때를 상징합니다. 전시장에는 노년의 일상을 담은 일러스트와 어린이들의 그림 편지, 어르신들이 간직해온 손편지들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기록들은 저마다 삶 속에 머물러 있는 여름 한 조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5: 그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는 거. 이렇게 변화되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생명체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시를 현재 열고 있는 거예요.
4: 전시장 한편은 세대와 세대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청년들이 봉투에 고민을 적어 넣으면 어르신들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장을 남기고 관람객들은 영상 편지를 통해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건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가 오가며 자연스럽게 공감과 위로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추억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전시를 해설하는 실버 도슨트로 나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5: 편지는 문자 메시지처럼 빠르게 전달되진 않지만 그만큼 마음을 담아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손편지에 담긴 기억을 따라 저마다의 여름 한 조각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삶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는 전시 나의 여름에게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목포 반야사 주지 진각 스님이 지난 4일 신안 비치 호텔 아리랑홀에서 유엔 평화봉사 지원사령부 제7주년 진급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 의원 성

대종사, 백양사원로 진공스님, 효공스님, 연불원장 도성스님, 세계불교 정상회의 사무총장 혜원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진각스님과 도성스님, 진공스님 등의 진급증 수여에 이어 동진스님, 덕상스님, 진공스님, 광진스님, 해일스님, 혜원스님, 하담스님 등 7명이 유엔 세계평화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1983년 조계종 국제포교사로 임명된 뒤 미군사령부 군종법사로 포교를 시작해 하와이 관음사, LA 수도사에서 정진하고 1990년 LA 대각사를 창건하며 국제포교에 앞장서온 진각스님은 이날 백양사 복지재단에 자비 나눔 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홍법사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발원하는 제36회 허공맞이 홍법 바람일제를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6일 경내 독성가갑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주지 심산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주한 미해군사령부 관계자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주지 심산스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잘 이어가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청소년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제14회 호국의 숨결 대회가 열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0: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0: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되살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술, 헤리티지 분야의 제1호 공학 박사님이신 김기홍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는 디지털 헤리티지 1호 공학 박사 김기용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 활동을 하고 좀 더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서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디지털 헤리티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AI XR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기업 창업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엄청 많아요. 아, 지금 막 그런가요? 무어라 무어라 말씀하셨는데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뭐 헤리티지가 뭔지 네.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박사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우리 김기용 박사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호기심으로 발견한 디지털 헤리티지.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헤리티지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한번 우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디지털 헤리티지가 영어라서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유산이 대부분 유적지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있잖아요.
0: 예.
1: 그런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별한 장소에만 가서 볼 수 있지만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걸 데이터화 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을 컴퓨터에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화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유물에 대한 것들을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럼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1: 뭐 컴퓨터, PC, 스마트폰, 뭐 그리고 HMD라고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디지털 헤리티지. 아, 엄청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재밌습니다. 네.
0: 재밌어요. 네. 그러면 그 헤리티지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1: 아, 헤리티지 전문가들은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연구를 했고 국가유산청 산하 이제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또 다른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광호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계시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디지털 휴먼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역사적 인물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장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실제 데이터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살아 생전에 뭐 지금 있었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화하면은 정말 눈에 살아 계신 것처럼 만들 수도 있죠.
0: 아,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네. 예전에는 가상의 존재를 만화로 2D라고 하나요?
1: 네네, 2D.
0: 만화, 평면에다 만화로 그렸는데 선을 그어서 그렸는데 디지털 헤리티지는 눈앞에서 생생하게 3D인가요?
1: 그렇죠.
0: 3D로 생생하게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네요.
1: 입체적으로도 만들게 할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들, 실제 이제 존재하지 않은 인물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면 저희같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영화에서 보는 네. 특수효과, 네. CG 네. 이런 거하고 좀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1: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는 뭐 같은 그 기술을 쓰기도 한데 이제 이 디지털 헤리티지는 거기에 고증 정보나 기록화된 정보에 대한 어떤 연구 정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만 정확성이나 진정성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특수효과나 CG는 감독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들면 되지만 디지털 헤리티지는 오랫동안 그 역사적으로
1: 기록한 정보
0: 기록되어진 정보들을 고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고증 정보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1: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제 생각은 그런 고증 정보를 잘 전달할 때에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느낌처럼 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연구는 촉감이 가능하게 가상 환경에서 촉감이 가능한 가상 박물관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제가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0: 예, 우리 김기용 박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김기용 박사님께서 놀랍게도

0: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 제1호 박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또 자랑 아닌 또 어떤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1: 자랑보다는 일단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원 생활로만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좀더 국가 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아서 그 국가 유산이 좀더더 적합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제가 박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고 그리고 박물관과 연계가 다돼 있어서 수장고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동화총이란 백제왕릉 연구를 할 때는 동화총 그 고분의 안에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박사 연구를 할때 제가 이제 1호 박사긴 하지만 좀더 저는 이제 자랑보다는 책임감도 갖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0: 예, 겸손하신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자,
1: 네.
0: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1: 저는 사람과 그 과거 속에 이제 저희 박물관의 과거 속에 있는 유물들이 지금의 현대 시대에 맞게 많은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전달되려고 할 때에는 저도 박물관에 많이 가서 요즘은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좀더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전시관 유리 너머로 있는 유물들을 좀더더 생생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그 고대 시대 때 유물들을 좀 촉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지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때 시대의 이런 유물들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 그리고 정신, 그다음 마음, 뭐 정신이나 마음, 그다음에 신앙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을
1: 네.
0: 디지털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네.
0: 또더 나아가서
1: 나가서,
0: 손으로도
1: 네.
0: 생생하게 만져볼
1: 네.
0: 수 있고.
1: 오감을 느끼게
0: 이야,
1: 하는 게더
0: 믿기지가 않는데요?
1: 그게 이제
0: 이야.
1: 앞으로의 좀더더 발전해야 할 어떤 제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한
1: 그리고,
0: 걸음 더 나아가면 단순히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걸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정신까지
1: 네.
0: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1: 그쵸.
0: 그러면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그 문화유산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그 정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1: 그쵸. 그 정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에서는 직접 그 공간을 눈으로 보고 걸어 다니면서 그 공간을 느껴볼 수 있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더더 제가 챌린지하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을
1: 네.
0: 정도이고 정신도 서로가 교감할 정도면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어요.
1: 뭐 앞으로는 미래에는 진짜 좀 더더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먼 미래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가까운 미래가 됐습니다, 이제.
0: 뭐 여자친구 얘기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였고
1: 네.
0: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이
1: 부처님과
0: 들어요.
1: 만날 수도 있죠.
0: 예?
1: 부처님
0: 아, 지금 그
1: 만나.
0: 얘기 하려고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생하게 디지털로 구현해서 법문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1: 네.
0: 합장하면서 들을
1: 맞아요.
0: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서 딱
1: 네.
0: 나타나셔서 우리 불자들을 어루만져주는
1: 네.
0: 생생한 그 모습을 디지털로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1: 번뇌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0: 이야.
1: 뭐 수행을 하게 하거나 깨달음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그 우리나라 국가유산에는 불교 문화가 우리 문화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멋지네요.
1: 네.
0: 그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1: 네.
0: 집에서 그텅 비어 있는 제 방에서 아, 나 이제 기도 올릴 시간이다. 부처님께 예불 올려야겠네. 그리고 버튼 하나 누르면 방에서 갑자기 뿅 하면

0: 하면서
1: 네.
0: 석굴암의 생생한 모습이 방 안에서 펼쳐져서
1: 아,
0: 석굴암
1: 그쵸.
0: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석굴암 실제로 지금 들어가 보지 못하거든요. 그 유리창 너머에 이제 막아놔서 온습도나 이런 것들을 항온
0: 그렇죠.
1: 장치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막아놨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나이가 궁금해. 지금은 못 들어가죠.
0: 지금부터
1: 네, 지금 세대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이제 막아놓고 그 밖에서 이제 그 유리창 너머로 볼수 있는 석굴암을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마주할 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만든 석굴암은 그 안에 들어가 볼수 있게
0: 디지털로
1: 감싸.
0: 생생하게
1: 네네네.
0: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디지털로 생생하게 만드는 고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바로 디지털
1: 네,
0: 헤리티지군요. 아,
1: 맞습니다.
0: 점점 이제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1: 네.
0: 놀랍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라진 시간을 연결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소멸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석굴암 같은 경우도 소멸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내부를 들어갈 수도 없죠. 그리고 황룡사나 정림사지 또 미륵사지 이런 데는 지금 터만 남아 있죠. 특히 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정지산에 공주에 있는 정지산도 그때 당시 왕이 거기에 이제 제례를 지내는 공간이었지만 터만 남아 있어요.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증된 정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한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증강현실에서 그 터만 남은 공간에 그 이전에 있던 건물을 갖다가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터만 남은 공간에서 보지 못하지만 그 정보를 가상 환경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왔습니다.
0: 이야, 그러니까 오래전에 분명히 존재했었고,
1: 네.
0: 그러다 시대를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지금은 잊혀져 버린 혹은 터만 남아있는,
1: 맞습니다.
0: 흔적만 남아있는 그 문화유산들을 시간을 초월해서 되살리고 있는
1: 네.
0: 거네요.
1: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소실됐지만 현재에 맞닿아서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도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놀랐습니다. 야, 헤리티지.
1: 네.
0: 놀랍네요. 자, 그러면 그 사라진 시간을 되살리고 오늘날과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이 시간과 연결해 오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일단 제가 또 기억나는 연구 중에는 특히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룡사지에 가면 지금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도 없고 거기 중문도 있었고 거기에 중금당이란 또 구체적인 중요한 금당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유산원에서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큐리오 커넥트에서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긴 하거든요. 그때는 완성된 그 디지털 콘텐츠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경주시에 가게 되면은 황룡사지에서 터만 남은 곳에 지금 연구 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0: 오, 기대됩니다.
1: 네.
0: 근데 지금 말로만 들으면 딱 가슴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1: 네, 그쵸.
0: 그 영상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함께 또 설명을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석굴암 부처님 아니십니까?
1: 맞습니다. 본존불입니다.
0: 이야, 저 미간에 번쩍번쩍 빛이
1: 네.
0: 나네요.
1: 원래 저, 지금 저, 원래 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려고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금강역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0: 금강역사상이요.
1: 황룡사에 지금 중문이 있는데 중문에 사천왕이 있잖아요.

0: 우리 사찰에는. 근데 고증된 정보를 통해서는 그때 이제 금강 역사상을 세우기로 결정돼서 거기 중 그러니까 황룡사지 중문에는 사천왕 대신에 금강 역사상이 들어갑니다.
1: 예.
0: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이 또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층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갖다가 저희가 디지털로 구현해가지고 그 높이에서 바라보는 신라의 환경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그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야, 눈앞에서 네.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있네요.
0: 또 다른 중금당에는 장육종상이라고 부처님의 그 장육종상이 있는데 그 높이가 5m가 넘거든요. 굉장히
1: 5m요. 네,
0: 중금당이 굉장히 거대한 그 금당이라서 거기에 이제 불상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도 고증된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 제가 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 백제의 정림사지라든가 그 정지산 유적지를 네. 게임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 문화유산과 게임을 서로 연결해서 네네.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0: 정림사지는 제가 이제 부여에 그 석탑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석탑을 토대로 이제 거기에 비문이 적혀 있는데 그 비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국가유산청에서 실행하는 그 대회 디지털 콘텐츠 대회에서 제가 그 게임화 시켜서 국가유산청장 대상을 받았
1: 대상을 받으셨어요?
0: 네, 대상을 받았습니다.
1: 예.
0: 그 제작은 저와 제가 가르쳤던 이제 제자 한 명하고 제가 홍익대 게임과를 나왔거든요.
1: 그래서 그러세요?
0: 후배랑 같이 세 명이서 예. 도전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1: 예.
0: 그건 특히 또 다른 재미가 뭐냐면 일반 그 컨텐츠와 다르게 게임 형태를 빌어와서 사람들한테 좀 더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대상을 탔기 때문에 그 여기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게 될 때 시연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너무 재밌다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림사지의 특징은 인공지능하고 또 연결된 기획이 있어서 그런 기획을 갖다가 실현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린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가 정림사지의 그 미션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 상황이에요. 그때 당나라 소정방이 이제 비문을 적게 되는데 그 비문을 못 적게 하는 게 미션의 마지막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퀘스트는 백제 금동대학로, 그 다음에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 이런 것들 유물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 유물들을 갖다가 그 보호하고 그 보호해서 스님한테 이걸 잘 전달해가지고 탈출시키는 어떤 그런 스토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스님하고 좀 이상한데요.
1: 궁금한데요. 네,
0: 광우 스님이 좀 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1: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까 네. 우리 박사님 말씀에 네. 그냥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보다 네. 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미를 또 네.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셨잖아요.
0: 저는
1: 그래야 사람들이 네. 몰입을 하고
0: 맞습니다.
1: 더 즐거워하고 네, 더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고민과 연구 끝에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문화유산을 더 몰입감 있게 전하려고 그렇게 게임화도 하고 네, 네. 재미도 부여한 거군요.
0: 맞습니다.
1: 처음으로 기발하고 멋집니다.
0: 예. 제가 듣기에는 광역 스님도 스님께서도 그 이런 어떤 중생들과의 대화할 때 재밌게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얘기하신다고
1: 맞습니다.
0: 쉽게 얘기하신다고 하셔서
1: 아무리 저도 좋은 얘기도요 네. 재미가 없으면 안 듣더라고요. 일단 재미가 좀 있어야 예. 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0: 요즘 아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부처님의 부처 핸섬 그런 문구도 너무 재밌고
1: 예.
0: 힙하다고 해야 하나요?
1: 힙하다. 네. 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혹시 맞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오빠 몇 살? 관세음 보살. 재밌죠? 네. 네.

0: 예.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1: 네.
0: 있더라고요.
1: 번뇌 왔을 때 광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번뇌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0: 사회생활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교수님 사회생활 잘하시죠? 네.
1: 아니요.
0: 대상받은 이유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황룡사 네. 중금당에 또 네.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도 좀 자세히 해주세요.
1: 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

0: 이 금당이 일반 금당하고 다릅니다. 이 금당이 굉장히 거대한 금당인데 높이도
1: 5m라는 얘기죠,
0: 네네 저
1: 실제로.
0: 실제 5m 정확하게는 5m에서 6m 사이인데
1: 이야.
0: 사람하고의 이제 비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여기에서 이제 불공드리는 스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저 당시의 어떤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고증을 통한 연구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실제 연구된 그 많은 자료들을 갖다 취합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 존재하는 이제 유물들은 3D 스캔을 하는데 이제 건물 같은 거는 광대역 스캐너라고 해서 뭐 토목옥이나 이런 건축에도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그런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자기나 토기 같은 작은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고정밀로 촬영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만듭니다.
1: 이야.
0: 하지만 이제 이 디테일한 데이터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1: 예.
0: 근데 컨텐츠로 또 이와 같이 만들 때는 이 고용량을 갖다가 이제 컨텐츠에 맞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유물의 질감이나 이런 표현들을 디지털화해서 잘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유물들을 어떻게 잘 보여지는지의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컨텐츠를 보기도 하고 체험해보면서 느끼는 걸, 아, 이런 것들은 이런 유물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가 쌓아야만 좀더더 적합한 새로운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그런 표현들이 기술적인 표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단순히 뭐 기계를
0: 네네.
1: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한다는 게 단순한 어떤 기계를 통한 작업이 아니라
0: 네네.
1: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럼 박사님은 예술가?
0: 예술가가 되기 위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그런 꿈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래야 그런 유물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유물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관람자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단순하게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걸 훨씬 벗어나고 초월해서 섬세한 예술 작품을
0: 네.
1: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융합적인 그런 지식이 여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1: 골고루.
0: 가지만 가지고는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편향된 어떤 사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저는 좀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1: 또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디지털의 복원의 어떤 힘이
0: 맞아요.
1: 훨씬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더욱더 생생해지겠네요.
0: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특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이나 이 문화재에도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또 다른 체험이나 경험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박사님, 그 영화에 보면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갔는데 너무 생생해서 이게 현실인가 가상세계인가 구분을 못하는
0: 맞아요.
1: 그런 내용도 있지
0: 맞아요.
1: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네요.
0: 저는 아마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1: 멀지 않아요?
0: 진짜 그렇습니다.
1: 약간 무섭기도
0: 아, 네.
1: 하네요.
0: 무섭기도
1: 좋게
0: 하죠.
1: 사용하면 최고고,
0: 그쵸.
1: 또안 좋게 사용하면 약간 무서울 수도
0: 네.
1: 있고. 하지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좋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
0: 네.
1: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응원.

0: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0: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초성 퀴즈네요. 네. 시의 니을을 향한 디지털 헤리티지. 너무 쉽다. 제가 이거 좀 자주 틀리는데요.
1: 아, 그런가요? 아니,
0: 딱 하고 나왔어요. 사람을 향한 디지털 헤리티지 맞죠? 예. 근데 이거 틀리면 MC 못 볼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사람이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을 향해서 그 연결하는 이 디지털 헤리티지는 이 유물도 마찬가지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런 유물들이잖아요. 그 과거 속에 있지만. 그 과거 속의 유물들을 지금 현대 사람들한테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진짜 뭐 그 시대에 흘렀던 그 시대의 정신과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신앙심도 있고 그때 어떤 분위기나 환경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거의 역사는 지금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활용하면은 뭔가 좀 더 사람들한테 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죠. 근데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한 부분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요즘 그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짧은 영상, 또 짧은 초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데 이제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로 그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다 그렇게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게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재미는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야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하나의 미션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0: 기계로 작업하지만 네.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는
1: 네네,
0: 거군요.
1: 네. 예.
0: 그러면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1: 네.
0: 우리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 디지털 헤리티지에 전공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문화재 디지털 복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1: 예. 아,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도 뭐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 그리고 문화나 이런 역사 문화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과목은 국사를 좋아했어요.
0: 국사 좋아하셨군요. 네.
1: 국사 선생님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미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해서 이야기할 때
0: 재밌죠.
1: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깊게 다가오거든요.
0: 예.
1: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그런 호기심들 그리고 전 디지털 기기나 이런 최신 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어렸을 때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꼭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유적지를 꼭 가게 되고 거기에 지역 박물관도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박물관에 가게 되지만 정보 전달하는 거는 좀 재미없게 전달하는 부분이 너무
0: 네.
1: 아쉽기도 하고
0: 너무 딱딱하죠.
1: 네. 그리고 좀 더 호기심 있게 보는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알고 싶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유물들에 대한 또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면서 문화 실감이나 이런 원천 기술 연구하면서도 카이스트도 좀 드라이한 느낌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할 때도 좀 더 재미있는 그런 형태의 기획을 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알리는 것들도 좀 시도하니까 교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계속 성장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한국판 네. 그런 멋들어진 네. 사찰들을 네. 배경으로 한 네. 그런 재미난 게임도 네. 한번 또 만들어 그렇죠. 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1: 아, 그런 것도 진짜 목표, 그러니까 제 네. 어떤 뭐랄까 꿈?
0: 네.
1: 뭐 우리나라 이야기 홍길동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네. 게임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를

0: 나라고 거기에 있는 유사한 우리나라 유물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뭐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공부도 하고 게임도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1: 너 혹시 게임을 만들게 되면 제 캐릭터 하나만 이렇게
0: 당연히 광우 스님은 제 어떤 콘텐츠에
1: 조연으로라도 캐릭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0: 나중에라도 제가 광우 스님 개인적으로 아 스님 디지털 휴먼으로 스님을 좀 한번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승낙해 주실
1: 아,
0: 건가요?
1: 그막 갖다 쓰세요.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근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는 게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래요.
0: 맞아요.
1: 박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0: 아, 네.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 중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1: 현재 이 순간을
0: 네,
1: 즐겨.
0: 저 광우 스님 이 순간을 지금 즐기고 있네요.
1: 이야, 좋습니다. 분위기 훈훈한데요?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어째 이렇게
0: 아니에요,
1: 잘하세요?
0: 아니에요. 지금
1: 아닙니까?
0: 후광이 이렇게 비치시니까 아, 너무 전 마음이 흑족합니다.
1: 아유,
0: 인도해
1: 부끄럽지만,
0: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확실히 얼굴이 복이 많으세요. 서로가 서로 지금 덕담을
0: 아,
1: 주고받는.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디지털 헤리티지를 또 전공으로 삼아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0: 이런 국가유산이나 유적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관람하는 것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술들과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 뭐 만화나 소설 뭐 이런 것들도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보면 또 다른 데다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거나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박사님 말씀 듣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제 머릿속에서 제 식대로, 광우식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이
0: 대박.
1: MSG는 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야, 내가 해준 얘기인데 내가 해준 얘기보다 더
0: 오,
1: 재밌다.
0: 멋있다.
1: 그게 박사님 얘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0: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밝은 것 같아요.
1: 만화책을 봐서 밝은
0: 아,
1: 건가요?
0: 네. 유쾌한 느낌.
1: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떤 책을 보면 그제 머릿속에 상상의
0: 오,
1: 나래가 영상이 저절로 펼쳐지고, 만화책이야말로 어떤 스토리텔링의 보고잖아요.
0: 예,
1: 별의별
0: 맞습니다.
1: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스토리를 좀 맛깔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0: 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건전한 만화, 좋은 만화를 많이 많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고
0: 아.
1: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박사하고 창업을 시작해서 큐리오 커넥트라는 회사의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1: 지금 또 대표님이세요?
0: 근데 이제 카이스트 연구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창업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유산 프로젝트도 하고 IT 관련된 또 연구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포즈를 추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광우 스님께서 이제 뭔가 댄스 같은 거 이제 챌린지한 그런 영상 보다가 아 나도 해보고 싶네. 근데 그 모습을 촬영을 하면은 그 포즈를 추정된 인공지능 포즈를 추정된 데이터 가지고 광우 스님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골라서 그 2표이면은 광우 스님 대신 똑같이 따라하는 아바타가 춤을 추고 그걸 영상화해서 만들 수
1: 저본
0: 있어요.
1: 것 같아요.
0: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모바일로 개발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1: 이야,
0: 네
1: 재밌겠다.
0: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연구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세계 문화유산도 관심을 제가 갖고 있어서 올 제가 지난 3월 달에 이집트를 갔다 왔거든요.
1: 이집트요?
0: 네. 3500년
1: 500년,
0: 전에 피라미드를 직접 보고 거기는 이제 기후가 비가 안 오니까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이 아직도 컬러가 남아 있고 네,
1: 건조하니까.
0: 건조하니까

0: 근데 저희 부여 동화청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습도나 이런
1: 습하죠.
0: 게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긴 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네,
1: 안타깝다.
0: 안타까워요.
1: 예.
0: 그런 보존이 좀잘돼 있는 것들을 그것도 기록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전달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1: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0: 네.
1: 그 지워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0: 네.
1: 디지털로 복원하는 게 바로 우리 박사님
0: 맞아요.
1: 같은 분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정말 훌륭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정말, 정말 큰일하고 계시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박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제가 박사를 하고 있을 때한 3년 차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그 연구하면서 밤늦게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 백신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1: 아이고.
0: 응급실에 가게 되고 그래서 위험한 상태라고 했었 것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입원이 안 됐거든요. 병실이 없어서 다행히도 이제 입원돼서 치료를 한 일주일 정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삶이라는 건 무엇일지 고민했는데 내가 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목숨을 잃으면 박사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1: 건강이 최고죠.
0: 네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과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때 저는 가피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삶을 지금을 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1: 지금 이 순간.
0: 네. 부처님의 말씀.
1: 이렇게 훌륭하고 큰일하고 계신데 항상 건강하시고
0: 네.
1: 앞으로도 하시는 일 응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0: 정의 선언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의 선언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0: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구철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 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0: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9: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한 꼭지 해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시발여 시심하면 적득 초범부지하야 이 보살 위하며 생여래가 하며 자 이 대목 읽었더니 왜 유난히 기분 좋은가 모르겠네. 뭐 스트레스 팍 풀리는 것 같아. 불자야 보살이 제발 예시심이라. 처음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즉득 그 자리에서 초발심 시 변정각이라. 그죠? 곧 열의 범부의 처지를 벗어난다. 범부의 지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범부의 일반적으로 지지부분하게 의심 많고 교만스럽게 살던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원효사님 말씀대로 지극 정성스럽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태도다. 이랬죠. 예. 성지 성극이라. 왈 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출세간의 성소는 길을 얻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범부지를 넘어서는 데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살 지위에 들어간다. 보살 지위에 들어가서 이제 범부지를 넘어간다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비보살이라. 보살은 뭡니까?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거. 마치 어머니 태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게이 보살이라. 우리가 보살스럽게 산다는 거죠.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이라.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 임열에 가라. 열의 집에 태어난다.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집에 태중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집에 드디어 입 보살 위하여 생 열에 가라. 그걸 참잘 맞춰놨죠. 부처님의 집

안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다. 범부지위를 넘어갔다는 것은. 무능설 기 종족 가시리라.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사람이 없다. 이 종성 종족을 넘어서 버렸대. 종족을 진짜 참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주 존귀한 자식이 이제 태어날 때처럼 대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존귀하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 종성이 그냥 아주 귀족 같다. 귀족이야. 우리는 불족이잖아. 불족. 우리 전부 혈액형이 비행 아닙니까? 붓다형. 이 세간 지하야 입 출세도라. 세간을 벗어나서 이 세간 입 출세. 예? 예. 입 출세간이죠. 출세간. 글자 맞춰 놓는다고 늑자 늑자지만은 출세간이죠. 출세.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에 들어간다.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도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중도적인 의미는 세간에 머무르지도 않고 출세간에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출세간에 들어간 것이고 제대로 세간을 벗어난 것이지 중생 버리고 지 혼자서 날름날름 혼자 맛있는 거 뒤돌아서서 먹어봤자 뭐가 맛있겠어요?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 내 탐진치를 떠나는 것이지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간 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예, 모든 세간에 그런 똥파리처럼 달라붙은 그런 집착을 없애는 것이지 예, 그거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또 덕보살법에 보살의 법을 얻어서 보살의 법을 얻는다는 것은 보살은 무슨 법입니까? 보살은 자비 아닙니까? 그죠? 대자 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보살법입니다. 그게 보살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 보살차야 보살이 머무는 자리에 들어간다. 세간의 보살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보살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갑니까? 중생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방편을 가지고 구족 신통력 강수지 방편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간센보살은 안 나타나는 데가 없으시다. 간센보살은 안경동서가 몇 도예요? 다 맞다. 천수 천안이래. 어떤 중생이 오더라도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천안이라 천안. 예? 그리고 어떤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간센보살 듣는 정도가 아니고 목소리를 본다. 관세음한다. 세상 음성을 다 관한다. 지혜롭게 관조해버린다. 입 삼세 평등하여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허공이 천년만년 평등한 것처럼 허공이 시방 삼세에 평등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잖아요. 허공은. 그러나 어디에도 존재한다. 진공 묘유다. 예. 세월이 삼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인연이 있지만 그 인연은 전부 무일물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 이런 데 들어가서 열애의 종성의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는다. 결정 당덕 무상 보리라. 이런 것도 이제 범행품에 그대로 나오죠. 당덕 질덕 당덕 부처님의 종자는 열반에서 완성되지만 그 열반마저 나와버려. 내일 모레 이제 초파일은 달이 반달 뜹니다. 그죠? 부처님 탄생은 반달과 같은 것이다. 고 이렇게 써놓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하시던 날은 2월 8일이라서 그날 또 무슨 달이에요? 반달입니다. 반달. 그리고 부처님 성불 하시는 날은 12 연기를 깨뜨렸대서 12월 8일 날 반달이죠. 반달.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은 완전 무결화 돼서 2월 보름날 그 사명절 중에 전부 반달 반달 반달 가다가 무여 열반이 떴다는 모든 중생이 성불해야 완전한 보름달이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 보면은 부처님을 이름하여 원만월이라 한다. 부처님을 이름하여 잡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후라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고타마라고 한다.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시따르타라고 한다. 하음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이.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석가모니라고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비로자나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대목에 원만월 사자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명호. 그 의미를 그렇게 깊이 짚어봐야 되죠. 그런 걸 알고 이걸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고, 그런 걸 모르면은, 아니, 수세미가 이렇게 커요. 그럼 수세미의 꼭지가 굵겠어요? 오이 꼭지가 굵겠어요? 수세미. 그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전부 저기 고추 이렇게 꼭지까지 안 묶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그거 이 책까지 묶지 말라고요. 글자까지 묶지 말라고. 뜻을 먹어야지. 예? 도마도 꼭지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글자만 보면 다 그걸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지가 없으면 열매가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지 이해 가잖아요 우리가. 그 꼭지가 없으면 부처님한테 달라붙지는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책을 봐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말과 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진짜 기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주 보살 한이지라. 보살 한이지에 머문다고 한다. 들었죠? 주 한이지 하야 부동상응이라고 했죠. 동하지 않는 법, 흔들리 동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동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랍니까? 부동을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강. 아, 그 말이구나. 그것이 바로 진심이고 나의 본 인생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비 인연이요 본비 자연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없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에 머무르면은 한이지에 머물 때 이리와 동하지 않는 그 부처님 법과 서로 이제 부동하고 서로 상응한다. 완전히 부동하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상응하는 냄새가 푹 나는 것은 팔지보살부터입니다. 한이지는 살짝 이렇게 떡잎 같은 것이라요. 에? 에, 산삼도 떡잎도 산삼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같지 않다. 부동. 부동. 부처님은 부동이고 중생은 동이죠. 동. 요동이죠. 요동. 중생의 이 번뇌를 티끌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 홍진의 썩은 명리야 하잖아요. 그죠? 명예와 이익을 집착해 가는 것을 벅은 그 저기 항토바람 일어나는 먼지 같은 홍진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십지품을 해설하신 천친보살이 말씀하셨죠. 먼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오염시킵니다. 예? 우리 정신머리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 번뇌는 또 우리 또 먼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요동친다는 거예요. 예? 요동친다는 거예요. 먼지 중에 제일 극미세한 먼지를 볼 수 있을 때를 우리는 무생법인이라 하거든요. 무생법인부터 저기 무의식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팔지보살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못 보고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좀 위에 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분별사식 가지고 인생을 살다 간다고. 그 분별사식을 안입이설신이라 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말초신경이라 하죠. 수행은 유유하초난이라. 수행은 말초신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이게 간조하는 힘이 아니고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입에 거슬리고 몸에 거슬리고 거슬리는 게 많은 사람은 요 분별 사식이 아주 있고 그거 요 제육식이 요 걸리 가지고 수행이 안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그게 꼭지 정도 이렇게 잡았다 싶으면 제 잠재 의식을 잡고 있고 그 밑에는 거대한 빙산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많은 저장 창고가 돼가 있는 아레아식이 있다고. 그걸 마음에 심체라 하거든. 그것은 진짜냐 진실이냐 허망이냐 이 두 개가 화합해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 계속 생멸에 요동치고 생멸에 요동치다 보니까 진여문을 모르고 생멸의 문으로 계속 가는 거죠. 생멸의 문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어요. 각과 불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여문에 오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라서 부처님은 중생이 내고 내가 중생일 수 있어요. 이건 부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의 문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깨달은 사람 잘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이걸

못난다고 하는 것은 생멸문이라.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생멸문이라. 부처님의 입장에 보면 무단 대웅전의 법문서 가면 그려놨죠. 마하대법왕은 진짜 부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단역무장이라. 어디까지가 길고 장점 단점이 없다. 무단역무장이라.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흰 것도 없고 검은 것도 없고 선악시비가 다 없다. 그렇지만 선악시비가 없지만 한 색깔도 없는 허공 같은 맑은 만이주와 같은 텅 빈 여의주 같은 것인데 이 맑은 여의주가 수처의 현 청황이라. 울룰 항하여 청청치죽이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된대. 그러다 지장전에 가보면 똑같이 나와요. 장상만이 일가주라. 이 지장보살이 손바닥 위에 투명한 구슬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자연수색 별례단이라. 자연스럽게 빨간 사람이 오면 빨갛게 되고 노란 사람이 오면 노랗게 되고. 제가 한 번씩 비유하잖아요. 저 우리 신호등 요것도 그렇죠. 저게 노란 등이 됐든 초록색 등이 됐든 파란 등이 됐든 빨간 등이 됐든 본질은 다 흰 등이라. 무색이라. 그렇죠? 물들이가 저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등에는 빨간 전기가 들어가야 빨간 불이 켜지잖아요. 노란 전기가 들어가야 노란... 맞잖아요. 파란 전기가 들어가서 신호등이 파란 불이 켜지죠. 사는 무조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이제 인정해야 돼요. 대동 소이야. 대동 소이야. 그 대동이 이거든. 이 소이는 사거든. 크게는 다 똑같다는 거는 이치 속에서는 진리 속에서 누가 그게 크다 작다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흔히 잘 따지는 게 있잖아요. 인물이 안 되면서 어떻게 거기서는 인물이 잘 나고 못 나고가 없다니까. 눈코입 끼가 없는데 인물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나이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제가 연가 법문할 때도 그랬죠. 원래 몇 세입니까? 얼마? 연가 나이 없다. 제가 돌아서서 연불할 때도 있거든. 선생님 왜 뒤 돌아서서 우리 연가가 왜 백이 세수니까 왜 돌아서서 합니까? 연가 앞뒤 없다. 잘 세게 들으세요. 그런 걸 우리는 일러서 부동이라 합니다. 그런 거하고 상응을 해야 돼요. 예, 자 넘어갑니다. 숙자야 불자야 미자야. 자 갑시다. 불자야 보살이 주 한이지에 한이지에 머무르면 뭐가 성취되느냐. 다 한이와 아주 큰 기쁨이 성취되는데 한이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이러면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기쁨까지도 그러니까 칼날만 춤추는 게 아니고 칼자루까지 같이 춤추는 거예요. 예? 사람만 춤추는 게 아니고 온 집이 들썩들썩해 춤추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 좋은 거 사놓고 음악을 튼다고 이렇게 트니까 스피커만 이렇게 음악하는 게 아니고 틀어놓고 바깥에 있으니까 온 집이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 함경에는 육종 진동 막 쿵작쿵작 하잖아요. 그죠? 막 눈만 감동스러운 게 아니고 귀도 감동스럽고 막 온몸이 막 사람이 너무 감동스러우면은 처음에 박수 요만큼 치다가 박수 치다가 언제 되겠어요? 벌떡벌떡 뛴다 아이가 막. 예? 그렇게 한이 용략한다 하잖아요. 그 한이로움이 그래 되거든요. 그래 됐을 때 이제 하반 탁출이라죠. 다 주잖아요. 개구 현담. 입을 아, 개구, 별을 가지고 현담, 설계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설법을 개구 현담이라. 설계까지 빼준다고. 그 부처님 설계 빠진 놈 아니에요. 설계까지 다. 놈? 분. 개구 해보세요. 현담. 안에 설계까지 다 보여준다고. 자, 다 가져가라. 하반 탁출, 개구, 현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반쪽도 내거 가져갔다면 고소고발 해버리고 차 약간만 스쳤다 어때요? 보험 처리해버리고. 어쨌든지 무상한 잎을 보면 그 뿌리가 이제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한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성근 공덕이 심종 성근하면은 자비 현전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저 앞에서.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다 정신과 청정한 신신과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거든. 더 기대감이 없어요. 내 자신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또 다 애락과 애락, 가애락이라고 많이 나오죠. 사랑하고 즐길만한 거, 뭐 여러 가지 즐거운 거. 진리와 진여에 대해서 신봉하는 마음이 확실한 거. 다 정렬과 이 조절이 돼야 돼,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야 돼. 온화해야 돼. 딱 때 맞춰야 돼. 정렬해야 돼.

맞은 희열과 다 흥경과 흔쾌하게 경사스러운가 기쁜 것. 흔쾌하고 경사스럽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십지품 이런 법문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뛰어난 줄 알아야 기뻐해지거든요. 예? 이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이거 수박인지 참외인지 뭐 이렇게 분간이 안 가고 이러면은 익은 건지 덜 익은 건지 구분간이 안 가면 참외 덜 익은 건 뭐 얼마 씁니까? 그죠? 그거 이거 구분이 안 가면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글을 읽고. 글을 읽고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은 뜻을 알았을 때. 이 붓글씨를 쓰다가 운필이 돼야 뭐 운필이 되고 난 뒤에도 자기 마음대로 쓰기 힘든데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예? 사진도 찍다가 자기 타이밍이 딱 맞으면 야, 이 콘트라스트 멋지게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예? 네. 그렇게 그걸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뭐 어디가 어떤 게 진하게 찍으니까 벚꽃을 찍을 때 아무데나 갖다가 꽃 줬다 벚꽃 찍죠. 벚꽃 찍을 때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지.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 기둥이 까맣게 떨어지고 꽃이 하얗게, 예? 이 느낌 있잖아요. 아무데나 대놓고 찍는다. 그런다고 작품이 되나? 아이고. 그리고 아침 햇살에 햇살 받아가 찍고 연꽃 같은 것도, 그죠? 그 물기 촉촉 이럴 때 빼짝 마르는데 벌거지 막 날아드는데 낮에 한낮에 연못에 가가지고 연꽃 찍는다고 그 작품 안 돼. 연잎도 빼짝 말라가 있고 꽃도 말라가 있고 강의도 여러분 주무실 때 12시도 강의하자면 신경질 얼마나 나겠냐고 이게 또 점심 때부터 하는 시간에 적당히 해야 돼. 예? 모든 것이 그 흐름이다. 큰 경이라고 큰 기쁜 경사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내가 양심껏 선 거를 가지고 남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어느스트가 되는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봉사활동 인생을 충족되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저절로 자기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거죠. 십지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펄펄 뛴다 이제 그때는. 건강지는 아시죠?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펄펄 난다 사바 용약과 여러 가지 띠농가 다 용맹과 여러 가지 용맹과 용맹하는 사람들은 그치지 않거든. 계속 감당하고 받아들이거든. 그 감당이 된다니까 모든 것이 잘 감당하는 마음. 젊은 스님하고 연세든 스님하고 마실 사람들하고 바닷가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 보물 건지러 갔다가 난파선이 됐는데 판때기 하나 얻었잖아요. 젊은 스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연세 되신 스님이 장로 스님이 자네 율장도 못 받나 어른 공경하라 그랬지 그 판때기 내주게. 그 젊은 스님이 감당이 되니까 드리고 자기는 꼴가닥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 주로 그 역할을 맡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감능심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그걸 용맹심이라 하죠.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래서 저는 이수진 장군을 감히 너 맞지도 않겠지만 제 딴에는 간세보살 수준의 팔찌보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급장 다 뛰면 그래 안 가거든. 그렇죠? 만에 한용선님 이런 분들은 다 한이지 이상 정당에는 십지 이상 보살들입니다. 보살들. 만 중생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인생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용맹과 그 다음에 무투쟁과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금강경에는 뭐랍니까? 무쟁삼매. 그죠? 원효선님은 뭐랍니까? 화쟁국사.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나 그거 정말 그거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욕 들으면 많이 사신다 싶어서 여러분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가다 이러면 계속 오래오래 같이 있읍시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연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이런 뜻인데 잘 맞았고 선생님 연가라니까 기분 나빠요. 이러면 저는 막 어떤 데는 저분은 돌대가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깨가 없습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싸우는 걸로 돌아오는 게 난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쟁이 없다는 것은 남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남인데 흔들리기 때문에 투쟁하거든. 그죠? 촐싹거리기 때문에 이게 남인데 무너지는 것 같지. 또 무내해라. 남을 그 시끄럽게 하고 남을
권해서 이렇게 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게 없다고.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오는 현상이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 졸고 졸삭거리고 믿음이 없고 왜 방방 뜨고 아니 뭐 혼친 도거살

좀 괜찮아요. 불 특정 다수는 무조건 다 미워해. 안티 종자가 돼가지고. 희한하대. 우리는 무슨 종자입니까? 열애 종자. 열애 종자. LI 종자. 열애 종자. 일본 말로는 열애를 뭐라 하죠? 요라이. 요라이. 간센보살은 뭐라 하죠? 간논보살쯔? 간논. 칸논보살쯔라죠, 칸논. 일본 말로 열애를 요라이라 그래요. 요라이. 요라이가 또 왜 나오노? 아이고, 저 밑에 처박혀 있던 게 나오는데. 자, 불내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중생을 이끌 때도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중생을 괴롭히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무진한 다 성내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이 많아지는 거. 성내지 않는 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또 행동이 이제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않기 때문에 다 무진한이에요. 제가 이제 모신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많으신데 특히 등민 스님 같은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습 하가 예. 니는 한 3년만 글 더 읽으면 이제 글 안 읽어도 된다. 니 책 사놨다. 내하고 법무사 가자. 이래가 제가 법무사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강사하러. 강사 안 한다니까. 저는 글재주도 없고 이게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주먹질이나 하고 선빵이나 당기고 그래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니가 3년만 더 이제 글 읽으면 니 글 이제 안 읽어도 된다. 지금 안 하면 어중간해. 가자. 이래가 제가 이제 끌려 내려왔어요. 세상에 제가 누워 자든지 뭘 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그렇게 못 살고 뭐 더러운데도 한 번도 남을 하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군자의 인품을 스승을 모시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한의를 하면은 이제 한의를 하게 되는 20가지 이유가 있다.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무를 때는 뭐를 생각하느냐? 자동으로. 예, 오토 배치 파일이에요. 오토. 자동으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아무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 안 잡아도 자동으로 뭘 하냐.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왜 한의합니까? 나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3년만 하면은 딱 끝난다 생각했더니 30년이 돼도 안 되고 40년이 돼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사기 당했나 싶다.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업장의 문제인 줄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염제 불법고로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법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예. 생깁니까? 우리는 이제 입만 뛰면 이제 거짓말 하다 가는 거지. 이제. 염, 제 보살을 걸어, 제 모든 보살들, 야, 위대한 분들을 생각하는 거로 한의심이 생긴다. 예. 잘못 미끄러져서 어쩔 뻔 했냐, 이게. 이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런 대목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야 될 이 한 길인데 남도 300리 하성유품에 보면은 길이 500유순에 남았는데 300유순을 땡겨주잖아요. 남도 300리가 300리가 아니라 탐진치 중생이 300 그죠? 탐심도 가득하고 진심도 가득하고 아주 미혹한 마음도 탐진치가 이 가득한 남도 남쪽으로 아주 따뜻하고 자비롭고 저 양명한 남순동자 선재동자 갔던 그 길, 남도 300리, 멀고도 머나먼 길.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를 길로 갈고 있어요. 그러나 남쪽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옛 선비들은 꼭 달이 소창다명이라 내 작은 창문에 보름달이 환히 비추길 바라면서 남창을 두 개를 내잖아. 남쪽에 창문을 두 개 내거든. 남쪽으로. 자기 서재는 남쪽으로 창문을. 요새는 이게 저기 이런 전등도 있고 뭐 불도 있고 이래서 남쪽으로 창 내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죠? 통창 내는 것도 있고 막 유리창도 있지만은 그때 옛날에 남창을 냈다고 하는 거는 오직 달빛하고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소나무가 되고 달빛은 송을 교감이라 소나무 같은 절개로 그 달빛을 창으로 받아서 소창다명

제주도 가니까 추사 유적지를 도는데 그걸 앞에서 가만 그때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소창 담행의 사구자로다. 작은 창문에 보름 달빛이 뭐 창문이 찢어지도록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로 하여금 구자로다 오랫동안 앉아 있게 하는구나. 그거를 그 후배 파놨듯이 추사체로 쓰는 것 같더라. 글자라 소창 담행 사구자라. 예? 나라 하여금 여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는구나. 유배 가가지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죠? 예. 흑윤 선생도 그거 홍길동 전서도 그 양반도 그려놨거든. 그 양 누실명에도 보면은, 남쪽으로 내가 창을 두 개 내고, 내가 비록 이렇게 허름하고 옷 하나 입고 그렇지만은 누추한 집에 살지만 내 사면에는 옛날 선인들이, 선지식들이 썼던 글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래서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우리 다반향초 정자체의 다반향초 묘용시의 수류 하계란 글이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허균시의 누실명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보고 저쪽에 서해 전시회 가서 가만히 한 20분 동안 그 글을 다 읽고 그러니까 그 전시하시는 분이 스님 그 글 앞에서 그래 오랫동안 글 다 읽고 해석한 사람 스님 뿐인데 추사 향제 예산에 가면 고태에 가면은 글이 있는데 한쪽 벽면은 정자처 다반향초 한쪽에는 묘용시의 수류 하계 이 유명한 글귀 우리 불자람 다 아는 글귀인데 그게 이 여불짝이 나란히 안 붙여놓고 주례를 여불짝 이렇게 붙여놨어 얼마나 무식하게 붙여놨지 그러니까 허균 선생이 그 누실명을 보면서 그 이제 글이 이제 해결됐는데 그 보니까 작다 방구라 이게 작다 차를 이렇게 내면서 반사발이 차 한 모금이죠 그죠 작다 방구 예. 반자 사발구자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향을 사르는데 일주 향감백이 a little bit 예. 그게 처음 초자라든지 하나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중 함시고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건 아주 a little bit이에요 굉장히 작다 근데 작은 향계피로 소향 일주 한계피 좀 살 돈밖에 없고 차 밤 사발밖에 먹을 게 없더라도 나는 맑고 향기롭게 책을 보면서 옛 선지식의 그런 절개를 지키려 그 허균 선생도 결국 귀향사례 하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허균 난설에는 오빠 예. 그 추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남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염제 보살을 고로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염제 보살행이라 보살행은 염불행도 하고 보살행 부처님의 행 보살행이 부처님의 행이지 뭐. 부처님의 행이 보살의 행이 무르익으면 부처님의 행이 되는 거예요. 뭐 보살행이 나중에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라 불행. 예, 불행. 보살행,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 우리는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와이고야, 내 절에 하다 나 죽어보는 거 아이가 싶잖아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미 한의지를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무아인 줄 아니까, 무상인 줄 아니까, 재행, 무상, 재법, 무아를 체득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 알아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가신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청정한 아무 집착 없는 바라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심이 생긴다. 바라미를 깨끗하게 집착은 다섯 번째 염제 보살지의 수성한 것. 보살 지위가 수성한 것. 보살의 지위가 수성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꿈과 이상이 이미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의 뛰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결국 보살지는 보살을 수행은 부처님의 수행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염 보살의 불각이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예. 염
보살에 불과하게 부처님의 불태전을 부처님이 물러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염열의 교화 중생고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능영 중생으로 하여금 덕이익고로 남이 이익되는 걸 보면서 한이롭고 부처님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작용을 떠올리는 거죠.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중생을 위한다는 거죠. 부처님을 위한다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 그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염, 입, 일체, 재불, 지혜, 방편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환희한다. 예,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것, 지혜의 행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수행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뻐진다. 참 꽃이 꽃도 꽃 역할도 하고 등도 등 역할도 하고 좋은 시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0: 삶의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 아이고 간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이 살기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네.
5: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2: 네.
3: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

0: 조로 받들며 정통 헌매 그리운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 45인승 대형 버스를 능숙하게 몰며 신도들과 함께 순례에 나섰던 도원사 원각스님. 먼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부처님 품에서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언제나 신도들이 먼저인 스님이 준비한 특별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싱잉볼 명상입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퍼져나오는 소리의 파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인데요. 틴샤라는 도구인 금속 원반 두 개를 부딪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1: 이거는 소리 명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몸의 기운이 색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래부터 일곱 단계로 나누고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최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였고 머리 끝에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명상에 접어들면서 이거 소리 파동으로 보면은 내가 가만히 명상을 딱 들어갔을 때 막힌 곳은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뚫려진 부분에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잔잔하게 퍼지는 울림을 따라 신도들도 천천히 명상에 젖어드는데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비워지고 마음에 평온이 스며듭니다.
2: 보살님.
3: 예. 아, 죄송합니다.
4: 잠깐 명상에 빠졌어요.
3: 제가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명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기운이 확 돌면서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신도들이 울림에 집중하는 동안 스님은 쉼 없이 도구를 움직이며 소리를 이어갑니다. 혹여 울림이 흐트러질까, 누군가 명상에서 깨어날까 염려하며 온 정성을 다해 싱잉볼을 울리는데요.

0: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는 신님의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신도들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1: 즐겁게 기도 잘 하고 보살님들도 즐겁게 다 이렇게 통제 잘 따라주고 그랬으니까 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버스 운전 실력 더 좋아지겠죠. 뭐.
2: 지금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1: 예. 네, 앞으로도 신도들 보살님들 최대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잘 다니죠.
0: 평화로운 이 순간을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광덕사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도원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신도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운전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도원사에 도착한 버스. 긴 하루를 함께한 신도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순례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모두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안도감에 스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함께 오가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번 순례 여정. 오늘 하루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준 버스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3: 스님이 에너자이저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힘은 에너지는 우리 신도분들한테서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의 에너지는 스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 우리 스님은 그 원력으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원력으로 우리한테 그 주변 이 절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리에 있던 그 힘으로 끌어당겨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구나.
0: 다시 밝아온 도원사의 아침. 신도들도 하나둘 법당으로 모이는데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맞춰 기도에 잠기는 신도들. 두 손을 모은 채 가슴 깊이 간직해온 바람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그런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스님은 깊은 기도로 정성을 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도량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
4: 오늘 부산 자살 예방 캠페인 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서 좀 고생 좀 해요.
5: 네, 감사합니다.
0: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교통사고 예방,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6: 그 캠페인의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OECD 자살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었으니까 좀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움 우리 사회 안에 조금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다는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그 취지가 좋잖아요.
0: 그런데 캠페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2: 스님, 오늘은 버스로 안 가시고
1: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임원진들만 몇몇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차 이걸로 카니발로 지금 거기로 이동할 중이에요.
2: 아, 네. 그러면 버스도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네. 신도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갈 때도 직접 운전해서 대단이세요?
1: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신도들이 좀 편안해야 또 다음에도 동참해서 또 같이 일을 하죠.
0: 대형 버스에서 작은 승용차로 이동수단은 바뀌었지만 스님의 자리는 언제나 운전석인데요. 자신이 몸을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이 길 위에서 실천하는 수

0: 유행입니다. 어느덧 캠페인 장소인 부산의 부전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세우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스님과 신도들.
1: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 오늘은 시장 안 하고 각 사거리마다 이렇게 저거 팜플렛만 이렇게 전부 다. 예.
0: 오늘 캠페인 현장에는 평소 뜻을 나누는 도반 스님도 함께하는데요. 두 스님이 나란히 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3: 내가 좀 늦었어.
4: 아니, 그럼 우리도 이까지 온 것만도 대단한.
0: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시간. 원래는 시장 안쪽에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참여 인원이 적어 역 주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담긴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건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민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5: 좋은 일 하려고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저거 좋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죠. 뭐 그렇고 시간 되고 뭐 여유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지.
6: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도 읽어보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래 나는 꼭 하도 뭐 스님이 주면은 나는 다 읽어본다 이거. 읽어보고.
0: 사실 스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빽빽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7: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부산에 그쪽에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0: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스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스님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한다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건네는 건 물론 찬바람이 부는 동지 무렵이면 직접 수원엔 따뜻한 팥죽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부터 소외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까지 스님에게는 이 모든 여정이 세상의 평온을 바라는 하나의 수행인데요.
8: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그 상이 아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상을 버리고 오로지 자리타행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걸 고충이라고 느낄 여유가 없어요. 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단지 내가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런 실천행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온다. 아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아마 고충이 충분히 따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고충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좋아요. 마음이 즐겁고.
0: 스님에게 자비행과 이타행은 거창한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스님은 그 소박한 마음 하나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어가고 스님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1: 스님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계신 건가요?
2: 아, 내가 지금 몽골 스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통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통화하는 것은 5월 달에

0: 5월 말에 몽골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그거 이제 조율하려고 통화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보실래요?
1: 스님과 몽골의 인연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 속에서 불교 전통이 크게 위축됐던 몽골.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해마다 몽골을 찾으며 마음을 보태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2: 잘 있었어?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
3: 어디야?
2: 하나로 간다고?
3: 하나로 가요.
2: 부처님 생일 그래. 부처님 생일날 봐. 바릴 때 안녕.
3: 감사합니다.
2: 바이를사.
1: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살뜰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스님. 먼 이국 땅의 인연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쏟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2: 계속 이렇게 인연돼서 왕래하다가 주지 스님이 이제 내가 갔다 온지한 달인가 됐는데 주지 스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이제 몽골로 넘어갔죠. 가서 이제 또 이제 누워 계신 분하고 많은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는데 그 스님이 그 우리가 MOU 체결된 그 사찰이 몽골의 최초 사원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사원인데 800년 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왕래해서 이렇게 인연 잡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최고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스님이라고 앞으로 잘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입장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사연도 있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사찰이죠. 근데 이제 그 사찰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하고 인연 잡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장으로 추대를 해서 내가 카라코룸 에르덴조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장이 지금 제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4: 네.
2: 예, 작년에 받아온 방장 임명장.
1: 몽골과의 인연에 정성을 쏟아온 스님, 국경을 넘어 쌓아온 신뢰가 이한 장의 임명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원을 찾을 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몽골. 그곳에서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자 이를 축하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불교의 명맥을 다시 잇겠다는 현지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모인 자리인데요. 멀리서 건너온 스님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몽골 불교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4: 우리가 MOU 맺은 에르젠조 사원의 몽골 스님이 저희 절에 한두달 이상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 스님들도 우리 한국의 사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매달 두 번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매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하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그 몽골 스님들이 우리 마디랭키 제가 또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1: 지난 5월,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 도원사가 초대를 받아 그곳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봉축법회를 올리며 부처님 뜻을 나눴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예불 소리는 하나였던 그날처럼 두 사찰은 서로의 신행을 이끄는 소중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마음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 안에 있는 불심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가지고

0: 가지고 그 불심이 자꾸 조그만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불성에 있는 그 불심, 그 불티 씨앗이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씨를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 스님은 오늘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신도들의 안전한 순례를 돕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꺼져가는 불심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버스를 몰고 길 위를 달리는 시간을 누군가는 그저 분주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운전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시간이며, 신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위의 수행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수행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우리도 그 길 위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을 보탭니다.
2: 뇌종양입니다.
3: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4: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3: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5: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3: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6: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7: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8: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7: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9: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7: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선제길 걷기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의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추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전통 문화 수호에 헌신해온 추덕사 선덕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천년고찰 동화사가 창건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사찰을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도록 기획됐습니다. 손편지와 그림편지로 각자의 여름을 꺼내보는 전시가 서울 탑골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히 추억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전시를 해설하며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선제길 걷기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의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전나무 향기 가득한 오대산 월정사 잔디광장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월정사와 법보신문 등이 공동 주최한 제21회 오대산 천년숲 선제길 걷기 행사가 지난 7일 오대산 자연명상마을과 선제길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천년의 숲, 나를 찾는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2: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 또 걷기 명상이라는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걸음이 항상 생명 평화 나눔을 쭉 깊숙이 생각하면서 또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참가자들은 평소 일반에 개방되지 않던 비밀의 숲과 선제길, 전나무 숲길 5km 구간을 걸으며 무언 걷기와 명상, 맨발 걷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오대산 선제길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길로 알려진 오대산 대표 명상길입니다. 비밀의 숲에서는 말없이 걷는 무언 수행이, 선제길에서는 명상이, 전나무 숲길에서는 흙의 감촉을 느끼는 맨발 걷기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숲길을 걸으며 일상의 걱정과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진짜 좋네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걸어서 진짜 좋아요.
1: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잔디광장에서 열린 에코콘서트에서 선제길의 여운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가수 잔나비가 출연해 평화와 생명, 공존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선제길 걷기 행사는 천년의 숲이 품은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덕숭 총림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전통 문화 수호에 평생을 헌신해온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덕숭 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 연결식이 어제 수덕사에서 엄수됐습니다.

0: 연결식에는 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 종사를 비롯해 덕승 총림 방장, 다라 우송대 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법석에 오른 다라 우송 대종사는 옹산 대종사의 열반송을 기리며 대종사가 남긴 마지막 화두를 던졌습니다.
1: 하늘 땅을 덮고 있는 이고요. 억천만년 이산중의 이고요. 이 뭘까?
0: 설정 대종사는 옹산 스님과의 깊은 인연을 회고하고 스님의 치열한 구도 여정을 기리며 그 발자취가 후학들에게 기감이 되길 염원했습니다.
1: 옹산 스님의 이 발자취가 우리 후회의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결식이 되기를 기원에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달픕니다.
0: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애통한 마음을 담은 연결사를 낭독하며 사부대중을 대표해 대종사의 원적을 기리고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2: 덕숭산의 흐르는 물과 바람 그리고 사부대중의 슬픔을 모아 조장 앞에 향한 대를 사르며 고개 숙여 연결의 인사를 올립니다.
3: 예, 저희들도 은사스님의 그런 유지를 잘 받들어서 청빈하고 소박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이날 연결식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최재구 예산군수, 강순규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영전에 헌화하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4: 오늘 우리의 슬픈 마음이 우리 큰 스님의 존재를 가릴지 모르지만 큰 스님의 이 밝게 빛나는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5: 한없는 존경과 그리움으로 향을 사르며 예산 군민의 이름으로 합장 올려 극락 왕생을 비웁니다.
0: 옹산 대종사는 1966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해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수덕사 주지, 예산 향천사 주지 등을 역임하며 섬미술관과 연불원, 망공기념관 건립 등 불교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지난 6일 범남 61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6: 천연고찰 동화사가 창건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성불 놀이터란 이름의 어린이 법회는 사찰을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도록 기획됐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포교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7: 어린이들의 맑고 힘찬 목소리가 통일대불전을 가득 채웁니다. 울산에서 가장 먼저 신청해 1호 등록이 된 김지훈 어린이를 비롯해 창단 멤버 108명의 어린이들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첫 발언을 올립니다. 지난 7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창건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 성불 놀이터를 공식 창단했습니다. 신라 소지왕 때 창건된 동화사가 1500년 역사에 어린이 법회의 문을 정식으로 처음 연 겁니다. 그동안 사찰이 도심과 떨어져 있다는 한계로 어린이 포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말마다 사찰을 찾는 가족에게 불교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 종단과 사찰이 뜻을 모았습니다.
8: 우리 동화사는 어린 아이들이 와서 부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 할 수 있는
7: 성불 놀이터 어린이 법회는 사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해 부담 없이 사찰을 방문해 불교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 음식을 통한 체험놀이와 선명상 프로그램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교육이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됩니다.
9: 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님들과 함께 웃고 뛰어놀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공연하면서 서로를 아끼며 마음을 키워가는 특별한 놀이터입니다.
7: 또 법석 참석과 선행 활동에 따라 도장을 적립하는 동화사 극락 여권도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법회에 참석해 모은 도장은 여름 불교 학교와 원어민 영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죽은 생.

0: 네. 그럼 부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는 마음 여행의 시작이 이 여권과 함께 합니다.
1: 지역사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모집 정원 108명이 단기간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사는 이번 어린이 법회 창단을 계기로 가족 단위 신행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세대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놀이와 수행, 배움이 함께하는 어린이 법회 성불 놀이터. 동아사의 새로운 도전이 미래 세대에게 불교를 더욱 친근하게 전한 전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강화 전등사가 제21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를 열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7일 전등사 경내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 베트남, 네팔, 미얀마, 몽골 등 10여 개국 수도권 거주 스님과 이주민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여암 스님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 권력과 부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날 강화 국악예술단 난타 공연과 함께 사자춤, 띵잔춤 등 각국 전통 공연으로 이어졌고 사찰을 찾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동국대 한방병원과 경찰병원 무료 진료, 연꽃 만들기, 한국 전통 홀레복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 먹거리로 꾸며졌습니다. 군포교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화엄 군포교 후원회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법회를 열고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지난 6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회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호국 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 세종 영평사 포교사단과 군장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환성 스님은 오늘 삼교의계와 오계를 받은 군장병들은 본래 참 마음을 회복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북 익산 포교사단과 불교 어머니회가 법회 지원에 동참했으며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화엄 군포교 후원회는 군포교 지원을 위해 지난 2000년 조계종 스님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전국 조직으로 매년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를 비롯해 여러 군법당의 법회를 지원하며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 1호 녹색 사찰 부산 도림사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한 환경보존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주지 정찬 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그저 절 주변을 청정하게 하려고 시작한 작은 습관이 신도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으로 이어졌다며 모든 공을 신도들에게 돌렸습니다. 도림사의 이번 수상은 30년 넘게 이어온 도량 주변 산쓰레기 줍기뿐만 아니라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에코백 무료 나눔과 신문지 봉투 활용 등 자원순환에 자발적으로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호남 유일 명상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무안 봉불사가 제2회 걷기 명상대회를 무안 일로면 회산 백년지 일대에서 봉행했습니다. 몸생생 마음생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명상상담센터 쉼원장 지호스님, 봉불사 주지 성원스님, 사암련 회장 법산스님, 김산군수, 이호성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걸음 속에 깃든 고요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호스님은 푸른 연꽃밭을 배경으로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냄과 어리석음, 탐욕을 내려놓으면 이 땅 모든 생명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별 모듬 지도자들의 인솔에 따라 걷기 명상의 올바른 개념과 방법을 배우고 단체 명상, 행운권 추첨, 점심 공양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름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고 또 누군가에겐 오래 남은 기억입니다. 손편지와 그림편지로 각자의 여름을 꺼내보는 전시가 서울 탑골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나의 여름에게 전시

0: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하여튼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얀 종이 위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짧고 소박한 문장이지만 삶의 가장 뜨거운 계절을 지나온 어르신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탑골미술관이 어르신들의 추억을 손편지에 담아낸 기획전 나의 여름에게를 선보였습니다.
2: 23살인가 4살 때 받은 연애 편지인데요. 제가 가장 순수했고 열정도 있고.
1: 이번 전시에서 여름은 단순히 흘러가는 계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 가장 뜨겁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모든 순간, 행복했던 추억은 물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힘들었던 시련까지 아우르는 인생의 찬란한 한때를 상징합니다. 전시장에는 노년의 일상을 담은 일러스트와 어린이들의 그림 편지, 어르신들이 간직해온 손편지들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기록들은 저마다 삶 속에 머물러 있는 여름 한 조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2: 그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는 거. 이렇게 변화되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받아들이게. 우리는 생명체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시를 현재 열고 있는 거예요.
1: 전시장 한편은 세대와 세대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청년들이 봉투에 고민을 적어 넣으면 어르신들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장을 남기고 관람객들은 영상 편지를 통해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건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가 오가며 자연스럽게 공감과 위로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추억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전시를 해설하는 실버 도슨트로 나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2: 편지는 문자 메시지처럼 빠르게 전달되진 않지만 그만큼 마음을 담아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손편지에 담긴 기억을 따라 저마다의 여름 한 조각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삶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는 전시 나의 여름에게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목포 반야사 주지 진각 스님이 지난 4일 신안 비치 호텔 아리랑홀에서 유엔 평화봉사 지원사령부 제7주년 진급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호 대종사, 백양사 원로 진공 스님, 효공 스님, 연불원장 도성 스님, 세계불교 정상회의 사무총장 혜원 스님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진각 스님과 도성 스님, 진공 스님 등의 진급증 수여에 이어 동진 스님, 덕상 스님, 진공 스님, 광진 스님, 해일 스님, 혜원 스님, 하담 스님 등 7명이 유엔 세계 평화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1983년 조계종 국제포교사로 임명된 뒤 미군사령부 군종법사로 포교를 시작해 하와이 관음사, LA 수도사에서 정진하고 1990년 LA 대각사를 창건하며 국제포교에 앞장서온 진각 스님은 이날 백양사 복지재단에 자비 나눔 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홍법사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발원하는 제36회 허공맞이 홍법 바람일제를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6일 경내 독성가갑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주지 심산 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주한 미해군 사령부 관계자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잘 이어가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청소년들의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제14회 호국의 숨결 대회가 열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

의혹을 발언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언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마른 꽃잎과 나무 껍질 그리고 씨앗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햇살과 자연과 구름의 언어입니다. 작가 전미경님은 2008년 남양주 봉선사를 시작으로 2019년 예산 수덕사에 이르기까지 11년간 전국 108개 산사를 순례하며 채집한 자연의 기억을 앞화로 담았는데요. 그 결과 캔버스 위에 남은 것은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의 언어, 즉 꽃씨가 스스로 써내려간 신화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작가 전미경님을 모시고 아파를 모티브로 풀어낸 자연과 예술, 수행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0: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영광입니다.
0: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1: 네.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연을 채집하는 작가 전미경입니다.
0: 네. 자연을 채집한다. 참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제가 앞서서 아파 작가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시청자들이 아파 작가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것이 아파인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아파라는 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커다란, 제가 이제 에너지를 채집한다고 이러거든요. 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식물들, 뭐 꽃잎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나무 껍질, 씨앗을 채집을 해서 평면적으로 누른 건조를 해요. 수분을 완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천연 미술 재료가 되어주는 거죠. 그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을 아파라고 하고요.
0: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꽃화자.
1: 네.
0: 예. 꽃 화자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아파 하면은 꽃만 눌러서 작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네. 네. 그 아파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0: 네.
1: 그 눌룰압에 꽃화를 써서 아파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 꽃화의 화에는 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0: 네.
1: 이제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후반에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에 그때 이제 귀부인들이 상가들로 채집 여행을 참 많이 떠났대요.
0: 그렇죠. 그래서 바구니 하나 들고.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채집한 재료를 누른 건조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각종 공예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0: 네.
1: 뭐 머리핀이라든지 뭐 브로치라든지 심지어 뭐 책 위에다가도 디자인을 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조님들께서 그 문풍지에다가 댄잎도 붙이고 뭐 단풍잎 붙이고 이제 그래서 뭐 그 방 안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그랬었죠.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0: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문살에 발라진 문 그 한지를 다 뜯어내고 가을이면은 꼭 새로 바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때 네. 우리가 단풍잎하고 나무잎도 곱게 물들은 나무잎,
0: 네.
1: 또 국화 잎사귀 이런 거 네. 따다가
0: 네.
1: 네 그리고 또 가을꽃 따다 코스모스도 좋고
0: 네, 네. 뭐 벌개미치나 네. 뭐 구절초 그,
1: 예,
0: 것도
1: 맞습니다.
0: 했었죠.
1: 그래서 네. 그 꼭 문고리 있는 데는 두꺼워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네. 잘 뚫어지니까 구멍이 잘 나니까 꼭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0: 네네.
1: 제가 출가했을 때 운문사는 문이 워낙 많잖아요.
0: 아, 네.
1: 네, 스님들 주무시는 네. 곳도 그렇지만 네. 정각도 많고 그래서 꼭 가을이면 네 그거 다 다시 뜯어내서 네. 새로 바를 때
0: 네, 맞아요.
1: 네, 많이 했습니다.
0: 네네.
1: 네, 네. 아, 참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추억이 네. 아주 새록새록 네. 한 폭씩 네, 네, 새로워지네요.
0: 네.
1: 아,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자운형 꽃,
0: 네.
1: 네, 자운형과 코스모스 씨앗은 작가님의 예술 세계의 트레이드마크라고
0: 네.
1: 볼 수 있겠는데 네. 우리 작가님께서 두 씨앗을 각별히 또 애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1: 네. 네.
0: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1: 네.
0: 어린 시절을 그 자연물이 풍부한 곳에서
1: 네.
0: 자랐어요.
1: 그러셨군요.
0: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들에 나가면 그 보라색
1: 네.
0: 그 자운형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1: 그렇죠.
0: 굉장히 몽환적이고
1: 네.
0: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1: 네.
0: 어느 날 자운형 꽃의 씨앗이 궁금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씨앗을 찾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1: 네.
0: 마치 그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서
1: 네.
0: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너무 신비하다.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다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그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도피안사에 갔어요.
1: 네.
0: 도피안사에 가서 그 국보 63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 시대 그 미술 작품인데요.
1: 네.
0: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을 만났어요.
1: 네.
0: 아, 처음 딱 봤을 때 그 부처님의 미소에 굉장히 저도 마음을 뺏겼어요. 마치
1: 네.
0: 어린 시절 자운형 꽃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태아의 모양을
1: 네.
0: 닮은 씨앗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어서 제가 작업실에 돌아와서
1: 네.
0: 그 꽃이 신화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죠.
1: 아, 그러셨군요.
0: 네.
1: 작품이 여러 작품이 나왔겠네요.
0: 아, 시리즈 제가 꽃이 신화 1, 2 해서 62점이 나왔어요.
1: 아이고.
0: 네.
1: 많이 작업을 하셨네요.
0: 네. 32개가 이제 꽃이 신화 1 시리즈거든요.
1: 네.
0: 네.
1: 그러면 그 소재로 만들어진 이
0: 네.
1: 지금 네, 작품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0: 네. 그 배경에는
1: 네.
0: 제가 하얀색 백자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 껍질이 한겹한겹 벗겨지는 그 백자작을 콜라주
1: 네.
0: 했고요. 그 앞에 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1: 네.
0: 그게 바로 자운형 씨앗이에요. 네.
1: 씨앗을 직접 넣어서?
0: 네, 씨앗 이제 제가 핀셋으로 작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다 디자인을
1: 네.
0: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1: 그러니까요.
0: 보면,
1: 네.
0: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얼굴처럼 생김새가
1: 네.
0: 다 다르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 씨앗으로도 재미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1: 네.
0: 네.
1: 자운형 씨앗이 부처님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는데요.
0: 네.
1: 이 작품을 직접 가서 보면
0: 네.
1: 전혀 꽃이 같지가 않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새롭게 탄생된.
0: 네. 네.
1: 부처님 작품이네요.
0: 네.
1: 어떻게 자운형 꽃씨를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작품을 하게 됐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0: 네.
1: 예.
0: 네.
1: 그리고 작가님들의 이 작품 세계는
0: 네.
1: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운형은 꽃도 참 몽환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저는 그 자운형 꽃에 대한 지금도 자운형만 나오면
0: 네.
1: 잊지 못하는 게
0: 아, 네.
1: 법정 스님을 모시고 맑고
0: 네.
1: 향기롭게 일을 할 때
0: 네.
1: 매년 봄만 되면 그 부리람하고 남도 한 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0: 네.
1: 여행도 하고
0: 네.
1: 그때 자운형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0: 네.
1: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0: 법정 스님께서요?
1: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 무식한 놈.

0: 운전하시면서.
1: 네, 그런 또 네, 에피소드가 있으셨네요.
0: 그때부터 네. 얼마나 열심히 제가 야생화 꽃 이름을 익혔는지
1: 네.
0: 그때 아마 지금 알고 있는 야생화는 그때 네. 다 익힌 꽃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0: 예, 꽃과 나무들 이름을 참 많이 제가 네. 접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운형 꽃만 보면 아. 스님하고 그 길이 예, 생각이 나는
1: 네. 예,
0: 그런 제가 추억을 갖고 있는데요.
1: 네.
0: 아, 참 예,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이
1: 네,
0: 예,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작가님께는 또 이 씨앗이나 풀꽃, 나무잎 예, 이런 것들 자연물을 소재로 한 아파 작품을 이 작업을 하게 된 또 왜냐하면 작가님들은 수많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작품을
1: 그렇죠.
0: 하는데
1: 네.
0: 또 소재도 다양하고
1: 네.
0: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자연물이 소재가 되고 특별히 내가 아파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 네, 네
0: 어떤
1: 있었습니다.
0: 계기가 있었습니까?
1: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가을이 되면
0: 네.
1: 아까도 잠깐 이제 우리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0: 네.
1: 저희 집에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0: 네.
1: 그 가을 되면 그 누렇게 변한 문창호지를 다 뜯어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창호지.
1: 창호지를 다 뜯어내서 이제 풀을 쑤어서
0: 네.
1: 새한 창호지를 이제 붙이는 작업을
0: 그렇지.
1: 해요. 그러면
0: 네.
1: 온 집안이 굉장히 환해졌죠. 근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한 가지 밖에 나가서 좀 아름다운 좀 자연물을 좀 채집해 오게 하셨어요.
0: 네.
1: 그때 이제 나가서 가을이니까 구절초라든지
0: 네.
1: 벌개미치라든가 노란 은행잎, 단풍잎, 댄잎 이런 이제 자연물을 채집해 왔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문창호지가 마치 어린 시절 그 스케치북이 되어줬어요. 거기에다 이제 자연물로 이제 미술 창작 활동을 한 거죠. 그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 다 디자인한 후에 창호지를 또 한 장 붙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자연물이 다 사라진 한겨울에도 집안에 앉아 있으면 너무 포근하고
0: 네.
1: 햇살이 이렇게 비쳤을 때 그 붉은 단풍잎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0: 그렇죠.
1: 잎내도 너무 아름답고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그 크레파스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또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0: 네.
1: 아마 제가 평생을 그 자연물 아파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나 싶어요.
0: 그러셨군요.
1: 네.
0: 그러니까 작가시구나.
1: 네.
0: 우리는 그죠. 그런 뭐 은행잎이나 예쁜 단풍잎
1: 네.
0: 또 노랗게 물든 나무잎
1: 네.
0: 온전한 거
1: 네.
0: 이런 거 갖다가 문풍지에만
1: 네.
0: 문풍지, 문창호지에만
1: 문창호지.
0: 넣을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작가님은 이런 작품을 하시구나.
1: 네.
0: 그래서 작가시구나.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네. 이제 붓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림이 아니고 손으로 다 이 공예처럼
1: 네.
0: 하고 계신데 손끝으로 씨앗을 붙이고 나무잎을 붙이고 또 물감 대신 햇살에 말린 씨앗,
1: 네.
0: 네, 이런과 씨앎과 꽃,
1: 네.
0: 잎사귀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고요. 저 역시도 그 네잎클로버 보면
1: 네.
0: 새잎이 너무 많은데 네잎을 보게 되면 꼭 따다가
1: 네. 네.
0: 책 속에 끼웠던 기억이 나요.
1: 아, 네.
0: 그리고 또 단풍잎 예쁜 거 보면 또 안 버리고 주워다가 책 속에 끼워갖고
1: 네.
0: 말렸던 기억
1: 네.
0: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또한 아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아 맞습니다.
0: 아.
1: 스님도 아파에 대한 그런 네. 뭘까 그런 체험을 하신 거네요.
0: 추억이
1: 아마
0: 있죠.
1: 추억도 있고
0: 네.
1: 아마 시청자 많은 분들께서도
0: 네.
1: 그 아파라는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한 번
0: 그렇죠.
1: 정도 다 해보셨을 것 네. 같아요.
0: 그럼 이 작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아파
0: 네.
1: 작업이요.
0: 예.
1: 그 아파는 그 자연물을 이제 채집을 해서 건조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굉장히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0: 네.
1: 그래서 정교한 핀셋을 들고 제가 작업을 하고요.
0: 네.
1: 그 제가 아파의 매력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0: 네.
1: 싶어요.
0: 예.
1: 아파의 매력은 모든 이제 창작 예술 작품들이 다양한 이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0: 네.
1: 아파는 그 채집된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채집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른 점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산과 들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0: 네.
1: 그러다 보면 그 꽃들과 대화를 하고
0: 네.
1: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뭐랄까 힐링을 가져다 주고
0: 아.
1: 치유의 그런 네. 미술 작업이 아닌가.
0: 네.
1: 그래서 아파는 치유의 미술 작업이다. 저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저도 해봤지만 네. 이 꽃잎 같은 거는 마르고 나면 잘 부스러지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나뭇잎도 네. 그렇고.
1: 네, 네, 네.
0: 그런데 또 색이 바래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속상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 본래의 모양과 또 본래의 색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작가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
1: 네. 네,
0: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아, 제가 1995년부터 아파 작업을 시작을 해서
0: 네.
1: 지금 이제 만 30년이 되었어요.
0: 아,
1: 그래서
0: 와.
1: 초창기에는 이제 다양한 한번 재료를 만나고 싶어서 채집을 하고 건조를 해서
0: 네.
1: 말려두었다가 아, 그걸 이제 작품을 하면 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좀 바라고 이제
0: 네.
1: 이런 거를 볼 때 너무나 속상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0: 네.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기법적으로 변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0: 네.
1: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 자연물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건조를 해야 되는 게 또 키포인트더라고요.
0: 아.
1: 우리가 책갈피에다가 그 은행잎 같은 거 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조금 원래 색을 갖지 않잖아요. 조금 잃어버리잖아요.
0: 네.
1: 그 빠른 시간 안에 좀 수분을 제거하는 거
0: 아.
1: 그리고 제거된 자연물이 아, 그냥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지.
1: 또 변색이 돼서 그 건조된 거를 보관하는 방법
0: 아.
1: 같은 거 그리고 다 만든 작품을
0: 네.
1: 어떻게 이제 해야 영구적으로 보관될까? 저는 이제 무반사 유리를 껴서
0: 네.
1: 그 안에 진공 상태를 다 만들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공기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진공 상태를 만들었더니 작품이 변색이 안 되고 오래 가는 그런 거를 이제 기법적으로 터득을 해서 이 노하우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0: 네.
1: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첫 번째 책이 나오고요. 미술
0: 네.
1: 실기 서적을 한 세 권 집필하게 되죠.
0: 그러셨군요.
1: 그 세 네. 권의 책에 저의 그 아파 기법의 노하우가
0: 네.
1: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0: 아,
1: 작가분들 그 아파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0: 네.
1: 또 취미생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러면
1: 네.
0: 뭐 강의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1: 네, 한동안 또 강의도 좀 많이 했었죠.
0: 아,
1: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0: 네.
1: 제 작업에 좀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2008년도에 이 봉선사를 시작으로 해서
1: 네.
0: 2019년도 수독사까지 108개, 108개의
1: 네.
0: 그 사찰을 참배하셨어요.
1: 네.
0: 대단하십니다. 근데 네. 예, 각 사찰마다 참배를 해보면 풍경도 다르고
1: 네.
0: 또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런 참 긴 시간 속의 숨결들이 다 다르다라는
1: 네.
0: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그런 사찰의 또 다른 모습들을 아파로 표현한 작품, 108개의 작품을
1: 네.
0: 선보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어떤 인연으로 아 내가 다른 것보다는 사찰 순례를 해보고 그 사찰에 대한 풍경들을 아파로 담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1: 네.
0: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1: 아, 제가 20대 초반에
0: 네.
1: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만났어요.
0: 네.
1: 그게 좀 이제 인연이 되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무소유라는 책이 정말 제 손바닥 크기의 책에
0: 네,
1: 얇은
0: 그렇죠.
1: 책이잖아요.
0: 네.
1: 아, 그 얇은 책이 굉장히 뭘까 깊고 묵직한 울림을 줬어요.
0: 네.
1: 그래서 그 후로도 법정 스님의 다양한 산문집이라든가
0: 네.
1: 그런 책들을 모조리 읽었죠.
0: 네.
1: 그래서 제가 문학 속에 정말 스승과 제자다 그렇게
0: 네.
1: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뒤로 정말 불교 철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법정 스님께서 기거하셨던 그 송강사 불이람에 네.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 암자에 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네. 그 처마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풍경 소리를 네. 들으니까 참 청아

0: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이제 한동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법정 스님의 맑고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뭐랄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제가 그 꽃이 송강사 불이라면 사월이라는 제목으로 또 작품을 만들게 돼요.
1: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작품인가요?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너무 감사해요. 2018년도시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씨앗이 바로 코스모스 씨앗이에요.
1: 저 씨앗이요?
0: 네네.
1: 옆에 이렇게
0: 이렇게 막
1: 동그랗게.
0: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코스모스
1: 그러면
0: 씨앗이.
1: 코스모스 씨앗의 물감.
0: 네, 맞아요. 아크릴 물감을 채색한 거고요.
1: 꽃은 어떤 꽃인가요?
0: 네, 꽃은 물매화라는
1: 아,
0: 꽃이에요. 물매화라는
1: 매화꽃이었군요.
0: 그 가을에 굉장히 수분을 좋아해서 이름도 물매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 속에 그늘진 곳에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꽃이고요. 그래서 저 코스모스 씨앗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 코스모스 씨앗 자체도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제가 그 생명, 그 씨앗이 소우주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소재고 해서 그 씨앗이 이렇게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네.
1: 저 작품이 불이라면서 아이디어가 딱 생겨나고 또 저런 멋진 작품이 탄생을 했네요. 너무 멋집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유,
1: 우리는 그저
0: 아닙니다. 네.
1: 풍경 소리가 울리면, 아, 풍경 소리가 맑구나, 청아하구나, 대바람 소리가 시원하구나,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 하나도 놓치지를 않으시고 작품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말 작가님이시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108산사를 참배하셨고 또 108개의 작품이 탄생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8개의 작품은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서 법수라는 게 있거든요. 숫자. 뭐 1심, 2문, 3대, 4신 뭐 이렇게 108번뇌, 육바라밀, 팔정도, 삼법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08개의 작품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08번뇌를 상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 108이라는 걸 사찰을 110개를 참배할 수도 있고 99개를 참배할 수도 있는데 딱 108개를 참배하셨고 작품도 108개가 나왔어요. 어떤 우연입니까? 아니면 의도를 하신 건가요?
0: 그 108산사를 제가 순례를 하겠다는 거는 의도였고요. 108개의 작품이 나온 거는 우연이었어요. 왜냐하면 108개의 산사를 다 다녀오고 나서 각 이제 산사마다의 특징으로 작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6곳에서 더 특별히 영감을 받은 곳에서 이제 작품을
1: 그럴 수 있죠.
0: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피한사 같은 경우에는 다녀온 뒤로 62개의 작품이 또 탄생이 됐고, 제가 불국사를 다녀오고 나서도 새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1: 그렇죠.
0: 뭐 미왕사를 다녀오고 나선 또두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작년 2025년 10월달에 개인전을 앞두고 제가 이제 그 개인전 서문을 받기 위해서 평론가 선생님께서 제 작업실에 왔어요. 그때 제 작품을 이제 한번 다 펼쳐봤더니 108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108개 산사에 대한 추억이자 기념이 그곳에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념을 담아서 꽃씨 신화라는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멋진 산천과 산하, 그리고 산사와 또 산사를 품고 있는 수많은 상과 들, 그 안에 깃든 1000년 넘는 시간의 흔적들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 뭐다 인상에 남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한곳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0: 이게 제가 이제 꽃이 신화라는 책에 이제 수록해 있는 그런 이제 산사들이 다 기억에 남죠. 하지만 네. 딱 한 곳을 추천을 하자면 경남 밀양에 있는 표춘사를 네. 제가 꼭 꼽고 싶습니다.

0: 인지 한번 살펴보니 주변이 제약산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 제약산의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표층 사이에는 또 수많은 보물과 뭐 국보도 있고 문화유산이
1: 그렇죠.
0: 굉장히 많은
1: 많죠.
0: 너무 아름다운 사찰인데 아, 또 하나의 보물이라면 제약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제약산에 그래서 제가 산사를 갈 때도 아, 그 산사가 어떻게 주변에 그 산세, 그 계곡하고 또 어울림이 있고 가람 위치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피는 꽃들과 그런 나무들도 많이 관찰하게 되고, 표층사가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나서 또 표층사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새 작품을 또 시리즈로 만들게 되죠.
1: 그래요? 그러면 이 작품이 표층사와 인연된
0: 네,
1: 작품인가요?
0: 맞습니다. 그 제약산의 산 능성이 몽글몽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1: 이 산의 표현인가요?
0: 그래서 다 표현하고 나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마치 그 하트 모양 같은 거예요. 산 능성이. 그래서
1: 그러네요.
0: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정말 커다란 사랑, 뭐 이런 거. 자연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곳이 바로 표층사였던 것 같아요.
1: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역시 그 꽃이
0: 코스모스.
1: 코스모스 꽃이군요.
0: 코스모스 씨앗으로 이제 산 능성 표현을 했죠.
1: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역시
0: 아예.
1: 작가십니다.
0: 아유.
1: 산을 보고 표층사 뒷산을 보고 이런 작품을 또 탄생시키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감각이다.
0: 아유, 과찬이십니다.
1: 대단하십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앞화 작가 전미경님 모시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이제 한 편, 한 작품씩 보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참더 생생하네요.
0: 그렇죠.
1: 우리가 마치 그 조금 전에 봤던 작품, 표층사 마당에서 산을 둘러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작가님의 작품을 화면으로만 보는 것을 좀 아쉬워하실 불자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우리 전미경 작가님 특별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로비에서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그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작품이 굉장히 힐링의 메시지를 줄것 같고 병원에서 전시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뻤고 영광이었죠.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1: 그러셨군요.
0: 이제 오는 6월 26일까지
1: 두
0: 두
1: 달 동안.
0: 달간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층 그 병원 1층 로비에 갤러리 숨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넓은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작품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랬으면 좋겠어요. 박람회 때 놓치신 분들, 또 일산병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일산병원을 찾으시는 환자, 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많은 스님들, 많이 일산병원을 찾으시는데요. 로비에 가시면 꼭이 작품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도 1층에 내려오셔서 작품을 쭉 둘러보시면은 한 작품 한 작품 앞에서 잠시라도 고통을 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품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까지 하신다고 해요. 잊지 마시고요. 걸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자연을 바라보는

0: 이 남다른 작가님의 안목에 기대어서 저 역시도 가는 봄 또 네. 오는 여름을 좀 많이 느껴보고 싶거든요.
1: 네.
0: 이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주변의 꽃과 풀 이런 거 네.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주변에 이제 화단에 갖고 오는 꽃들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네. 그냥 스스로 피어난 우리가 뭐 들꽃이라고도 하고 야생화라고도 하는 그런 꽃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애기똥풀을 소개하고 싶고요.
0: 네.
1: 이름도 너무 예쁘죠.
0: 꽃.
1: 노란 꽃.
0: 예쁘죠.
1: 네, 양지바른 네. 꽃에 피는 꽃인데요.
0: 네.
1: 아, 그 줄기를 딱 끊어보면 네. 노란 유액이 이제 뚝뚝 흐르는데
0: 맞아요.
1: 그게 마치 아기의 똥 같다고 그래서 우리
0: 맞습니다.
1: 선조들이 그 네. 재미난 이름을 붙인
0: 건강한
1: 거고요.
0: 건강한 아가의 똥.
1: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망초라는 꽃을 또 소개하고 싶어요.
0: 네.
1: 개망초라는 하얀색 꽃이 있는데
0: 네.
1: 그 꽃은 제가 정말 눈으로도 보지만 네. 한번 향길꽃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향이 너무나 좋아서
0: 네.
1: 제가 조향사라면 꼭 한번 향수를 만들고 싶은 그런 네. 신비한 그 향이 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개망초를 꼭 이 계절에 만나보시기를 네.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갈퀴나물이라는 꽃인데
0: 네.
1: 보라색 꽃이 피고요.
0: 네.
1: 그 농사용 갈퀴라는 거 아시죠?
0: 네.
1: 그 갈퀴를 닮았다고 해서
0: 아,
1: 그 잎이 그래서 갈퀴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차를 타고 그냥 지나치면 볼 수 없는 꽃들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정말 좀 수고스럽지만
0: 네.
1: 내려서 들길을 좀 걸어보고
0: 네.
1: 산길을 걸어보고 그렇게 자연과 좀 마주하는 네.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눈 맞추면서
1: 네,
0: 이야기도
1: 네,
0: 하고
1: 네.
0: 너 왜 그리 예쁘니?
1: 네.
0: 이런 대화들 좋잖아요.
1: 그럼요.
0: 왜냐하면 꽃을 인정해주고
1: 네.
0: 우리가 바라봐주니까
1: 네.
0: 네. 참 그런 시간이 바로 힐링의 시간이
1: 그럼요.
0: 아닌가 싶어요.
1: 네.
0: 네. 아, 그리고 이제 사찰 순례를 떠나기에도 요즘 네. 참 적당한 날씨 온도이지 않을까
1: 그렇죠.
0: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사찰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1: 네.
0: 네. 어느 사찰일까요?
1: 네. 네. 일단은 이제 본인이 기거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도 다 아름답죠. 근데
0: 네.
1: 이제 한 곳을 추천하자면 저는 전남 화순의 운주사를 네. 추천하고
0: 운주사.
1: 싶어요. 네.
0: 아, 너무
1: 운주사는
0: 아름답죠?
1: 정말 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0: 네, 맞습니다.
1: 사찰이고 그래서 수많은 석탑과 석불을 만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조금은 깎여가고 이런 석탑들도 너무 뭐랄까
0: 네.
1: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0: 네.
1: 주변에도 엉겅퀴 꽃이 피고 뭐 도라지도 피고 청미래 덩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네.
1: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운주사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0: 네.
1: 네.
0: 운주사. 운주사에 오르면 들어갈 때부터
1: 네.
0: 마치 시루떡 같은 느낌이 드는 탑도 있고 그렇잖아요.
1: 그럼요. 네. 와불도 굉장히 또 유명하고.
0: 이 작품이 운주사하고
1: 네,
0: 네
1: 운주사 네 맞아요. 운주사
0: 네.
1: 다녀오고 나서 제가
0: 어떤
1: 만든
0: 꽃을
1: 작품입니다.
0: 보시고. 네.
1: 저기 가운데 보시면은
0: 네.
1: 엉겅퀴를 좀 상징해서 제가 만드는
0: 풀이.
1: 거예요.
0: 네,
1: 네 오른쪽에
0: 예.
1: 네 그리고
0: 탑도 있고.
1: 탑들 보이죠.
0: 네.
1: 석탑.
0: 네.
1: 그리고 꽃 위에도 탑이 너무 재밌게 올라가 있고 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네.
0: 부처님도 계시고
1: 네.
0: 다 들어와 계시는
1: 네. 네. 그래서 이야. 운주사를 이 계절에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네.
1: 네.
0: 운주사 정말 사찰 순례에 빠지지 않는 사찰이기도 해요.
1: 네.
0: 운주사는
1: 네.
0: 네. 꼭 가서 밑에 주차장에서 내려서 쭉 걸으면서
1: 그럼요.
0: 주변에 있는 풀도
1: 꽃도 네. 감상하면서.
0: 근데 우리 그 주변에는 사찰 주변에는 앞서서 망초꽃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망초가 군락으로 피는 거예요.
1: 그럼요.
0: 네.
1: 너무
0: 그래서
1: 아름답죠.
0: 마당에 또 망초가 많이 피면 이건 풀이라는 말이에요.
1: 네.
0: 뽑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1: 농부들에게는 정말
0: 네.
1: 또 골칫거리에
0: 맞습니다.
1: 또 잡초일 수도 있죠.
0: 네.
1: 네.
0: 근데 마당 저는 모든 꽃을 그대로 보고 싶은데 그대로
1: 네.
0: 두고 보고 싶은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 이절 스님들은 게으르신가 풀도 안 뽑네
1: 네.
0: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1: 네.
0: 가능하면 열심히 뽑으려고 하는데
1: 네.
0: 그 망초가 너무 번식력도 강하고
1: 생명력이
0: 아주 강하죠. 생명력도 강해요. 네. 그래서 아주 때로는 씨름을 하고 때로는 꽃이 다 질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네. 나중에 네. 네, 그렇게 합니다.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님 작품의

0: 근간에는 이 자운형 씨앗이 있듯이 오늘의 우리 전미경 작가님을 만든 작은 씨앗은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특히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1: 네,
0: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1: 있습니다.
0: 해주시죠.
1: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달과 별을 본다는 것, 그건 작은 일이 아니다. 한 끼의 밥을 거르더라도 달과 별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달을 만난다는 거, 별을 만난다는 거는 나 자신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날 하루에 그 피로를 다 이렇게 뭐랄까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달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너무 그 글귀를 좋아합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달과 별을 만나는 시간. 참, 밤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 없고, 또
1: 그렇죠.
0: 그거, 달과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바라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힐링하는 시간일 수도
1: 그렇죠.
0: 있겠고요.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 마당에 웬 차가 한 대가 밤이 이슥해 가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자동차 옆에다가 뭔가를 펴놓고 불이 반짝반짝하고 해서 제가 나가봐서 나가서 선생님 뭐 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별을 보러 왔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의 마음이 참 고마워서 네, 많이 보고 가세요. 이러고 들어왔네요.
1: 너무 예쁘네요.
0: 달과 별을 말씀하시니까 문득 그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자, 작가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을 시청하고 있는 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1: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씩 이렇게 품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0: 마음 안에 꽃이 하나, 바로 다음 생에 자기의 씨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도 자연과 함께 또 씨앗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작품 멋지게 잘또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많은
1: 감사합니다.
0: 부처님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고맙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전미경 작가님은 그 씨앗으로 자신만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108산사의 여정은 곧 예술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겠지요. 그녀의 작품 안에서 자연과의 교감하며 번뇌는 사라지고 작품에 몰입하는 순간 여러분도 수행자가 될 겁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매 시간마다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승준 불자님, 오윤광 불자님, 그리고 최혜주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꽃과 같은 부처님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0: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그럼 여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3: 네?
2: 배우 누구 닮았어요?
3: 배우?
2: 네.
3: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4: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매력이,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이런 게.
5: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2: 아까 세월은 좀 이상하다.
5: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3: 이건 수술을 하신 거네요.
2: 네, 뼈를 했죠.
3: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2: 이게 뭐가 똑같은데?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질까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700만의 교육 멘토, 교육 전문가 한재우 작가님 모시고 바로 강연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빤야 이야기의 저자 한재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가야 할 길, 가야 할 자리, 비전 혹은 소명, 이 마르가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마르가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도전해볼까 싶다가도 아예 그냥 오늘은 말자 다음에 하지 뭐. 결국 한 번뿐인 이 삶을 걸림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 원숭이의 빤야는 다행스럽게도 운이 좀 좋았습니다. 생로병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냥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빤야에게는 걸림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빤야는 두려움 자체가 빤야의 마르가였죠. 그런데 빤야에게 지속적으로 응원해주는, 도움을 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다. 그러니 두렵지 말고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반야신경의 구절입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본래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으므로 마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현실적으로 걸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에는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워할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에는 걸림이 있는데 왜 반야신경에서는 걸림이 없다고 할까요? 그 사이의 간극, 이 걸림을 뛰어넘어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많은 걸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선뜻 떨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보통 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두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지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학생들을 인솔해서 미국에 영어 캠프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니 정말 큰 테마파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월드 이런 데보다 훨씬 큰 데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정말 컸어요.

문제는 제가 인솔을 해갔던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는 남학생들이 선생님도 롤러코스터 같이 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타기 싫었어요. 솔직히 롤러코스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중학교 남학생들 앞에서 그걸 타자고 할 때 나는 무서워 너희들끼리 타 라고 하면 솔직히 면이 안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인솔하기가, 리드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학교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습니다. 투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롤러코스터 난 탈 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타자고 할 때 여전히 타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자고 했고 저는 매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탔지만 끝끝내 롤러코스터가 즐겁거나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투쟁으로 싸워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냥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보통은 바쁜 일상으로 고개를 돌려서 내가 두려워할 거리를 애써 무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회피는요,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쯤 싸워서 이긴 투쟁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했을 때 두려움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처럼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꽉 찍어 누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스프링처럼 그것이 튀어오릅니다. 무서운 것을 회피해서 눌러놓으면 나중에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작은 신호만 있어도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내 마음속에서 튀어오릅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회피해서 보려고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어둠은요.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을 잠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저 뒤쪽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뭔가 끔찍해요. 그래서 저걸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저 자리만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저 자리 주변까지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어둠이 커지고 아예 저 근처로도 가기 싫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나중에 더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죠. 회피는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머무르기예요.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마치 축축하고 갑갑한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개 속에 일단 나를 던지고 그 안개 속에서 온몸이 젖어도, 축축하고 불편해도 그냥 그 속에 익숙해지면서 두려움을 건너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자리가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모여요. 인사를 나누고 그럭저럭 사교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임 자리 끝나면은 그럭저럭 친해서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죠. 그 자리들이 저는 좀 싫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이후에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모임 자리가 왕왕 생기곤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임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저의 약점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전략이 바로 머무르기입니다. 그런 자리에 갑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질문이 오면 적당히 대답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잘 자리를 파하고 나옵니다. 지금 오래 하다 보니 그럭저럭 낯선 모임 자리가 지금은 무척 무섭진 않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시면 낯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편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분들도 종종 계실 텐데요. 저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무르기를 하다 보니 그 두려움에 그럭저럭 익숙해졌습니다. 머무름은 투쟁 혹은 회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렇게 완전한 전략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빤냐는 어떻게 했을까요? 빤냐가요, 마르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조그만 숲, 회색 숲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주 커다란 붉은 숲까지 가야지 라고 목표를 세워요. 회색 숲과 붉은 숲 사이에는 정말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그 초원을 건너본 적이 있는 원숭이도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초원을 빤나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데 어느 날 밤 초원에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가 내리고

잠이 들었다 잠깐 깨니 어느새 급류가 빤날 발치까지 온 거예요. 이 급류에 휩싸여서 금방 쓸려 내려가기 직전이었던 거죠. 캄캄한 밤에 폭우는 쏟아지고 급류에 휩쓸려가기 직전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빤야는 눈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언덕을 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요. 이 번개불에 눈앞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빤야 바로 앞에서 뱀도 그 미끄러지는 흙길을 기어 올라가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뱀은 빤야가 평생 가장 무서워했던 대상이었죠. 그런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빤야가 측은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저 뱀을 구해줄까? 마음속 한구석에는 미쳤어? 뱀이잖아.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 한구석에선 살려줄까? 이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빤야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했지. 그래서 크게 결심을 하고 빤야를 손에 잡습니다. 뱀을 손에 잡습니다. 뱀을 손에 쥐니까 내가 힘이 모자라요.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아예 뱀을 목에 감습니다. 뱀을 안고 목에 칭칭 감고 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두려움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을 적이라고 여기고 싸우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실 두려움은요, 중요한 일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건 사실 그 대상이 우리의 존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카이스트 명상광 연구소의 소장님, 김한두 소장님, 미산 스님이시죠. 스님께서 빤야 이야기의 서문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구조 신호입니다.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고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가 우리에게 선물한 정교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신호를 소음으로 오인합니다. 없애야 할 잡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빤야는 놀라운 발견을 해요. 두려움이라는 생명 구조 신호의 주파수와 리듬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것과 함께 춤출 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되고 걸림없는 사유가 되고 해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가 주는, 생명이 주는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본질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피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에너지라고? 난 두려움을 지금까지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 두려움이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에너지 덩어리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솟아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몸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솟구쳐 나올 때 우리 안에서 혈당치가 올라가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혈류는 근육으로 들어가요. 근육 쪽에 혈류가 많이 들면서 힘이 솟아나죠. 주의와 각성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요.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동시에 통증의 역치가 올라가서 아픔을 못 느낍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실제로 우리 몸을 최고의 출력 상태로 뽑아내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부앙하고 굉을 내듯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순식간에 넘쳐납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팩인 두려움을 우리는 왜 좋게 여기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할까요? 핵심은 에너지팩인 두려움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스트레스는 내 몸에 나쁜 거야 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스트레스는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 위험이 43% 증가합니다.

나였습니다. 위험하죠.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나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요, 동시에 이 스트레스가 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낮았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도요. 요약하자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리적인 효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몸이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요, 이 두려움을 피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 도망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에너지 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지금 에너지가 솟아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행동해야 될 신호라고, 큐사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야 돼. 그런데 두려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영업을 해야 돼, 부탁을 해야 돼. 근데 두려워. 내가 계속 가서 등록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벨리댄스를 해보고 싶어. 그런데 등록 데스크 앞에서 아이, 오늘 말자. 이러고 매번 돌아서요. 두려워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이 느껴질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느낌이 행동하라는 신호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선 쾌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이성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면 거절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꾹 참고 요청을 하잖아요. 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내 마음속엔 쾌감이 일어납니다. 이 쾌감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요,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옵니다. 무언가 해버렸을 때 실제로 거절을 당할지언정 내가 할 걸 다 하고 나니까 후회는 남지 않고 내 마음은 가볍다, 상쾌하다는 느낌 겪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게 도파민입니다. 근데 도파민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실제로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지만요,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행동을 아직 하지 않아도 행동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도파민이 이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럼 행동하라는 신호라고 여기고 그 신호가 내 마음속에서 행동해야지라는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 미묘한 쾌감, 미묘한 힘이 난다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 힘을 뒷돌 삼아 실제로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우리가 다루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빤야 이야기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숭이 하나가 깊은 숲을 지나가려고 해 그 숲에는 무서운 뱀이 많이 살고 있지. 지혜로운 원숭이라면 벌벌 떨며 걸음을 내딛는 대신 뱀을 기꺼이 만나는 거야. 그것도 가장 크고 무서운 뱀을. 그리고 그 뱀에게 부탁을 하지. 뱀이여, 이 숲을 통과하는 동안 그대가 나를 지켜주게. 그러면 나는 숲을 지나는 내내 그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해주겠네. 나는 숲을 지날 수 있고 그대는 더 오래 배부를 수 있다네. 생각해보게. 뱀과 함께하는 원숭이는 그 뱀만큼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가장 크고 무서운 뱀이 지켜주는 원숭이를 다른 어떤 뱀이 건드리겠나. 마찬가지야. 삶이라는 숲을 지나는 동안 두려움을 피해서는 안 돼.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두려움아, 나를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있어줘. 두려움이 큰 만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부디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줘.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오히려 두려움이 나한테 와달라고 바래야 하는 거죠. 두려움을 도망쳐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나고 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한다면 두려움은 우리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나를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세 가지 시제로 옵니다. 지금 현재에 느껴지면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해서 느껴질 때는 걱정입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요, 보통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은요,

우리 뇌의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3층 구조예요. 건물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층은 호흡, 심장박동, 체온 조절처럼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의 생존을 담당합니다. 이 1층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2층 뇌는요, 감정의 뇌입니다. 특히 편도체가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감정이 일어날 때 편도체는 알람이 울려요. 특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편도체가 우리 소화전에서 불이 났어요 라고 하면 소화전이 막 울리죠. 경보를 주는 것과 똑같이 편도체가 알람을 울립니다. 3층은요, 판단과 이성의 뇌입니다. 대뇌피질 전전두엽. 다시 말해 우리 뇌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통찰하고 추론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대부분 3층에서 담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2층 편도체와 3층 대뇌피질은 이 스위치가 서로 반대예요. 편도체의 스위치가 켜지면 3층 판단의 뇌 대뇌피질이 꺼집니다. 3층 판단의 뇌 대뇌피질이 켜지면 편도체가 꺼지죠. 문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울리는 편도체는 실제의 위협과 상상 속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사실 요 두개골 속에 들어있어요. 1kg 조금 넘는, 1.3kg가 되는 이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 평생을 요 시커먼 두뇌 두개골 속에서 갇혀 삽니다. 실제 생활이, 실제 삶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양인지 뇌는 몰라요. 뇌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가지고 아, 현실의 이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편도체는 진짜 있는 위협과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위협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서 큰일 났다고 알람이 울리면 대뇌피질이 멈추고, 대뇌피질이 멈추면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죠. 우리 굉장히 놀랐을 때, 화가 엄청났을 때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필름이 끊겼다. 내가 심한 말을 할 때, 싸울 때 막 욕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지?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편도체가 마구마구 알람을 크게 울려서 대뇌피질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편도체가 대뇌피질을 납치한다는 뜻에서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걱정이 일어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세요. 걱정이 일어날 때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이번 시험 지금 이거 틀릴 것 같아. 이거 틀리면 점수가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 점수 떨어지면 나 시험에 불합격돼. 불합격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끝장이야. 돈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떠나갈 거야. 이렇게 점점 시나리오를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써가요. 편도체가 알람을 마구마구 울려대겠죠. 편도체가 알람을 울려내면 대뇌피질은 멈춥니다. 판단을 못해요. 이 시나리오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편도체는 더 많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걱정을 떨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떨치는 방법들의 공통점은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워워, 편도체야 조금 조용히 해. 첫 번째 비결은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 중에서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호흡을 하시되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세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편도체가 안정을 찾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알람이 줄어들어요. 그럼 머릿속에 써가던 시나리오가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하는 곳에서, 명상수행을 하는 곳에서 어디나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글로 쓰세요. 시험을 망쳤어, 떨어질 것 같아, 이번 시험이 떨어지면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걱정, 위험이 있어,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이 되시는 바로 그것을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지 마시고 글로 쓰십시오. 글로 쓴다는 것은 운동신경이 작동을 하는 거고 대뇌피질이 가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3층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3층이 작동을 하면 2층 편도체는 멈춥니다. 당연히 걱정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현재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떠나서 먼 미래에 사는 거죠. 그러니 내 주의를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숨에 집중을 해도 좋고, 눈앞에 보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도 좋고, 화분 아니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오감 감각

생각에 집중을 하면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걱정이 줄어듭니다.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명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마음 챙김을 할때 불안이 줄어들고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해하시면 안될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을 줄어든다고 해서 글을 쓰고 호흡을 하고 감각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줄어들다 보니 내가 걱정을 덜하다 보니 조금 더 필요한 행동, 적확한 행동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럼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내가 가게 일에, 업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일에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보통은 후회로 오는데요. 이 후회는 실패에 대한 후회로 옵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를 겪은 적이 있어. 대학에 떨어져 본 적이 있고, 취업을 망한 적이 있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혹은 가게를 차렸다 안된 적이 있어. 나는 실패자야. 자, 이런 실패들은요, 사실 누구나 겪어봤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이죠. 내가 대학에 떨어졌고, 회사에서 잘렸고, 가게를 망한 것은, 돈을 잃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지금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제일 좋은 학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곳입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법학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한 번도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랑 참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고시도 몇년 도전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시에, 법학 공부에 실패를 하고 나서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죠. 수학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두려워.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요, 수학 교과서,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가는 것조차 무섭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압니다.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서울대법대에 한 번에 들어간 것처럼 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고 왜 학점에 A+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수학 공부가 어려워, 나는 공부가 하기 싫어, 공부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가게도 해봤습니다. 조그만 카페도 차려서 운영을 해봤는데 잘안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장사하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취직해서 몇년 열심히 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되진 못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업 작가가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승승장구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런저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확실하게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저는요, 뭘 해야 될지 완전히 모르는 상태, 인생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막막한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고 보니 이거 완전히 막막해도 계속 쿡쿡 찌르면 어떤 공간이 생기는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전혀 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노력하다 보면은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두려움이 줄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평행 우주에서요, 만약에 다른 우주 어딘가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저는 그 사람보다 지금의 제가 더 좋습니다. 두려움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뭐냐?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패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실패는 지나간 과거지만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패해서 자산을 얻을 게 뭐가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요, 그 안에서 곰곰이 곱씹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실패를 겪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이 강의를 보시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패를 여러 번 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이 느낌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깨달음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사업을 완전히 실패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와서
재기를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만 마시고요. 그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 속에서 무슨 자산을 끄집어낼지 감이 안 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를 믿는 태도예요. 원인과 결과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불교에 보면 인드라망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우주에는 그물이 있고 이 그물의 그물코마다 유리구슬들이 있는데 하나의 유리구슬은 다른 수많은 유리구슬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래서요, 그중 한 유리구슬을 톡 건드리기만 해도 모든 유리구슬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판단력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성공 못하지?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 성인들, 종교 경전에서는 인과라는 게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철저한 인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인과를 믿으면 실패를 겪어도 할 만합니다. 실패는 자산이고 자산을 얻는다는 얘기는 실력이 쌓인다는 뜻이니 이 자산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인과를 믿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하게, 즐겁게, 그리고 성취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이번 중간고사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보다 공부 안 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학생은 성적이 올랐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요? 네.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을 정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겠죠. 10년, 20년을 더 열심히 했다면 틀림없이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지금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 미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요, 6번 던질 때 한 번은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요, 6,000번 던지면 1,000번은 1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도를 많이 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결국 확률에 가깝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1년 내 내가 원하는 요 시기 내 성적,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성공은 옵니다. 자,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인과를 믿고 거시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이 질문을 시작했죠.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다. 왜 이렇게 반야신경에선 말을 할까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후회가 있을 때 두려움은 우리의 에너지 팩이고 걱정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해석함에 따라 달라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후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 다 우리에게 원래는 좋은 것이거나 본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야는 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걸림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깨치고 결국 두려움이 극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니 아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니 그 자리가 바로 마르가였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깨어나는 공부, 깨어나는 삶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비결은 불편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는지요? 사실 삶도 비슷합니다. 삶을 잘 사는 비결은 걸림 속으로, 그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에너지 팩이라고 여기고 실패를 자산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걸림을 하루하루 건너가면서 그 속에 기꺼이 들어가면서 걸림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때 나는 나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모두 빤야처럼 걸림없이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빤야의 모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행복을 찾는 법, 그리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빤야 이야기가 작가님의 첫 소설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설입니다.
0: 어떻게 이 소설을 쓰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교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외적인 성취를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데, 외적인 성취의 핵심은 내적인 성취, 내적인 힘의 통제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스토리로 담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설을 도전하게 된게 출발이었습니다.
0: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 빤야라는 이름도 그렇고 어떻게 이 캐릭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셨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1: 네, 빤야는 사실 빨리어고요. 우리 좀더 익숙한 말로는 반야입니다.
0: 네.
1: 반야심경의 반야. 반야는 완전한 지혜죠. 그 반야가 원래 붓다 원음에 가깝다고 알려진 빨리어에서는 빤야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이름으로 캐릭터를 잡았고요. 우화라는 형태를 택하게 된 것은 가급적 이야기가 문화나 뭐 국경에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우화의 형태를 택했습니다. 우리 어린왕자라든가 갈매기의 꿈, 뭐
0: 네.
1: 연금술사 이런 책들은 대부분 다 우화 형태잖아요.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그럴까요? 첫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딱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꼭 하나는 소개를 하고 싶어서 바로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1: 네.
0: 이 바로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의 김완두 소장님, 그러니까 미산 스님께서 빤야 이야기에 대한 서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이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나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처럼 영적 우화의 계보를 읽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글을 딱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1: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드릴 만한, 감사할 만한
0: 네.
1: 그런 말씀이셨고요. 동시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영성에 관련된 책, 소설로 스토리로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서원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책과 그리고 영성 쪽 관련된 이야기책을 앞으로 번갈아가며 좀 오래오래 쓰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0: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서는 작가님 스스로도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1: 처음 명상을 하게 된건 대학교 즈음이었고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20년 넘게 꾸준히 명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가 이익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죠. 그
0: 맞습니다.
1: 명상가 밀라레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오는 것이 없고, 중간에는 머무는 것이 없고, 나중에는 가는 것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상을 해도 이게 뭔가? 오는 게 없고,
0: 맞습니다.
1: 중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이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명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결심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0: 그러니까 이 빤야 이야기 안에는 20년간 작가님께서 명상을 하면서 얻은 지혜도 담겨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고민의 흔적도 많이 남겨두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빤야 이야기를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빨리 만나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쵸, 작가님?
1: 네, 맞습니다.
0: 작가님 통해서 이 4주 동안 저희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 덕분에 든든하게 또 행복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4주간 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도 늘 행복하시기를 지혜의 다락방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두려움을 걷어내면 그때 비로소 나만의 길, 바로 마르가를 찾게 될 텐데요.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한 강연을 통해서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든든하게 중심을 잡는 지혜의 다락방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 당나라에서 구법의 길을 마친 자장스님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험한 바닷길을 건너 신라 땅을 밟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모실 명당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부처님을 모실 만한 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스님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던 자장 스님은 결국 문수보살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1: 부디 부처님을
0: 스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무릎을 꿇고 부디 부처님을 모실 터를 점지해달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요한 정적 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서서히 스님의 꿈속을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의 갈래 사이로 맑고 수려한 기품을 지닌 동자가 호련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저 멀리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2: 동국의 부처님을
0: 그리고는
2: 모시도록
0: 동국의
2: 하십시오.
0: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동국이고 칠라임을 알았으나 넓디 넓은 이 땅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보살의 뜻을 받들기 위해 깊은 궁리에 빠졌던 스님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나무를 깎아 오리 한 마리를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그 나무 오리를 동쪽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하게도 나무 오리가 부드러운 향기를 머금은 칡꽃 한 송이를 부리에 물고 스님에게 돌아왔습니다.
1: 한겨울에 어디서 칡꽃이 피었단
0: 말인가? 한겨울에 어디에서 칡꽃이 피었단 말인가? 스님은 믿기지 않았지만 꽃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산세와 숲을 헤매며 묵묵히 걷기를 한참, 마침내 영취산 중턱에 다다르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탐스러운 칡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까지 향기로운 법향을 전하는 천년고찰 통도사입니다.

어즉비 복덕 성시고 열애설 복덕 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지 내지 사구

가소불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혀

선희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과응보의 늪으로 간다.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각기 떠나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

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염불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좀 살아오면서 좀 괴로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힘들게 자라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외손주를 낳았답니다. 손주를 낳았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인데 아이를 딱 낳고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소중한 손주가 이마가 비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마가 썩게 비틀려 있었대요. 약간 선천적인 기형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직 갓난 아기라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다른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좀 이렇게 비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염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갓난아기라서 뭐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그 소중한 외손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염불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제대로 효험을 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나무약사열애불을 부르건 천수경을 기도를 하건 금강경 기도를 하건 법화경 기도를 하건 지장경 기도를 하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이 불자님이 손주를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최대한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썼다고 합니다.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를 쓰면서 손주를 위해서 염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손주를 보면서 특히 손주 이렇게 우리 갓난아기 닦아주면서 더 간절하게 염불을 했답니다. 이렇게 닦아주면서 염불하면서 이렇게 아기의 몸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중얼중얼중얼 염불하면서 그날 또 우리 이쁜 손주의 몸을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닦아주고 있었는데 몸을 닦아주면서도 이렇게 입으로 염불하면서 손주를 위해서 염불해주고 있었는데
이상하더랍니다.

어머어머, 이거 자기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삐뚤어졌던 이마가 반듯하더랍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른다. 갑자기 이렇게 닦아 염불하면서 닦아주는데, 이마가 놀래가지고 가족들을 불렀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와봐라. 얘 이마 좀 봐라, 이마 좀 봐라. 내가 잘못 본 거냐? 이마가 반듯해졌다. 세상에,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마가 삐뚤어져 있었던 그 외손주의 이마가 반듯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애기 이마가 반듯하게 돌아왔대요. 근데 저 이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소나무에서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갓난 애기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손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애기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고, 이런 경우가 드문데 너무 상태가 좋아졌다가 뭐 이런 이야기. 뭐 손주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줬는데 손주가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기 이마가 반듯하게 돌아왔대.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이 불자님이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염불했다고 합니다. 참 남들한테 말하면 믿기지 못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체험하고 나서 더 열심히 염불하고 염불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염불을 했는데 또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사람 간에 그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런 답답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세상에서 가장 풀기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가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하고 힘든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염불하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아, 지금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될 때구나. 부처님 앞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큰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서 고성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염불을 했답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을 하는데 한바탕 환상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법당에 코끝에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더랍니다.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면서 하늘에서, 천장에서, 법당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더래요. 물론 한바탕 환상일 수는 있지만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있을 때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면서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더래요.

그 향기로운 향냄새가 확 스며들고 천장에서 꽃잎이 싹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기분 좋은 에너지가 싹 퍼지면서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막 차오르더래요.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후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그 감정의 응어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불자님이 더욱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염불수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랑 친분이 깊은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젊은 청년 거사님이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염불하는 거사님이 있어요. 스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는 게 희망으로 꽉차 있습니다. 아니, 왜요?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나는 죽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젊은 거사인데도 너무 대단하죠. 이 거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조울증.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하고, 막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만 누가 툭 건드려도 막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조울증세가 힘들었는데, 정말 우연처럼,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연법이죠. 근데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우연처럼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고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소나무 방송을 통해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발원하며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만 번씩 염불하고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하루에 5천 번 이상은 염불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울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거사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거사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보라고 추천해줬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우와. 소중한 나 무한행보 보라고 추천해줬던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는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천 번 이상 많을 때는 만 번씩 염불하는 그 젊은 청년 거사가 있는데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조울증이 많이 많이 사그라들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염불할 때 마음에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나무에 찐팬이신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한창 기도할 때 집에서 십묘장구 다란히 외우고 금강경 법화

아들이, 밖에 있던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유, 엄마, 향 좀 적당히 피워. 향 냄새가 너무 진하잖아.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어머, 무슨 말이네. 나 향 피운 적 없다. 향 안 피웠어. 무슨 소리야. 방에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 안이 완전 향 냄새로 가득한데. 밖에 있던 아들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요 불자님은 향 진짜 향 안 피웠대. 향 안 피고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 안에 향기로운 절에서 맡는 향 냄새가 집 안에 가득하더래요. 그게 하루 종일 한참 동안 있다가 그 향기가 사라들어더래요. 아들이 생생하게 그걸 그 향냄새를 맡았더래요. 스님 소나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었지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향을 안 피워도 그 주변에서 향냄새가 나나 봐요. 이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과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기도의 힘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나는 부처님만 믿고 쭉쭉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라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년 전쯤에 실제로 당신이 체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불자님이 20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이 불자님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었었대. 타종교를 믿다가 결혼하고 남편의 권유로 불교를 믿게 되었대요. 남편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게 세 가지가 있대, 이 불자님이. 첫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만난 거. 이게 첫 번째 고마운 일이래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아버지를 만난 거. 둘째, 남편을 만난 거.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아우 야 다음 생에는 너 안 만나는 게 내 소원이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남편을 만난 게 세상에서 제일 두 번째로 고마운 일이래요. 왜냐? 남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남편을 만난 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너무 고맙대요.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해줘서. 세 번째, 당연히 부처님 법을 만나 불자가 된 게 가장 고마운 거 세 번째래요. 아버지를 만난 거, 그 다음에 자기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 세 번째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불자가 된 거.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래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신데 특히 관세음보살 염불을 많이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염불을 아주 아주 많이 하셨대요. 어느 날이었대요. 20년 전쯤에 어느 날, 그날도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잠에 들었는데 악몽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주 흉악한 악인이

흉악한 악한 사람이, 악인이 흉기를 들고 자기를 해치려고 막 달려들더래요.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꿈속인데 너무 무서워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 꿈에서도 뭐 관세음보살을 외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염불해서 이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푹 잠겨야 꿈에서도 염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 관세음보살 하는데 순간 군인, 군복을 입은 군인이 딱 나타났는데 그 군대 대장으로 보이는 군인이 딱 나타나서 그 흉악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흉악한 그 악인을 딱 막아서고 이 불자님을 군인이 이렇게 안아줬대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면서 군인이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보호하면서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군인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자기를 보호해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불자님이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눈앞에 멀리 떨어진 곳에 수많은 군인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다. 어쨌거나 꿈에 무서운 사람을 만나서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군인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줬으니까 뭐 좋은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뭐 그 며칠 후인가 하여튼 그 꿈을 꾸고 나서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었대요. 도로를 달리면서 어딘가로 쫙 가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딸하고 사위가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었대요. 그날 이제 멀리 어디 지방에 가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타고 있었고 자기는 그때 갓 도를 막 지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요. 할머니. 본인이자 할머니라, 할머니죠. 그렇게 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요. 차에서. 왜 손주를 안고 있었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타고 있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한참 차가 이제 막 도로를 막 이렇게 달리고 있었대요.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순간 큰 대형버스가 뭐 고속버스인지 관광버스인지 모르겠어요. 대형버스가 한창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있던 대형버스가 휘청거리면서 옆으로 침범을 했대요. 그 큰 버스가 옆으로 확 달려드니까 모르겠어요. 뭐 졸았는지 뭘 했는지 가고 있던 대형버스가 자기들 쪽으로 확 지를 침범을 해가지고 남편이 놀래서 핸들을 확 꺾으면서 끼익 하면서 왜냐면 버스를 피해야 되니까 옆으로 확 꺾는 순간 하마터면 그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뻔했대요. 또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뻔할 때 또 반대로 확 꺾어서 끼익 하면서 세 번인가 네 번을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핸들을 막 꺾어가면서 이쪽으로 끼익 저쪽으로 끼익
끼익끼익거리면서 차가 뒤집혀지기 직전으로 막 차가 막 이리저리 막 꺾였대요. 남편이 막 어떻게든 막 버스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또 고속도로 밖으로 또 튕겨나갈까 봐 또 반대로 꺾었다 하다가 그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여보 하다가 정말 이제 차 뒤집히고 이거 큰 대형사고 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남편은 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핸들 꺾고 있고 뭐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불자님이 딱 든 생각이 어떻게든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는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아기를 막 그 옷하고 포대기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생각나는 게 아기는 살려야 된다. 막 차가 막 좌충우돌하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막 포대기하고 막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차 바닥 밑에다 아기를 딱 놓고 다리로 아기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를 다리로 감쌌대요. 다리에다 힘을 딱 줘가지고 감쌌대요. 행여라도 차가 뒤집혀도 아기가 튕겨나가지 않게 아기를 바닥에다가 딱 포대기하고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아기를 바닥에다 딱 놓고 다리로 힘을 딱 줘가지고 감싼 뒤에 보살님이, 불자님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외쳤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그러다가 차가 막 꺾이다가 끼익 하고 이제 차가 멈췄대요. 다행히 멈췄대요. 그리고 뒤에서 막 따라오는 차가 잘못하면 역주행하다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오는 차가 없었나 봐요. 차가 멈췄어요. 뒤집혀지지 않고 멈췄대요. 가족들이 어리 나가가지고 일단 밖으로 나왔대요.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밖으로 딱 나왔는데 그냥 타이어 탄 냄새가 완전 짜욱하게 타이어가 다 그 탄 냄새 있잖아요. 탄내. 타이어 고무가 탄내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어머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뒤에서 오던 차들이 다 멈춰 있더래요. 앞에서 차가 막 좌충우돌 이리저리 꺾이면서 막 뒤집히려고 막 차가 막 난리가 요동을 치니까 오던 차들이 멈춘 거예요. 사고 날까 봐. 차들이 오다가 이렇게 멈춰 있더래요. 차들이 서 있더래요. 그리고 뒤에 멈춰 있던 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뒤에 멈춰있던 차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깜놀! 맙소사! 꿈속에서 군인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자기 바라보는 모습하고 똑같이 옷만 다를 뿐이고 군복만 안 입었지 옷만 다르지 꿈에서 봤던 그 모습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온몸에서 소름이 막 솟구치면서 그때 흉악한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 군인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했던 그 꿈이 싹 생각나면서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살려 주셨구나. 이거 완전 이거 대형사고 나서 이거 누가 죽어도 죽을 판이었는데 꿈에서 군인 대장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해 주듯이 이거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살려 주신 거였구나. 큰 사고 나서 큰 일이 터질 걸 지금 막아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뒤에 이제 서 있는 차들이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차를 갓길에다 세웠대요. 갓길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뒤에 이렇게 서 있던 차들이 이제 다시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차들이 그 사고 날 뻔한 모습을 목격했던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아유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가실 때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다 덕담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다행이라고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라고 다들 창문 열고 인사하면서 다들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스님, 광우 스님, 이거 가피 맞죠? 아, 이게 가피가 아니면 뭐가 가피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같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위가 지금 대학 교수래요. 사위님이 대학 교수인데 사위가 아직도 가끔씩 그 얘기한대요. 장모님,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차가 뒤집혀지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염불하셨어요? 하고 사위가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자님이 아무 생각도 안 내고 어떻게든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는 살려야 된다. 딱 그 생각이랑 너무 무섭고 너무 막 위급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나왔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저절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위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장모님, 실은 있잖아요. 그때 차 안에서 장모님이 관세음보살하고 큰 소리로 염불할 때 저도 옆에서 장모님 따라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있었어요 하고 사위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항상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케 해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 지금 김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요. 아마 매일매일 우리 소나무를 보신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보살님 우리 소나무 법문거리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 아마 속으로 흐뭇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를 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래도 절에 다니지를 않으실 겁니까? 이래도 선업공덕을 짓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절에 못 다니겠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얻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전생에 지은 빚이 많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 그런 중생들은 이번 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근데 그것도 자기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거다. 그러니 명심하라 불자들이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염불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처님께 선업공덕 많이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거는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0: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아,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내가 갚아야 할 게 많은데 그나마 내가 이번 생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크게 받아야 할 거 작게 받고 오래오래 갚아야 할 거 짧게 갚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선업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이번 생 묵묵히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한다, 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염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고 묵묵히 닦아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꼭 명심하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염불할 뿐, 수행할 뿐, 부처님에게 의지할 뿐, 부처님 법을 잘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여기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고 하자. 이 갈대단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갈대단 중 어느 하나만 치워도 그 갈대단은 모두 쓰러지고 만다. 이와 같이 내가 있으므로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어 오용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열정.
1: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2: 네?
1: 배우 누구 닮았어요?
2: 배우?
1: 네.
2: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3: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매력이, 네.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이런 게.
4: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5: 아까 세월은 좀
4: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2: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1: 네, 뼈를 했죠.
4: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1: 이게 뭐가 똑같은데?

처음 출가하셨을 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당신 혼자 수행을 하셨어요. 숲에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한두 번 넘기신 게 아니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뭘 느끼셨냐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정각,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게 35세에 온 우주의 법칙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구조를 다

0: 다 알아버리셨어요.
1: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35세의 이 젊었던 청년이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길에서 자면서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하셨을까? 교회 다니는 분은 연기법이 아닌가요? 연기법이. 이웃 종교의 모든 분들도 다 연기법이라는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에서 무슨 냄새 나죠?
2: 타는 냄새.
1: 그렇죠. 불냄새, 연기 냄새. 맞죠? 그거 노력해서 몸에 물들었나요? 아니에요. 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리석어진 내용을 종이에 쓰면서 나는 사람이고 나는 감정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육신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태어나서 종이에 쓰면서 외워서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됐죠? 나는 감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서 평생을 그렇게 연습해왔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 빼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걔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친구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선생님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온 세상이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난 어디에서 온 줄도 알 수 없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모두가 자기로 삼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훈자가 연기예요. 연기. 연기 훈자예요. 습자는 우리 습관할 때 습자예요. 마치 불난 집에 들어갔다 오면 연기 냄새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몸에 배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W 스님을 보고 아 배워야겠다라고 했던 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제 앞에 아름다운 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그거예요. 도반.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의 동반자. 그 동반자가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 도반을 만드셔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가야 할 그 사람을 아, 이 사람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잘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에겐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항상 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갈 만한 도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도반의 힘을 믿어요. 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스승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복입니까?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도의 절반을 얻는 것과 같아. 절반이요? 그럼 전부를 얻는 건 뭐죠? 도반을 얻는 것은 도의 전부를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도반이 있으면 나는 스승께 배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옆으로 조금 빗나갈 때 도반이 나를 붙잡아 줄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은 그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아시죠? 뭐예요? 나르시즘이?
2: 본인에 빠져 있는.
1: 본인에게 빠져 있는 거. 오, 맞아요. 아, 본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이 스님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끄덕거리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맞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아이고 너는 넌 50점. 넌 야, 너는 20점. 사람들에게 점수 매기고 무게 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내 눈이 올바르다면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내 눈도 변하잖아요. 맞죠? 나의 견해도 변화해 가는데 그 변해가는 저울로 끊임없이 0점이 바뀌는 저울로 무슨 무게를 달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라고 하는 그릇을, 이게 나예요. 나라고 하는 그릇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큰 그릇, 그 사람보다 화려한 그릇, 그 사람보다 무언가가 많이 담겨있는 그릇으로 보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춰진 능력 같기도 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능력 같기도 합니다, 스님. 그런데요. 그분하고 저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보만이라는 놈하고 그분하고 비교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그릇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그릇은 언제나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옹졸해질 땐 정말 간장종지만큼 작아져요. 그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스스로의 마음을. 부끄러울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또 예를 들어 뭐 세뱃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날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월급날 이럴 때 너그러워지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그릇의 모양일 때가 나일까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야 라고 정의하는 순간, 규정을 짓는 순간 그 사람은 이 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때로는 초라하고 작은 내가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사회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외롭거나 슬프거나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나의 그릇은 굉장히 작아지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작아진 그릇도 나는 아니다. 나는 끝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영원히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큰 그릇이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드렸어요. 그 사람보다 큰 그릇이 있겠냐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나는 쟤보다 못나.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나는 딱 그 모양으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릇도 나보다 더 잘난 그릇 앞에 가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복이고 자유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그릇을, 나의 견해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아,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승께 배웠다면 우리는 언제나 유연한 자기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분을 만나면 나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얼른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도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 너의 마음에 가장 감사한 사람으로 누가 남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도반이 남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도반이 없어요. 되게 외롭습니다. 남자들. 우리 여성분들은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카페에 가면 건강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아까 제가 쓰고 지웠어요. 기분이 나빠서 지워버렸지만 나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울면 안 되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요. 나 이렇게 못났어. 나 이렇게 초라해. 나 이렇게 옹졸하고 나 이렇게 못된 놈이야 라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는 거 있죠. 이거를 남자들은 지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긋하게 들으시면 아니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지조차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차 마시잖아요. 차담하면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저거 이렇게 여쭤봐요. 여쭤보면서 이렇게 공감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아, 몰라요? 써먹어 보세요.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그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그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뭐라 그러죠? 상견례. 저 몰라도 이해해 주세요. 상견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상견례를 다 마치고 이제 뭐 다 허락받고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운동을 막 했대요. 근데 이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운동 3일 해놓고 나 팔이 좀 굵어진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본대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엄청 징그러워. 운동 그만하라고, 징그럽다고. 이렇게 해주면 남자들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기입니다.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누구는 칭찬을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유난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받은 적 있으세요, 오늘? 없어요. 없죠? 네. 어제는? 없어요. 없죠? 그제는? 이거 봐! 없어요! 없어! 저도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칭찬 안 해줘요. 웃픈 얘기입니다. 웃기고 슬픈 얘기예요. 남자들은 사회에서 칭찬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칭찬받기를 원하는 곳이 어딜까요?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게 받고 싶어요. 사내집이잖아요. 남성분들 마음 좀 알아주셔야죠. 칭찬해드리세요. 칭찬하고 별거 아닌가 진짜 사소한 건데도 칭찬해주면 남자들이 입이 귀에 걸려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동 심리학이라고. 남자들은 이 칭찬해주는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는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뭐 이게 불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맞구나 하고 느꼈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도반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까 9살짜리 친구가 손 들고 질문했다 그랬죠? 제가 그 친구를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의젓해지는 거예요. 9살짜리인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칭찬해 주니까.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하셨고 그동안 노력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에 있는 얘기도 좀 꺼내보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무시하지 말고 응석 부리지 말고 이분도 좀 위에 챙겨주고 위해주고 또 이분이 하는 얘기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서로서로가 서로에게 도반의 역할 그래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훈습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놀랍게도 이 한 잔이 들어가야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맨정신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 쟤 미워, 나 쟤 좋아 이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꼬마 애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나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가서 아껴주고 너 참 예쁘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못해. 바보 같아. 우리 해보자고요.
집에 가셨어요.

회사에서 남성분들 마찬가지예요. 좋은 분이 있으면 아 당신 정말 이게 참 예쁜 것 같아요. 참 우리 막내는 참 웃는 모습이 예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것 같아. 아유 선배님은 진짜 말씀을 정말 예쁘게 하셔서 선배님하고 대화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했다가도 선배님 웃음을 보면 제가 행복해져요.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안 해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자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내가 그렇게 변화할 때 내 주변에는 도반들이 생길 거예요. 평생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주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 내 주변에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언제요? 내가 그렇게 변화할 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 때, 나의 그릇이 난 그런 거 못해. 난 에이 그런 거 못해. 남사스럽게 그런 걸 시켜. 라고 나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순간 나는 딱 그 모양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유연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반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도반.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의 짝, 반쪽. 저는 도반들이 참 많이 계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도반들이 제 옆에 나타나준 저의 전생 인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하셔서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평생 버리지 않고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안 되잖아요.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부족한 것도 있고 훌륭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부족한 거에 우리 눈이 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 잘하네. 이것도 잘하네.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주면 아니면 이렇지 않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해질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고마운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항상 부부들은 서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항상 내 그릇 정해놓지 말고 조언을 우습게 듣지 말고 항상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주변에 도반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피해자가 이 앞줄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 큰 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불발이 됐어요. 소개팅이 불발이 돼서 시작도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엄청 혼나고 반 전체가 혼났어요. 애들이 단체로 나가서 소개팅한다 그래갖고. 재밌는 사건이었죠. 그때는 휴대폰이 보급이 안 됐을 때라서 이러면 또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러겠네. 있긴 있었는데 쓰지 않을 때라서 막 쪽지에다가 적어갖고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쪽지를 다 압수해서 교실 바닥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셨어요. 대학 가야 될 놈이 정신 못 차린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 그날 또 절에 돌아와서 스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너도 썼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마나, 고양이 눈에 쥐가 어떻게 보일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때 보일까요?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여요. 시궁창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는 쥐 있잖아요. 이렇게 헤엄치다가 더러운 거 다 묻히고 그 더러운 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때요? 벌써 그러잖아요. 근데 고양이 눈엔 그게 맛있어 보여. 너 눈에도 맛있어 보이냐? 아니요. 너는 어때? 아우 저는 좀 지저분하고 징그럽습니다. 그러면 쥐가 너 앞에서는 더럽게 있다가 고양이를 만나면 맛있게 변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0: 쥐는 그대로죠.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쥐를 보는 견해가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고양이의 눈으로 보면 맛있어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너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그 여자친구가 10년 뒤에도 예뻐 보일까? 전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여자친구는 대학 가서 만나자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스님께서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가 10년 뒤에도 예뻐 보일까?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견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가 100%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선택을 하셔도 후회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늦게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나의 견해를 높여놓고 나의 눈의 수준을 높여놓고 나서 보면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 견해를 먼저 높이는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 마음 공부를 먼저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눈으로 나와 함께 갈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그 가르침이 그렇게 가볍거나 우습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외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눈치를 이제 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이 불교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 들으면서 나의 견해를 아름답게 만든다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반은 분명하게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 도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용감하게 저렇게 정말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유연한, 정해지지 않는 저 그릇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온 세상을 다 품는 스승의 그릇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산해 진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의를 듣거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아요. 네,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온 고민주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스님 말씀 듣고 가족 이제 부부 간의 존댓말 사용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나름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별 일이 없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좀 이런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좀 공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오늘 도반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남편하고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그런 도반이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지 같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까 남편하고 네, 그래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감사한 말씀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얘기하죠. 정말 어렵겠지만 부부끼리 존댓말 해주세요. 옛날에 양반집 어른들은 다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리고 가장 참 뭐라 그럴까, 이 수준이 낮은 천박한 말을, 아픈 말을 함부로 뱉는 게 부부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관계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존댓말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부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제가 이걸 시켰죠? 자제분들한테, 어린 친구한테. 나이가 이제 뭐

0: 이 관계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살님이 감사하게도 두 분이 다 존댓말 쓰세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요약을 하자니 그래요. 스님,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옛날엔 재미있던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할 말이 없죠. 그게 제 상태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다 동의해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럼요, 그럼요. 하하하, 재밌네요. 요거 한 30분 하면은 이게 얼굴에 경련이 나요. 억지로 웃어서. 그리고 재미가 없고 너무 피곤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좀 유난한 거 아닌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좀 끊어내는 거 아닐까? 나 이러다 외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돼요. 맞죠? 그 질문이죠?
1: 네.
0: 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는 출가할 때 그걸 가장 크게 느꼈어요. 출가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또 아, 아직 돈은 안 벌어봤지만 앞에 이제 미래에 내가 회사 생활은 못할 거고 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다 포기해야 되네. 왜요? 스님이 돼야 되니까. 아, 돈 다 포기해야 되고 아, 이 재밌는 이놈들도 다 포기해야 되지 못 만나겠네 라고 중학교 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놀랍게도 이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가치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는 분명히 전생 인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걸 선택을 했어요. 아, 난 가족도 버렸어.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또 뭘 버렸죠? 돈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출가 때 하고 나니까 다른 가족이 생겨났어요. 너무너무 큰 가족이 생겨났어요. 이게 스님네들이. 큰 가족이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아름다운 그때 애들하고 그놈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아름다운 도반들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돈 필요한 게 없어졌어요. 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없어요. 부자 아닌가요? 그러면 필요한 게 없으면 모자람이 없는 거잖아요. 전 부자 같아요. 전 정말 부자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기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선이면요. 내 주변에 뭐가 올까요?
2: 파리.
0: 파리가 오지. 생선이면 파리가 모입니다. 파리채나 얻어맞을 거야 아마 쫓아다니다가. 내가 꽃이면 그렇죠. 벌나비가 오는 기존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의 여러분 있죠. 나라고 하는 거. 그 존재의 수준이 견해가 지혜가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인연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원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손에 무언가가 들어왔다면 이걸 놓아야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게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계시면요 더 큰 게 내 주변을 지나가는데도 한 개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공부하고 부부가 존댓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커플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이 강의를 듣고 노력은 하시지만 이 두 분처럼 자제분들까지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용기도 못 낼 뿐더러 용기를 내도 통하지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남들은 다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나만 그러지 않나라는 외로움, 불안함 당연히 생겨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 옆에, 우리 거사님 이 두 부부의 옆에 수행자로서의 도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여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도 두 분의 말씀에 모두 박수쳤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언젠가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지실 겁니다.

0: 아셨죠? 내가 생선이었다가 꽃이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절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스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있을까요? 있어요? 아, 피곤하게 하고 계세요? 있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을 못 만났으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못 만났으면 저는 저 잘난 맛에 살 거고요.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내 주변에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보만 스님 너무 좋아요. 보만 스님 최고예요. 이런 분만 있으면 기고만장해져서요. 제가 공부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 훈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야지 아, 이 부분을 저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역시 저에게는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잘하고 계시고 주변에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느끼지 못할 평생 가져갈 소중한 이 도반의 씨앗들이 심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꽃이 되셔서 그래요. 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2: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온 주연수라고 합니다. 그 오늘 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득 강의 듣다가 도반과 동반은 의미가 다른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들으면서 계속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도반과 동반의 차이가 좀 있나 해서요.
0: 그래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동반은 뭐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보면 동반자처럼 이렇게 동반자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다가 그래, 이제 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동반자라는 그 단어도 생각이 났었거든요.
0: 그렇죠. 네.
2: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반이라는 말은 이게 전제가 좀 있어요. 그게 어떤 전제냐면 그냥 아무거나 같이 간다고 도반은 아니고요. 이 앞에 도자가 있었잖아요. 이 도자는 이 도자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클럽 같이 가자 이건 도반이라고 안 해. 그건 동반이에요. 동반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는 이 길에 함께 걷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시면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 인연이 가깝다고 해서 모두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느끼시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가족들과 친해요? 아니잖아요. 네. 가족들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친척은 더하죠. 더 볼 일이 없어요. 가깝다고 해서 좋은 인연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도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본래의 모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께 걷는 친구예요. 이 수행의 친구예요. 그거를 도반이라고 한다. 무작정 한 길로만 간다고 도반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은행 털자 이러면 도반인가요? 공범이죠, 그거는. 맞죠? 네, 도반은 이 전제가 공부, 수행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한 시간 뭐 남짓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아드리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재밌는 일화들, 스님들과의 있었던 즐거운 일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담지 못했다라는 저의 욕심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제 강의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내려가면 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후회가 남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그때 이 얘기 마저 해줄 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남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릇대로 받아간다는 말을 믿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릇대로 받아가실 거고요. 소중한 거를 분명히 담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져도 여러분의 하루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행복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게 향기를 고시하는 꽃이 아닐까. 꽃과 같이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우리 사내들이, 남성분들이 정말 구김 없이 자유롭고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는 그날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자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말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말을 절제하여 말로 인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마음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마음의 씀씀이를 조절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0: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4: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5: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6: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5: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4: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보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자연식품.
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식물은 환경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울창한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길이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듬성듬성한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가지를 넓게 뻗는다고 합니다.
1: 신기하게도 식물은 음악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음악을 들려준 식물은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고요. 스트레스와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0: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성장하는 데 있어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가요계 선배로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봅니다.
1: 늘 푸른 나무처럼 쉬어갈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도 여러분께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도 기분 좋은 에너지 듬뿍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쾌남열전 출발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저희가 오프닝에서 사람과 식물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남궁진 씨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는 누구십니까?
1: 혹시 모르시나요?
0: 부모님 아니세요?
1: 아직도 제 마음 모르십니까?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0: 네
1: 모르세요?
0: 아, 대표님이요?
1: 아, 대표님도 계시죠.
0: 예.
1: 우리 나상도 씨가 저에게는 진짜 큰 영향을 미친 훌륭한 사람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 녹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5만 원 줬어요. 예, 좋은 말 해달라고.
1: 네, 나상도 씨는요?
0: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쾌청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노래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진행도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예, 항상 우리 쾌청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참 감사드리고 우리 남궁진 씨는 어떤 가요계의 선배가 되고 싶습니까?
1: 우리 나상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또 후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이렇게
0: 더 줄게요. 더 줄게요. 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저 말고.
1: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상도 씨는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명료합니다.
1: 네.
0: 밥 잘 사주는 선배.
1: 네.
0: 예, 밥 사주는 게 최고예요.
1: 맞습니다.
0: 제가 밥 얼마나 잘 삽니까?
1: 엄청 잘 사주시죠.
0: 제 그냥 인생의 규칙이거든요. 형한테는 얻어먹고 동생한테는 사준다. 이게 제 철칙이기 때문에.
1: 항상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진 씨가 아무리 잘 돼도 네. 앞으로 밥 열심히 사주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도 너무 계속 사면 좀 기분 상하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사세요.
1: 아, 물론입니다.
0: 본인이. 네,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탤 수 있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에 후원한다고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우리 남승민 씨였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0: 네, 바보 같은 사람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BTN 라디오 우리 가족 여러분. 매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던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의 남디가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불러주신 노래, 네. 바보 같은 사람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노래는 이제 또 사연이 많은 그렇죠. 노래인데요. 이제 제 골든마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상도영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연을 했을 때 마지막 결승곡으로 저희가 이제 작곡가 신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일 선생님께서 작곡해 주신 노래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2: 아, 그때 그 다섯 곡 정도였었나요?
1: 네, 맞아요.
2: 제일 좋았어요.
1: 맞아요. 저는 네.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아, 너무 좋은 노래죠.
1: 네.
2: 근데 또 이게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사에 심취를 하잖아요.
1: 맞아요.
2: 예,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1: 저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요? 예.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2: 예, 이건 좀 해명 겸 이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1: 왜요?
2: 제목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팬분들밖에 모르고 이제 팬분들도 저밖에 몰라.
2: 아, 사랑바보.
1: 네, 몰라라고.
2: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1: 네.
2: 약간 금방 그거는 저희 팬들은 바보입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1: 아, 뭐 팬들이
2: 그래서,
1: 바보.
2: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1: 아, 네, 그러니까 네. 저밖에 몰라라고.
2: 아,
1: 저밖에 모르는 바보여라고.
2: 당연히 아주
0: 너무너무 좋은 의미였습니다.
1: 네, 네, 네.
2: 아, 그러면 우리 승민 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부터
1: 네.
2: 예, 우리 학창 시절 때부터 제가 쭉 알던 예, 그렇죠.
1: 네.
2: 전 이렇게 큰 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1: 맞아요.
2: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1: 아, 제가 더 감사.
2: 그리고 대견하기도 한데
1: 그죠.
2: 자, 요거 그냥 시작하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1: 네.
2: 우리 승민 씨한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1: 형이요?
2: 예.
1: 죄송한데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동네에 가장 친한 형?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상도 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워낙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2: 수더분하고
1: 네, 수더분하고
2: 편안하고
1: 하메탈 같으시고
2: 네.
1: 웃을 때 정겹고 말투부터가 약간 사람 자체를 약간 좀 금방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동네 형 같은 느낌입니다.
2: 근데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형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1: 맞아요.
2: 선배님이라고 했었죠?
1: 예전에 네, 선배님이라고.
2: 선배님,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1: 네.
2: 그게 고1 때였죠?
1: 그때, 네, 아마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 저 고향이 그래서 하동, 청학동인가?
1: 아, 거기서도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2: 아, 배웠어요.
1: 네, 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언제였지? 수련회 때는 이제 저희 항상 지리산 청학동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도 있고, 약간 어릴 적에는 약간 좀 예의범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2: 그렇죠.
1: 제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2: 좀
1: 박상머리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0: 봤을 때도 굉장히 예의가 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2: 지금도 네. 가요계에서 손에 꼽는 그 예의를 지키는
1: 제가요?
2: 동생이에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예. 앞으로 그런 모습 쭉 이어나가길 네. 바라겠습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네. 사람은 원래 그 인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2: 인성은 완벽하기 때문에.
1: 아, 형님들 덕분에. 형님들 덕분에 정말 이렇게 형님들이 잘 닦고 놓은 그 길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잘 받았지 않겠습니까?
2: 아, 좋습니다. 우리 BTN 라디오도 우리 남디가 잘 닦아 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아,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아,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맨 처음에 전 이 사옥 5층 그 라디오 부스에서 좀 했었거든요.
2: 네.
1: 와, 근데 이게 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LED가 휘황찬란하네요.
0: 승민 씨 온다고 해가지고 예. 준비했습니다.

0: 남승민 특집이잖아요, 오늘.
1: 네, 맞습니다.
0: 특집 방송이에요.
2: 아유.
0: 예, 거의 개국 100주년에 버금가는 그런 특집이에요.
2: 그래요?
0: 부담 가지고 오늘 방송해야 돼요.
2: 아, 그게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분이 1년마다 특집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그렇죠. 저희가 여기 됐었거든요.
0: 그렇죠. 그 정도의 특집인 거예요.
2: 맞습니다.
0: 제가 이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2: 영광입니다.
0: 자, 이거 오프닝에서 사람과 식물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2: 네.
0: 똑같은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승민 씨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는 누굽니까?
2: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그 무명 시절에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항상 그 현장에서 승민 씨를 네. 만나거나 방송에서 만나면 어머니가
2: 네, 형님도 아시잖아요.
0: 네, 항상 옆에 네. 계셔가지고 참 그리고 약간 신동 분들
2: 네.
0: 신동 출신 분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해요.
2: 맞아요.
0: 네, 케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 네.
0: 예, 어머니 뵙고 싶네요 진짜.
2: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뭐 부모님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자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지만
0: 네.
2: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집에 있을 때도 정말 집안 형편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이제 저 한 명 이제 사내 자식 한번 키워보겠다고
0: 네.
2: 그래가지고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형편이 또 많이 어려워졌을 그렇죠.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0: 부모님께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0: 자식에게
2: 네.
0: 잘해야 돼요, 우리.
2: 그러니까요.
0: 예, 효도합시다.
1: 효도합시다.
2: 화이팅입니다.
0: 효도합시다. 좋습니다. 자, 쾌남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남승민 씨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남승민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1: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남승민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남승민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번 바로 볼까요 네, 키워드?
1: 예, 그렇습니다.
0: 뒤에 큰 화면을 보시면
2: 네.
0: 특집답게
1: 네.
0: 이렇게
1: 호빵맨. 호빵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2: 네. 네.
0: 호빵맨이면 약간 좀 빵빵하고
2: 네.
0: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좀 승민 씨한테 그런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1: 맞아요.
2: 아, 제가 이 키워드가 왜 나왔냐고 하면 제가 데뷔 전에 항상 이렇게 좀 제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좀 예전보다 젖살이 많이 빠져 있는데 제 네. 얼굴에 젖살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고등학생 때는 제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좀 별명을 들었던 게 호빵맨으로 좀 얼굴이 많이 빵빵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별명을 많이 듣고 놀림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0: 아 그래도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네. 옛날에 운동할 때 네. 맨날 혓바닥 내놓고 다닌다고. 그 영구가 땡칠에 땡칠이라고. 지금도 제 네. 고향 친구들은 땡칠이라고 불러요.
2: 아,
0: 그리고
2: 아,
0: 서울에서도 친한 친구들 야 그리고 그것도 귀찮았나 봐. 야 땡! 아. 땡이래. 친한 사람들은.
2: 네.
0: 예, 아. 확실히 세대가 저보다 위네요. 호빵맨이면. 세균맨 아닌 게 어디예요.
2: 그렇죠.
0: 예, 세균맨보다 이게 낫죠.
1: 땡칠이라고 아십니까?
2: 저 근데 땡칠을 잘 몰라요. 뭐예요 그게?
0: 연구와 땡치를 모수.
2: 네. 그 연구는 막 연구 없다. 막
0: 띠리리리리리 연구 없다. 네, 네. 연구 없다.
1: 네.
2: 그냥 그런 거 막 방송에서 할 때만 듣지.
0: 아, 그 연구가 키우는 강아지가 땡치리예요, 땡치리.
2: 아, 그래요?
0: 근데 맨날 그 영화에서 보면 혓바닥을 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제 별명이었거든요.
1: 아.
2: 저희 때는 그때 뭐 땡치리는 없었고 저희 때 이제 짱구와 못 말려 흰둥이.
1: 흰둥이.
2: 아, 뭔지
1: 흰둥이 귀엽네.
0: 아, 강아지도 이렇게 세대를 네. 타는구나. 아,
2: 그죠. 세대 네. 타죠, 이제.
0: 아, 좀 늦게 태어났습니다. 아, 흰둥인데.
1: 아, 그렇죠. 네.
0: 땡치리가 돼버려가지고.
2: 저 땡치리는 뭐 아예 처음 들어본.
0: 아, 미안합니다. 예. 부럽습니다, 젊어서.
2: 아,
0: 어려서. 예.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울보라는 키워드를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울보? 어떤 의미를.
0: 승민 씨가 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네. 있었나?
1: 네.
2: 제가 울보는 아역배우 시절에.
1: 아역배우.
2: 네, 사실 제가 이 가수하기 전에
0: 네.
2: 아역배우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0: 아, 배우 출신이에요?
2: 저도
0: 배우 출신.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배우죠, 뮤지컬 배우.
2: 아, 뮤지컬. 예. 아, 반갑습니다.
0: 예, 나의 해피엔드도 하고. 저,
2: 아,
0: 예.
2: 그 예. 뮤지컬 걸프렌드?
0: 걸프렌드도 하고. 맞죠.
1: 아, 근데 배우 선배님이신 거 아니에요?
0: 언제 첫 그 찍었습니까? 첫
2: 저는 2009년 SBS 순결한 당신이라는.
0: 야, 선배님.
2: 아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0: 오늘 2018년에 시트콤 시작해요.
1: 아, 예. 아, 오늘 두 배우분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0: 예.
1: 아,
0: 네. 많이 그, 배우세요.
2: 아니, 네, 근데 저희 두 분보다 어떻게 보면 궁진이 형님이 가장 네. 배우상에 가깝죠.
1: 아,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0: 배워야 되는 상이죠.
1: 네, 많이 배워야죠. 아니,
2: 진짜로 아까 상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이제 작가님이 모니터링 한다고 노트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 형님 정말 배우 같으시더라고.
1: 어떻게
0: 여기도 아까 제가 준 거 여기 줬어요?
1: 일단 입금 드려야 되나요? 아, 네. 일단 입금 드리겠습니다.
2: 아, 뭐가 하나 오긴 왔는데 그거.
1: 아, 예.
2: 아, 준비했습니다. 예. 네.
0: 잘생겼죠? 네. 네. 잘생겼어요.
2: 네. 그래서 제가 아역 배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잘한 연기가 우는 연기였어요. 아. 그리고 아역 배우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연기도 우는 연기였고요.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0: 아,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 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닙니다.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저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0: 확실히 어리다. 네. 저는 옛날 사진 갖고 오면 거의 흑백 다음 세대거든요.
2: 아, 형님
0: 거의 뭐, 그래요, 진짜.
2: 아, 진짜요?
0: 80년대니까.
2: 아, 형님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형님이 저는 한 95년생인 줄 알고.
0: 제가 이런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선배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저를 놀려요.
2: 아하. 좀 이제 좀 군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그러면 저 당시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2: 저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작품이 이제 영화 하모니라고.
1: 하모니.
2: 네, 나문희 선생님이랑 이제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창단을 했어요.
0: 아.
2: 합창단에서 이제 거의 제가 주연은 못했고 조연 네. 정도로 해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도 이제 솔약국집 아들들.
0: 오!
2: 네, 거기서도
0: 대박이었죠.
2: 네, 거기서도 나왔고 조연으로.
0: 오.
2: 병원에서 이제 제 휠체어 끌고 머리 다친 환자로 나와가지고.
0: 오. 아, 진짜 경험이 많네요.
2: 네. 네.
0: 연예계 선배죠.
1: 그러면 다시 연기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2: 저요. 연기 솔직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네.
2: 저는 뭐 이렇게 형님도 뮤지컬 하고 있고 네네. 그렇지만 만약에 뮤지컬과 연기 배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아마 연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도 배워놓은 게 있다 보니까.
0: 지금까지 제 뮤지컬 오신 그 동료분들
2: 네.
0: 후기를 들으면 와, 못할 것 같대요.
2: 왜요?
0: 대사와 노래와 이런 가사 너무 많고.
2: 맞아요, 맞아요.
0: 예, 대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진짜, 보셨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0: 제가 거의 두세 달 동안 연습한 거거든요.
2: 근데 그게 두세 달 만에 그 앞에 프롬프트도 하나도 없고
0: 없죠.
2: 정말 그 오로지 대본과 노래의 가사말을 다 외워야 된다는 게
0: 그렇죠, 네. 그렇죠.
2: 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게 배우 아니겠습니까?
2: 야, 역시.
0: 가수들은 못해요. 배우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0: 자, 다음 키워드 뭐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1: 네. 주시죠. 5,000원 기사식당 된장찌개.
0: 된찌.
2: 아, 된찌.
0: 오기 된찌.
2: 네. 네. 아, 요거는 또 사연이 많은데요.
1: 네.
2: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투자를 또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집안이.
1: 예, 예.
2: 그래서 막 이제 서울에서 막 이렇게 저 학교 끝나고 서울로 왕복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막 부모님도 그렇고 좀 이게 자금이 없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 끝나고 이제 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만 원 이상을 먹기 좀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연습할 때 이제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반주기를 네. 틀어두고.
0: 네네.
2: 근데 저희 부모님 그 바로 뒤에 어떤 식당이 있었는데 기사식당처럼 네. 근데 거기에 된장찌개가 5,000원이었어요. 거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 할머님이 네.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거를 한 1년이 365일이면은 한 300일 정도는 거기서 끼니를 때웠던 것 같습니다.
0: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0: 인생의 점주.
2: 네.
1: 아.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2: 이 키워드는 우리 형님들하고도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인생의 전부는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트로트가 없었다면 저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상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약에 트로트를 안 하고 트로트 가수를 안 했다면 그냥 정말 평범하게 지방의 창원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알바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 그렇죠. 되어 있지 않았을까.
0: 된장찌개 먹고.
2: 네. 네. 5천원 된장찌개.
3: 지금 6천원으로 올랐을 수도 네. 있습니다.
0: 인생의 전부 트로트. 아니 우리 남궁진 씨는.

0: 인생의 전부가 뭐예요? 트로트예요?
1: 인생의 전부요? 저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상디 그리고 승민 씨 우리 모든 분들 네, 그게 저희 삶의 이유입니다.
0: 예전에 막 그 라디오나 방송이나 어디 가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나상도 씨에게 트로트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사실 뭐 방송이니까 좋게 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짜증나요.
1: 또
0: 이게 내 마음대로 노래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애증이라고 하죠. 어쩔 때는 뭐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잖아요. 20대, 30대를 다 날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2: 그쵸.
0: 궁핍하게. 그게 너무 짜증나고 그런데 또 트로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참 애증이에요, 애증.
2: 맞아요.
0: 예,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난감했었어요, 저는. 예,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우리 남궁진에게 트로트란?
1: 트로트는요? 인생이죠. 진짜 인생이죠. 인생 그 자체입니다.
2: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1: 예, 인생입니다.
2: 인생의 정
1: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배우분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2: 네.
0: 그리고 또 이제 이 질문 빌드업이에요. 우리 승민 씨에게 트로트란 뭡니까?
3: 저한테 트로트란요?
0: 예.
3: 인생이죠.
0: 아니 두 분 그 좀 약간 다른 대답을 좀 해봐요.
2: 네.
0: 예. 아니, 인생이 전부긴 한데.
2: 정말 제 인생의 전부예요.
0: 그렇다면 정말 네. 내가 진짜 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이 사람을. 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2: 네.
0: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트로트를 안 했으면 좋겠대.
2: 네.
0: 이러면 어쩔 거예요?
3: 뭐 누가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뭐
0: 사랑하는
3: 저의
0: 여자죠.
3: 애인인 거예요?
0: 애인이죠.
1: 저 정말 사랑하는 사람.
0: 정말 사랑.
3: 네. 아 저는 그러면은 못 만나겠습니다.
0: 오 진짜요?
3: 네. 못 만나죠.
0: 네.
3: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지금 행복할 때가 트로트를 부를 때인데 그거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죠.
0: 궁기는
1: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오 진짜요?
2: 진짜요?
0: 오.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0: 오빠 나 뽕짝 싫어 뭐 이랬어요?
1: 아 뭐 예 그래서 저는 아. 네, 노래를 선택을 했죠.
0: 아.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설명을 할 것 같아. 야 앉아봐라. 내가 트로트를 해야. 니를 네. 먹여 살릴 거 아이가?
1: 네.
0: 어, 그럼 내가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아,
1: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0: 어, 그럼 못 만나죠.
1: 그럼요. 그래서 뭐 저는
0: 그럼 절대 예. 만날 수가 없죠.
1: 저는 뭐 시원하게. 예.
2: 저도
1: 딱 잘라서.
0: 어, 네. 아, 그때 그 친구.
1: 누구요?
2: 아, 아, 그때.
0: 어, 맞아. 아, 그때 봤던.
2: 예, 그분이요.
0: 예, 연기였습니다.
2: 네.
0: 예, 이게 배우입니다.
2: 네, 이게 배우입니다. 이게 배우. 예,
0: 좋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 남았죠, 아직? 자,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0: Sunset on the 비행 갑판.
1: Sunset on the 비행 갑판.
2: 아, 네.
0: 네. 비행 갑판?
1: 뭔가 영어와 이제 한국어가 합쳐져
0: 있습니다. 갑판이면 잠깐만 저기 네. 해군?
2: 그죠.
0: 어, 갑판. 예. 네. 근데 비행은 왜죠?
3: 저희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저희 그 갑판을 비행 갑판이라고 해요.
0: 네.
3: 저희 해군에 이제 함상이 있고
0: 네.
3: 이제 맨 뒤에 이제 비행 갑판이 있으면은 저희는 항상 비행 갑판에서 저는 군악대 해군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행 갑판에서 항상 저희는 이제 뭐 장성분들 거의 만찬을 합니다.
0: 네.
3: 만찬이나 아니면은
0: 가끔씩.
3: 네. 이제 그런 축제들 하는데 그런 행사들을 하면은 저희는 항상 비행 갑판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해군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행사가 뭐냐? 그러면은 해질녘에 그 저희는 이제 막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이라고 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그 함 위에서 정말 뭐 재즈면은 재즈 막 피아노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도 거기서 해질녘에 노래 부를 때가 가장 기억에
0: 아 영화 같겠다
3: 남았었거든요.
0: 네. 야, 아 지금 아, 선셋이 약간 그거네.
3: 해질녘. 네,
0: 해질녘.
3: 네.
0: 아 이제
3: 해질녘에 비행갑판에서 군악대인 저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순간이 저는 가장 해군에서 기억에 남지.
0: 아, 굉장히 평소에 뭐 군대 얘기할 때도 저 해군 하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1: 네네,
0: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아, 저 해군에 장난 아니었어요.
0: 네.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많잖아요.
3: 네.
0: 뭐 해병대도 있고 육군도
3: 네.
0: 있고 뭐 공군도 있는데.
3: 네.
0: 해군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3: 제가 해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거의 딱 한 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0: 네.
3: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저희 경남 창원시가 이제 통합창원시로 뭐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있어요.
0: 네네.
3: 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마산에서 이제 계속 살았었고 네.

0: 지네가 집이랑 가깝기 때문에 본가랑 가까워서 해군이 지원했지 않았나.
1: 아, 부모님 곁에도 있어주시기.
0: 혹시나 네.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꼭 이렇게 부모님을 급하게 찾아뵈야 될 상황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1: 부모님 곁에 이렇게 있어드리기 위해서.
0: 네, 그래서 해군에 지원하지.
1: 아, 효자네요, 정말 효자입니다.
2: 따뜻한 마음이 있었구나. 예.
0: 또 그리고 또 저는 또 해군에 있으면서 전 직접 이제 지원해서 면접을 봤죠. 네. 그때 이제 코로나 때여가지고 영상을 보내면 그 영상을 해서 거의 경연이었어요. 합격 통보가 날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제 지원해서 해군에 입대를 할 수 있어요.
2: 아, 그리고 지원한 애들 거의 다 가던데요?
0: 네?
2: 거의 다 가던데요?
0: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0: 저희 친구들 보면은 막 전부 다 막 서울예대, 홍익대 막 그런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1: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0: 실력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2: 그러니까 저 비행 가판에서 노래 부르는 거죠.
0: 아, 눈물 났습니다, 진짜. 예.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키워드로 남승민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남승민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빠르게 아주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0: 네.
2: 예. 자, 가보겠습니다.
1: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롯 영재 대 국민손자.
0: 네. 네.
2: 하나, 둘, 셋.
0: 국민손자.
2: 오케이. 네.
1: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해군에 입대를 한다. 안 한다.
0: 한다.
1: 한다.
0: 네.
2: 사진.
1: 네. 그리고 한 사람하고만 퀴즈를 할 수 있다면.
2: 아, 나 사진 네. 좀 좋은 거 해주시지.
1: 나상도 대 남궁진.
0: 네. 네. 나상도님 하겠습니다.
2: 아, 네. 좋습니다.
0: 네, 이거 나가 알려드릴게요.
1: 자, 더 자랑하고 싶은 업적은 전국 노래자랑 출연 대 이효섭 가요제 대상.
0: 이효섭 가요제 대상 하겠습니다.
1: 네. 자, 나에게 더 어울리는 포지션은 트롯 유소년부 맏형 대 트롯 막내.
0: 트롯 막내 하겠습니다.
2: 트롯 막내. 아, 이게 잘 어울려요.
0: 네. 예. 네.
2: 자, 대답은 굉장히
1: 네.
2: 빨리.
1: 예, 네, 맞습니다.
2: 빨리 했습니다.
0: 아니, 막 그렇게 어려운 밸런스 게임은 아니네요.
2: 아, 근데 이제 다 구현 설명을 해줘야 돼요.
0: 아, 그죠.
2: 아까 첫 번째 그 밸런스 네. 게임이 네. 국민 손자, 그리고 네. 트롯 영재. 이 두 개 중에 국민 손자를 선택했어요.
0: 네.
2: 왜 트롯 영재는 마음에 영 안 들어요?
0: 아니요. 마음에 영 안 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를 알린 거는 트롯 영재보다는 국민 손자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미스터 트롯 1에 나왔을 때
2: 네.
0: 그 정동원이라는 친구도 이제 최근에 해병대에 입대를 했지만
2: 네.
0: 네,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국민 손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 1 때 팀전으로 이제 승민이와 국민 손자들 이 팀 명이 그렇게 돼 있었죠.
2: 그렇죠. 네 박자 불렀을
0: 네,
2: 때.
0: 네, 네 박자 불렀을
2: 그때
0: 때.
2: 그때 애 많이 먹었죠?
0: 아, 그때 힘들었죠.
2: 예, 영상 저도 많이 봤습니다.
0: 예, 그땐
2: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0: 아, 그때 생각만 예.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예선전이 통편집이 됐어요. 근데 통편집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팀전에서 제 얼굴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막 인스타나 이제 그런 곳에서 DM 같은 게 오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한 100통 중에 한 99통은 승민 씨 고생하셨어요. 어린 동생들 챙긴다는 너무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그때 당시 힘들어도
2: 많이 위안이 됐죠.
0: 네, 됐었죠.
2: 야, 네. 전 국민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0: 아, 예.
2: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1: 다시 태어나도 해군 입대를 한다 안 한다 해서 네. 한 달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 중간에 좀 웃으셨어요.
2: 이거 사진 너무 기억이 네. 잘 나는데 왜 웃었어요?
0: 아, 그냥 저 옆에 짧은 머리가 좀 PTSD가 막 PTSD가 와가지고
1: 네.
0: 저희는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군악대는 항상 이렇게 좀 짧은 머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1: 그쵸,
0: 네. 네, 그래 저희는 항상 저 거의 저런 모자를 쓰고 저희가 행사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좀 약간 PTSD가 많이 왔습니다.
2: 아, 이분들 잘 어울리는데요.
1: 엄청 멋있는데.
0: 저 때가 훈련소 끝나고 1박 2일 딱 휴가를 줬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때 이제 팬분들한테 저 잘 살아남아 왔습니다를 보여주려고 셀카를 찍었던 사진인데
2: 이병 때인가요, 그럼 저게?
0: 이병 때죠.
2: 아.
1: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0: 제가 해군에
2: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0: 아, 저 재입대
1: 다시 태어나도.
0: 네, 다시 태어나도.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재입대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말로
1: 아, 그 정도예요?
0: 재입대하라고 해도

0: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0: 네, 저 군대가 솔직히 너무 그리워요.
2: 가세요, 그럼. 예, 장기 복무 신청해가지고.
0: 아, 형님이랑 같이 갈 수 있어요?
2: 아, 저는 이제 네. 민방위도 끝났어요.
0: 다 끝나셨어요?
2: 다 끝났습니다.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도 끝났어요, 저는. 네. 아, 그리고 이때 그 다음 질문. 아니, 사진 띄우지 마세요. 아니, 이 사진 좋은 거 많은데, 작가님. 감독님, 왜 이걸로 하셨어요?
0: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2: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네.
0: 아니, 근데 요즘 잘생긴 사진도 많은데.
2: 그러니까요.
0: 아니, 궁진이 형은 사실 잘생긴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3: 저 경연 때 찍었어요. 네.
2: 저는 어디서 네. 저 찍은 게 아니라 찍힌 것 같은데요? 상태가? 아, 근데 저 나상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유가 네. 뭘까요? 우리 궁디랑 듀엣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3: 있죠.
0: 있죠?
3: 네.
0: 저희는 이제 같이 저희 그때 형님하고 사랑의 콜센터에서
3: 네, 영일만 친구 했었죠. 네,
0: 영일만 친구도 같이 했었고.
2: 그래요? 근데 저희는 본 세월이
3: 죄송합니다.
2: 있어서.
3: 그때 제가 잘 못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
2: 네. 해봤으니까. 네.
0: 아니 저는 급하게 이제 이걸 3초 안에 정해야 되니까 전 딱 사진만 보고 느꼈습니다. 아, 잘생긴 형님하고 또 하기는 좀 그래서. 또 우리 또 저랑 형이랑.
2: 컵 좀 주세요. 물 좀 뿌려. 물 뿌리게.
3: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손에 힘 빼세요.
0: 아니 딱딱.
2: 아니 우리 승민이가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런 친구였는데.
0: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왜냐면은 아예 궁기 형님이 이렇게 딱 잘생기셨는데 저 사진만 보고 그냥 저쪽으로 뭔가 이렇게 끌려갔어요. 아이고 형님 그러면 이렇게 끌려갔어요.
2: 아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저 때는요 머리랑
0: 메이크업을 갔다 오신
2: 제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3: 아 진짜요?
2: 제가 했었어요. 제 기억엔 제가 메이크업을 한 걸 겁니다 저게.
0: 그래요?
2: 예예. 예.
0: 아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그냥 너무 정겨워서 그냥 형님하고 뭔가가 이게 자연스럽게 홀렸어요. 아,
2: 좋아요. 네. 오늘 그 저희 생방 끝나고 나서 네. 한 30분만 면담하고 가요.
0: 저요?
2: 5층에서.
0: 아 죄송합니다. 네.
3: 자 그리고요. 더 자랑하고 싶은 업적으로 전국노래자랑대 이효섭 가요제 중 이효섭 네. 가요제 대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이유는요?
0: 이효섭 가요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를 데뷔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무대거든요.
2: 좋은 네. 타이틀이죠. 네. 네.
0: 왜냐면은 이효섭 가요제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대상을 받으면 상금과 함께 앨범을 전액 무상 지원을 해줍니다.
2: 네. 오,
0: 의령군에서.
2: 우와.
0: 그러면 이제 이효섭 선생님이 작곡을 해주시고 이제 김시원 선생님이 작사를 해주신 사랑 하나로라는 노래하고 인생사라는 노래가 두 곡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앨범 첫 앨범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저때 출연을 해서 아마 제가 인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이효섭 가요제 대상은 이제 정말 가장 큰 상을 받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데뷔를 하게 만들어준 무대다 보니 저한테는 이효섭 가요제가 좀 더 그래도
2: 그렇죠. 그리고 1등이잖아요.
0: 1등이죠.
2: 1등이죠. 1등이니까. 그리고 가요제 대상이 네.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요.
3: 엄청 힘들죠. 네.
2: 워낙에 받기 힘들어가지고. 네. 자 다음 또 키워드가 뭐였죠?
3: 네. 네. 더 어울리는 포지션으로 트롯 유소년부 맏형 대 트롯 막내 중에 트롯 네. 막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네.
2: 제가 볼 때는 그 예전에 그 맏형을 했을 때
0: 아 힘들었어요.
2: 아 너무 힘들 그때 기억. 그리고 승민 씨가 지금 네. 이렇게 약간 그 장꿈이라고 하나요? 네.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네. 막내 때 그런 매력이 나오잖아요.
0: 네. 그게 맏형일 때는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 저희 앞에서 있는데 저 친구들이 더 장난꾸러기여야지 제가 설치면은 안 되잖아요.
2: 제가 설치면
0: 제가 예. 설치면은 좀 방정맞게 되는 거죠.
2: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 약간 형으로서는 형에 대한 면모를 잘 보여줘야 되니까.
2: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내 탑세븐의 막내잖아요.
0: 네.
2: 여기서는 뭐 잘 막내 역할을 하고 계세요?
0: 아 너무 편합니다.
2: 아 그래요?
0: 네 지금 이제 충길이 형님을 필두로 이제 충길이 형 가장 큰 형,
2: 그렇죠.
0: 이제 록담이 형님 두 번째 형님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막내인데.
2: 네.
0: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게.
2: 거기서 좀 특히나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0: 제일 친하게 다 친해요. 근데 정말 평소에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지내고 정말 욕 빼고 다 하는 사이.
2: 네.
0: 혁진이 형이.
2: 아.
0: 용빈이 형도 그렇고.
2: 혁진 씨와 그러면 그 약간 그 사이가 좋습니까?
0: 혁진이 형이요?
2: 예.
0: 사이 살짝 가족 같은 사이죠.
2: 아, 가족 같은 사이. 근데
0: 정말
2: 이걸
0: 친형과
2: 저희가 네. 이거는 네. 직접
3: 네. 막내로서 잘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네. 직접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2: 네,
3: 않을까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3: 그래요?
2: 네.
3: 그래서 연결을 저희가 했습니다.
0: 네.
3: 자,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네, 우리 최혁신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네?
2: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저 지금 안무 레슨 받고 있다가 한번 나오고 지금 통화 중입니다.
2: 지금도 이렇게

0: 어울릴까요?
1: 아, 바탕까지의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2: 깜냥.
1: 막내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2: 아, 막내.
0: 아,
2: 어, 깜냥. 와, 설친다. 깜냥. 이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1: 네, 뭔가 어디 가서 막 우두머리나 약간 리더의 역할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2: 아, 어. 제가 봐도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멘탈이 털린 거죠.
3: 저요? 네.
0: 그러면은 우리 추혁진 씨만 알고 있는 남승민 씨의 모습이 있어요?
1: 일단 보기와는 다르게 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되게 진지하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오, 뭐 생각이 깊다.
1: 뭐 기타도 배우고 뭐 미디도 배우고 뭐 골프도 배우고 뭐 이렇게 자기 발전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2: 오,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운동을 했었잖아요. 골프.
3: 맞아요, 맞아요.
2: 예, 예,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 근데 전형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2: 네.
1: 배우고 연습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2: 아, 배우고 연습을 안 한다?
1: 그러니까 배우고 연습을 해야 자기 이제 자기한테 습득이 되고 자기 이렇게 되는 건데.
2: 그렇죠.
1: 배우기만 하는 스타일.
2: 아, 호기심이 굉장히 네. 많구나.
3: 저 일단 뭐라도 찍먹해보는 스타일.
2: 아, 찍먹 스타일이래요, 본인 스스로.
1: 네, 네 약간 뭔가 그 입도 약간 깜냥이 안 되는 스타일이죠.
2: 약간 그. 그 약간 태평양 같은 그런 스타일보다는 우유니 사막 같은 그런 그러니까 넓은 이게, 소금 사막.
1: 이게 왜 저한테 전화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승민 씨에 대해서 좋은 말은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2: 오, 예, 그래서 너무 길게 저희가 너무 길게 통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2: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죠.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 네. 남승민 씨한테 이제 한 말씀씩 네. 주고받아 볼까요?
1: 이게 형들 눈치도 많이 보고 뭔가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아 너무 과하게 형들의 눈치를 보지 않나 조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이에 비해서 좀 철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2: 네,
1: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깊고 진중한 편이에요.
2: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승민 씨도 우리 혁진 씨에게
1: 네.
3: 네. 제가 또 이렇게 뭐 형들한테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서 이제 그만 봤으면 이제 하겠다는 이제 혁진이 형의 조언
1: 말고 적당히 적당히
3: 아 적당히 말하는데 예. 이제 그 네. 눈치를 보기까지는 혁진이 형의 눈치가 많이 보였고요.
2: 아.
3: 네 제가 또 혁진이 형이 가장 이렇게 저한테 좀 눈치 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랬고
1: 아 그런가요?
3: 네. 네. 아무튼 형님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1: 아 지금도 충분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0: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추혁진 씨.
1: 네.
0: 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형님 전화 안 불러주세요.
0: 네?
2: 아 지금 이거 섭외 전화예요.
0: 네.
3: 섭외 전화예요. 섭외 전화.
2: 네. 그리고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전화를 드려봤는데.
1: 네네.
2: 항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1: 아 만약에 섭외를 하실 거면은. 그 진행자 두 분이 직접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세요.
2: 아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0: 네.
2: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2: 아, 우리 혁진 씨가 네. 진짜 예의 많이 따지거든요.
3: 네.
2: 버릇 없는 이런 모습 보이면 참지 못해요.
3: 맞아요.
2: 그리고 혁진이 본인도 형들한테 잘하고.
3: 맞아요.
0: 네. 엄청 잘해요.
2: 많이 배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배울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그런 예절이나 이런 게 잘 맞으니까.
3: 네.
2: 예, 친한 거예요.
3: 아, 저는 형님들의 그 뒷공무니만 잘 따라 가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네.
2: 예. 자, 나상도
0: 남궁진의
2: 크람 열차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3: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2: 네.
3: 제가 손민 선생님의 그물이란 노래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네.
2: 자, 그럼 남승민 씨의 그물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남승민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에 남승민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남승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제가 금을 던질게요. 하나 둘 셋.

0: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1: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1: 배우?
0: 네.
1: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2: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아니, 교장 선생님, 누나 말씀하실 때. 네. 예. 저... 매력이, 매력이, 네.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3: 네. 아니, 맵네. 비트엔 라디오 맵네.
0: 아까 세수는 좀
3: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가 똑같은데?
1: 그대의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0: 한 가지 경전만 외우더라도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여 탐욕과 분노 없이 바르게 나아가면 수행자의 보람이 나타나리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이들이 들판에서 모래로 탑을 쌓거나 손톱이나 나뭇가지로 부처님을 그리거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한 송이 꽃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하거나 불상 앞에 나아가 합장하여 예배하거나 찬란한 마음으로 한 번만 염불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연들이 모여 성불 인연을 맺는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하나 둘 셋 파이팅!
8: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9: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 바로 국면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밥을 세 식기를 다 먹던 놈이?

0: 총선
1: 일각
2: 지영 스님의 2판 4판.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느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3: 잘 모르겠는데요.
0: 있다고 해줘요, 빨리.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있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합이 안 맞나.
1: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어? 아, 어색하네.
0: 형님, 그러면 안 돼.
2: 오늘 처음 만난 사이던가요, 우리가?
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 굉장히 신선합니다. 왜 그렇죠, 근데?
0: 오늘 특별한 게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2판, 4판 맞수다 함께할 특별 게스트 시연스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반갑습니다. 네. 시연입니다.
0: 네, 스님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지난번에 그 성신여대 불교 동아리 네. 할 때 이렇게 만나뵀던 시연스님과 맞수다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잘 있나요?
4: 너무 잘 있어요. 네. 그 뒤로 인기 폭발입니다.
0: 누가요?
4: 다들이요.
0: 아, 그래요? 네. 지영 선생님이 제일 인기 폭발 아닌가요?
5: 그 친구들이.
4: 그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 덕분에.
1: 그 친구들이 그 불교 동아리 내에서입니까? 아니면은?
4: 저기 외부에서도. 애인도 생기고 잘 나가고 있어요.
1: 그게 왜 그렇게 되죠?
4: 모르겠어요.
1: 그게 무슨 관련 있죠?
4: 출가랑은 조금 거리가 멀 듯 하지만 돌아서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주제가 특별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연 선생님을 조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했는데 느낌 어떠십니까?
4: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 주제를 듣고 비구니 스님도 한 몇 분 계시는 줄 알았어요.
0: 네.
4: 근데 어떻게 저 혼자 이렇게
0: 떨지 마시고요. 오늘 청문회 아니니까요.

0: 되게 부담 가지면서 네, 왔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만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또 셋만 얘기하다 시현 선생님 오니까 지영 선생님은 어떤 기분 들으세요?
2: 아니
1: 당황했죠?
2: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은 신기하다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1: 저번에 그럴 때 혼났잖아요.
2: 성신여대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3: 아니 그 여대생들 보고 그 초심의 불자님들을 보고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마치 신비한 동물을 뭐 유니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끼리 되게 뭐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반응이 어땠었나요?
0: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그건 없었어요. 오히려 여학생들은 그런 반응도 좀 나빠진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2: 다행한
0: 반응은 아니었어요.
1: 아, 지영 선생님 그럼 괜찮네요.
0: 오히려 그리고 나서 저희 방송 보고 나서 지영 선생님 팬 은근히 늘었어요.
1: 이제 팬미팅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0: 다시 노력해볼게요.
1: 지영 선생님도 당황하시네요.
3: 한숨 쉬신 것 같아요.
0: 아니 아니요.
1: 아, 이런 걸 원하신다고
0: 아, 이런 분위기군요 여기가.
1: 네네. 저희는 네. 그냥 정말 이렇게 뼈대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기본 뼈대고 정말 필요한 얘기들 이것저것 얘기 다 합니다.
2: 네, 사실 비구니 스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제 기억엔 굉장히 드물거든요.
1: 아니 학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2: 나눠본 적이 없어요.
1: 왜 안 하시는 거죠?
2: 비구 스님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 그냥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3: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답니다. 아, 예, 우리 잘 알잖아요.
1: 예. 일각 스님 많이 해보셨죠?
3: 아, 저는 많이 해봤죠. 예, 그 도반 스님들 그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저는 이제 백상원 또 비구니 스님들 해광원 네, 계시면서 같은 비구비구니인데 또 이제 같은 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생활하면서 이제 거기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뭐 아무튼 비구니 스님들이 숫자가 더 그 해광원에서는 좀 많아서 백상원은 비구 스님 숫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1: 자,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이 스님들 세 분하고는 저희끼리 얘기를 할 수 없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주제가 뭐냐면 시현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현 선생님께서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현 선생님과 함께 할 주제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비구니 스님 그 삶과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현 선생님 모셔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저희도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잘 얘기해 주실 거죠?
0: 노력해 볼게요. 네.
1: 뭐 비밀 같은 거 있나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것들.
0: 아, 그런 거는 더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2: 절대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말 여기서도 막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더 물어보고 싶네. 그런 거 아는 거 있어요, 선생님?
2: 나는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그 뭐시요? 제가 출가했던 데도 비구니 스님 계셨거든요. 사실 기도하시는 부전으로 비구니 스님들 겪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막 깊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때 또 너무 어렸을 때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때 이후로는 뭔가 같은 절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예 모르겠어요.
3: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오늘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비구비구니 하면 같은 그 수행자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율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오늘 주제로 대본을 쭉 봤는데 뭐가 다를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종단에서 느꼈던 어떤 제가 생각하는 두루뭉술한 어떤 거시적인 차별 같은 것들이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셋은 이제 비구 스님들의 그 대중생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먼저 제가 그 오늘 이제 정회사 들어오시면서 깨끗해서 기분 좋다고 하셨는데 처음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0: 저 진짜 놀랐어요. 여기가 비구 스님 사찰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
3: 정도로. 놀라셨다잖아요.
1: 아니, 비구 스님 깨끗하게 지내시지 않나요?
0: 근데 대부분 가보면은 법당부터가 비구 스님 사찰과 비구니 스님 사찰의 느낌이 달라요.
2: 아니 근데 그 저도 저희 은사님 모시고 저희 은사님께서는 비구니 스님들 많이 아시잖아요. 아시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은 은사님

0: 말씀이 그래요. 비구니 스님들 사찰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정돈된 느낌?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 많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고, 비구 스님 사찰은 뭐라 해야 되지?
1: 뭐가 없어요?
0: 뭐가 없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러고, 깔끔한데, 뭔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비워가지고 깔끔한 느낌. 비구니 스님들은 뭔가를 자꾸 채워가지고 깔끔한 느낌.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2: 잘
0: 기억이
2: 피해 가십니다.
0: 제가 듣기로는 못이
1: 아닌 것
0: 없어서.
1: 같은데. 저 답이 아닌 것
3: 비구니
1: 같은데,
3: 스님
1: 지금.
3: 사찰을 깨끗하고 비구 스님 사찰은 안 깨끗하다
1: 없다.
3: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가
0: 근데
3: 이렇게
0: 비구니
3: 하신 거 아닌가요?
0: 스님들께서 그 사찰에 계시면 되게 짬지게 운영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4: 근데 그런 느낌을 정회사에서 받았어요.
0: 그쵸.
4: 법당을 보고 이렇게.
0: 저도 여기 왔을 때그 생각을 몇번한 적이 있거든요.
4: 그래서 아, 세 분이 또 송광사 강원 출신이시잖아요.
1: 저기는 혜인사.
4: 아, 혜인사. 네. 아,
0: 저만 혜인사.
4: 그렇군요. 근데 송광사 스님하고 또 혜인사 스님하고 또 성향이 다르시다면서요.
1: 맞아요.
4: 예, 그 느낌처럼 약간 좀 다른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스님 계신 사찰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인가요?
4: 저희도 다르죠. 저는 지금은 이렇게 포교소에 있지만 원래는 동화사 양진암의 선빵이다 보니까 동화사 스님들도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뭐 특출나게 혜인사 스님, 송광사 스님이라고 이렇게 다른 거는 좀 달라요.
3: 아무래도 이제 그 비구계 구조계를 받고 난뒤 한참 지나서 처음에는 이제 구조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송광사 스님, 혜인사 스님, 통도사 스님 그 가풍을 좀 차례 얘기를
4: 그렇죠.
3: 하는데 지라고 나면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후배도 마찬가지고.
4: 그런 것 같아요.
0: 왜 저희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강원 들어가가지고 강원 습관 들이는데 4년인데 강원 습관을 빼는데 10년 걸린다고.
4: 동화사 같은 경우는 그 강원생 스님들을 솔직히 제대로 잘본 적이 없고 선빵은 제가 몇번 가봤거든요. 그 저희가 선빵이다 보니까 저희 산중 공양을 해요. 그 결제 중에 그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은 또 음식을 하시니까 해가지고 그냥 당신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동화사부터 파계사까지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만두 여름에는 만두 공양해서 겨울에 또 여름 겨울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또 비구스님 선빵을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대빵이요 특히 또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1: 어떻게 다르나요?
4: 비구니스님 선빵은 조금 지대빵이겠죠. 선빵보다도 지대빵은 좀 그냥 아기자기해요. 정말 조금 조금씩. 근데 비구스님들 지대빵은 뭐가 큼직큼직하게 다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아령 있고 막.
4: 아령, 예, 맞아요. 저 그거 보고 놀랬어요.
1: 아령 있고 운동기구들 되게
4: 헬스
1: 많죠.
4: 기구 있고 뭐 이런 거 처음 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넓고 뭐랄까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음식도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접시씩 다각스님 이렇게 아침마다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박스째로 이렇게 두고
1: 툭, 툭,
4: 예.
1: 툭. 그렇죠.
4: 여기 슈퍼마켓이야? 이런 거 보고 왔었어요.
1: 그냥 그런 느낌이죠.
4: 정말.
0: 그럼 비구니 스님들은 음식을 다 만드는 걸 배우세요?
4: 저희 들어가자마자 후원부터 들어가니까요.
1: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4: 그 저도 솔직히 음식을 하나도 할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좀 칼질이 조금 합니다. 네.
0: 아,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다 음식을 조금씩 하시는구나.
1: 비구 스님들도 좀 배워야 될 텐데.
4: 비구 스님들도 음식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안 하세요?
1: 잘안 하시죠.
4: 그왜
3: 거의 안
4: 행자코레
3: 하죠, 솔직히.
4: 그 공약관 들어가시면 그러면
1: 네, 고영주 보살님이 다 계시니까 최고봉 보살님
4: 부러웠어요.
1: 다
4: 진짜
1: 하시고요.
4: 부러웠어요.
1: 이제 상차림만 이렇게 간상만 이렇게 하시니까 대부분 할지 모르시죠.
0: 아니 힘쓰는 부분만 행자님들이 하죠. 저도 기억에 음식을 직접 손댄 적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족계 받고 혼자 살고 막 그럴 때 이제 그걸 하게 되긴 했는데, 그 전엔 과일 깎는 정도? 예, 그 전에는 직접 한 적은 없어요.
4: 아, 과일은 깎으셨군요.
0: 이게 다각 소임은 어딜 가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음식 만드는 소임이 있기는 해요. 그 가만 잘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도 그막 재료 선전은 저기 딴 데서 해주는 경우, 그 공양조 보살님들 해주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음식을 그때 당시에 만들지 않았으니까 있다 보면 또 만들 줄 아는 비구 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3: 예, 이 이야기만 짚어봐도 그 비구니의 생활 내용에서 차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꼭 누가 공양주 보살님이 해줘야지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는데 자기 밥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야 삶이 불안하지 않지 않냐. 어떤

0: 분이 강연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은 뭐 이제 비구스님들이 이제 받는 그 대우가 때로는 게으르게도 만드는 것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시 출가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송강사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가장 그 옛날처럼 보이고 다 수동적으로 보여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별로 그렇게 행자 생활은 나름대로 잘 배웠지만은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을 누군가 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뭐 그건 또 자연스러운 거죠. 잘못된 건 아닌데 차이점을 생각해 보니 약간 그것도 차이가 차별과 차이 어디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기억에 해인사 행자님들은 밥하고 구근 행자님들
2: 맞아요. 저 봤었어요. 저 출가 직전에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공양주 행자님이랑 갱도하시는 행자님 계셨던 것 같아요.
1: 밥하고 국 정도는 네. 행자님들이 하셨고 국도 그 레시피라고 하잖아요. 그걸 아예 그 전수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었어요.
2: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원마다 각각의 그 음식하는 레시피.
3: 아, 다 있어요?
2: 네. 뭐 반찬은 워낙 저희가 다 했어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채봉 돌아가면서 살면서 다 한 번씩.
0: 아, 이게 오해가 있을까 봐 잠깐 말씀드리자면
2: 네?
0: 송광사에도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제 또 음식을 잘 못해서 안 하긴 하는데 그중에 이제 스님들이 공양주 행자님 있잖아요. 밥을 가마솥에서 찌거나 아니면은 떡, 송강사 같은 경우는 떡국을 대중봉양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육수라고 하죠. 근데 고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3: 채수.
0: 예, 채수. 그걸 미리 준비했다가 대중이 만약에 2, 3천명 온다. 그럼 이제 떡을 넣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나물 다듬고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주가 되는 공양주 보살님이나 채권 보살님이 계셔서 부로 좀 역할을 하는 게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걸 잘못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3: 그래서 우리 또 출가하시는 이제 출가를 고민하시는 여성 불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어디로 출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부님이 많이 계신 도량은 어디 있는지 우리께 또 스님께서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출가를 솔직히 저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늘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출가를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이게 좀 그 각각의 그런 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어딜 가서 좋다가 아니라 어딜 가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확실히 어딜 가서든 스승을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이 분이 스승을 만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존경하는 스님들이 계셔서 이분들한테 찾아가 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선빵이잖아요. 저는 은사스님이나 이렇게 솔직히 은사스님과 그렇게 관계가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어요.
3: 그렇군요.
2: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는데
3: 저희는 셋 다 좋습니다.
2: 저는 상무스님하고 노스님하고 되게 사이가 좋고 은사스님은 은사스님도 저를 조금 이렇게 존중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부담스러워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그런 게
3: 이 영상 남는데 괜찮으십니까?
2: 걱정이긴 해요 사실은. 네.
0: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이 것도 있죠. 괜찮습니다.
2: 네. 네. 네. 그 대신 그렇다고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고.
0: 그렇죠. 네.
2: 근데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원망도 많이 하고 좀 왜 우리 은사님은 나한테 이러시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거기서 내가 스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정말 그런 마음 자세면 어딜 가든 솔직히 어딜 가든 스승은 있거든요, 진짜. 이 세 분한테서도 스승이 계시지 않겠어요?
3: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초심 불자님, 여성 불자님들을 위해서 좀 이 도량에 이렇게 큰 도량들, 굵직굵직한 도량들 있잖아요. 잘 몰라서 출가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조금 되는지 그런 것 좀.
2: 저는 그거보다도 저도 사실은 그렇게 추천받아서 양지남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시켜 주신 스님께서 동화사에 가면은 암자가 세 개가 있는데 거기서 비구니 암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보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좋은 데 가봐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 간 게 양지남이었는데 생각보다 가자마자 내 집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근데 돈가사도 사실은 제가

0: 동화사를 그때 잘 몰랐어요. 동학사로 가고 싶었는데 말이 그냥 동화사로 나와가지고
1: 아, 내비게이션
0: 어려워. 정말 멍청했던 거죠.
2: 오, 저랑 비슷해요. 저 봉암사 생각하고 갔다가 봉갑사로 갔잖아요.
0: 아, 진짜요? 네. 아,
2: 제 은사스님께서 이제 속가에 저희 아버님이랑 인연이 있으셔서 출가를 했는데 포교국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행자실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핏 듣기로는 봉암사 주지스님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성철 큰스님 시봉이 일기 책을 읽고 출가를 해서 봉암사 결사에 대한 환상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은사스님을 정하는데 봉암사 주지스님이신 은사스님, 그분은 은사스님을 정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가봤더니 봉암사가 아니라 봉갑사. 라서 더 좋았다. 결론은 더 좋았다.
3: 예. 2년따라 갔군요.
2: 예, 정말 2년따라.
0: 사실은 그래서 동학사는 비구니 스님의 대표적인 강원이잖아요.
3: 또 다른 곳은 또 있잖아요.
0: 운문사도 있고 청암사도 있고. 청암사. 근데 저도 출가를 동화사로 간 걸 더 잘한 것 같고 그래서 강원은 동학사로 갔고요.
3: 그러면 그 세 군데가 가장 대표적인 건가요? 비구니, 저희는 이제 만약에
0: 공령사도 있어요. 네 군데.
3: 아, 네 군데군요. 네. 그렇군요. 아니, 어디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출가하시는 여성 불자님께서 여기 가면은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울 수가 있으니까.
0: 저는 오히려 큰 사찰보다는 작은 사찰이지만 좀 이렇게 선방 먼저 권하고요.
2: 선원이 있는 곳.
0: 네, 선원이 있는 곳. 그리고 대중이 계시는 곳이면 더 먼저 권하고요.
3: 근데 비구니스님 계시는 곳이 대중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래도 선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원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선방 스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은근히 좋았거든요.
2: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아난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제 건의를 해서 여성의 출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난존자에 대해서 비구니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생각보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2: 그런 개념은
0: 저는 없어요.
1: 아, 알아봐야 그거 내용을 알니까.
0: 그런 거에 더 이렇게 특별하게 그냥 비구니 스님 삶으로서 그냥 뭐 그것 때문에 계율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그런 거 없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은사 스님도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원망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왜 3살 사미한테 80세의 비구니 스님이 인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노스님들도 비구 스님들 보면은 깍듯이 절을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지만 이렇게 마음으로는 조금 이렇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이라는 그 개념이 이게 당신 마음에서 당신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왜 사시면서 근데 그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걸 마음 공부로 돌리시는 모습 보고 그리고 참 많이 배웠어요. 그 지금은 오히려 저는 다시 출가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다시 비구니로 출가하고 싶은 생각 많아요. 비구 스님들은 유혹이 좀 많지 않나요?
3: 유혹은 맞는 건 다 똑같죠.
0: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갇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최근이나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3: 하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비구 스님들은 본인들이 뭘 하겠다고 이제 은사 스님께 말씀드리고 은사 스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전 하겠습니다 하고 똥보식으로 나갔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돼? 그럼 네, 다시 또 내년에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셨다가 몇 번 지나면 이제 어른이 좀 누그러지시면 그때 오케이 할 때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조금 하신다고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은 논점이 그거잖아요. 팔경계.
0: 아, 네.
3: 팔경계에 대해서 우리 또 얘기를 불자님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지, 친아버지인 수도다나왕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아들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카필라 밭으로 찾아오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0: 이제 마하파자 파티,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 어머니이자 이모였던 마하파자 파티를 비롯한 샥야족과 콜리아족의 500명의 여성들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550km 정도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성이 교단에 들어왔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 교단의 불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용의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들이 애혹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애혹과 집착이 더 심하기 때문에 불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타까워했던 아난존자가 여성은 출가를 하면 성불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할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세번 간청을 해서 교단의 여성 수행자가 생기게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덟 가지 뭐 팔경법이라고 해가지고 남녀 차별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여덟 가지 중에 한두 군데가 논점이 있어요. 법납이 100년인 비구니를 하더라도 이제
1: 출가하신
0: 출가한 비구 스님에게 깍듯하게 절해야 된다와 지적을 할수 없다. 비구니는 비구니에게 지적을 할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사실 뭐 이야기하기 전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뭐 우리 방송 때 그런 거 얘기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주 좋습니다.
2: 아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고, 한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왜,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제가
0: 맞아요.
2: 보기엔 그래요. 학교를 가든, 어떤 공부 모임을 가든, 보면은 대부분이 비구니 스님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역할을 하시거나, 그 교수직이나 아니면은
0: 그렇죠.
2: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학장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제약은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끼리만 계시는 곳에서 상관이 없지만 근데 그거는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그 학식이 숨겨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혹시 비구니 스님들 중에 깨달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진 않잖아요. 우리 비구니 스님들 중에 깨달으신 분 있어도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은 해암 스님이나 이렇게 그 타노 스님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언급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공부는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부각되지 않아서 사실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챙겨지는 그 마음 공부들 그것들을 보고 나서 어른 스님들한테 특히 보고 나서 저는 되게 야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워요. 저희는 비구니 회에서도 좀 소임을 살았었는데 당시 회장 스님이셨던 봉각 스님도 그렇고요. 지금 회장 소임하고 계시는 지금 광자 욕자 스님도 그렇고요. 네, 다 정말 존경할 마지 않는 스님들이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그런 빛은 왜 덕의 향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향을 내시는 분들이 은근히 비구니 스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숨은 도인 찾는 느낌이고 저는 그분들과 같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이렇게 저 혼자 막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 저 혼자는 아니지만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났다는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0: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급하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유론 출신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율장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줄라바카라고 이제 율장 소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하파자 파티가 비구니 마하파자 파티가 비구 승단과 비구니 승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한 부분이 있어요. 상하 관계인지 주종 관계인지 아니면은 평등 관계인지 여쭤봐서 걱정돼서 본인이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부처님 요청드립니다. 비구들은 비구 스님들끼리 승랍에 좌차가 있고 비구니도 좌차가 비구니들끼리 있는데 합쳐서 좌차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군인들이 그것은 마치 군인들이 묶어서 위계를 높낮이를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0: 그거는 이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로 봐서 비구끼리 질서를 정했을 때는 그 질서라는 틀이 비구들에게 수행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지 합친다면 이거는 분별과 차별 높낮이 개념이 생겨서 그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한테 이렇게 뭐 자자를 못하게 하고 포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난하고 겁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추궁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막 확인하고 기억을 되묻고 이런 내용들을 해서 그 비구 스님이 그 사건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어요. 자자를 비구니들이 비구의 자자를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포사를 방해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추궁하지 말아라 그런 건 실수죄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게 비구가 비구니한테 그렇게 범했을 때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저의 의견은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틀린 점이 있다면 그 지적을 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는데 합리성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됐든 그건 부당한 거였어요. 비난을 하고 뭐 그 잘못했지 말해봐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이런 거는 비구가 비구니한테 하든 비구니가 비구한테 하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 팔경계가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 후에 제정된 거니까 진위 여부에 대한 뭐 논쟁도 많고 논문도 많이 나와서 그걸 발표하신 비구니 스님은 곤혹에 빠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 들었을 때 합당하지 않다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그 평등에서 어긋난다면 저는 기준이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등에 어긋난다면은 해석에 대해서 좀 달리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계율을 바꾸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제정된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뭔가 오늘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있는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1: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이성과 논리와 그 시대에서 부처님이 이제 계셨을 때의 상황이 그 시대적 상황과 그때 당시의 논리는 다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봤을 때 옳지 않으니 이거는 내용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 자체가 야 이거는 사실은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지금은 맞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딱 봤을 때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던 역사적 이 상황들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취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그 팔경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또 한번 바라보고 지금 현대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사실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무겁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논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부합 연결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다루면은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2: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게 전통 불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그런 불교 체제에서는 이거는 어른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장하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솔직히 이렇게 변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세 분 스님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거는 지금 사회 상황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아 그래도 참 뭔가
3: 잘 가고 있는 거예요.
2: 잘 가고 있고 뭔가가 세대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고무적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0: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외로 외국 수행처에 갔을 때는 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더 엄격하잖아요. 네. 거기는 상자부 불교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안 되는 게 거기서 공부하셨던 외국인 스님들이 당신 현지 나라 가서 이렇게 만든 승단에서는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 크게 그거를 차별을 두시는 않아요. 그걸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저희를 되게 대우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스님으로서 대접을 해주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조금씩 흐름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은 또 불교가 전통 불교에서도 있지만 전통 불교가 좀 서구 사회로 가면서 더 많이 좀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그리고 그 사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포섭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모습 그때 보면은 다른 절이라고 말을 못해도 외부에서 외국에 특히 서양권에 계시는 전통 불교를 그 기존의 불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비구 비구니의 차별을 그렇게 두지 않고 어느 정도 범납에 하고 그리고 더 막 핵심적인 거 우리 마음 공부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둬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언젠가는 조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 그 기성의 스님들을 보면은 그것들을 너무 잘 이렇게 다독여서 수행으로 다독여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전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차피 공부는 좋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든 데서 하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는 거고 사바세계 속에서 하는 건데 이 불평등, 불만족 이런 것들이 그냥 아 이거는 아니야 합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딱 걷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때는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 노력들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정말 그런 스님들 볼 때마다 저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못했던 거니까.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또 스님 이렇게 세 분 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른 게 왜 저희는 솔직히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더라는 소리만 듣거든요. 비구 스님들은 이러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조심해야 돼. 위험해. 너 아니면 뭐 이렇게 좀
1: 저희가요?
0: 억울한 사람들. 아니요. 이렇게 그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듣기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비구 스님들은 좀 진짜 이렇게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분들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스님들 뵈면서 그런 벽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 역시 비구 스님들이 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1: 아니, 서로가 이렇게 잘 맞춰서 그때 때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런 개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조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남녀 평등 이렇게 다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지영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때 사회 문화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지 그 상황이 이해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 상황이 그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에 맞춰서 조금 스님들이 조금 다시 뭔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개정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근데 예전 것만 생각하시고 가끔씩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점 지나서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사실 없잖아요. 예전에 정말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웃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길 가다가 비구니 스님, 연세가 많으신 비구니 스님, 범람이 많으신 비구니 스님이 아주 이제 젊은 그 삼이 스님한테도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송화사 강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사회에 생각하면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뜻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났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얘기하신 게 그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시대 때는 지금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2: 순간의 분위기도

0: 많이 변화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출가할 때의 어른 스님들께서 하셨던 내용들하고 지금 벌써 십몇 년 지나가지고 바라보는 그 내부 분위기하고, 실제로 이번에 저거 뭐야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총무를 보면서 공양주 보살님 구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되게 많이 썩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화 왔고 이제 혼자서 혼란이 왔던 전화 중에 하나가 비구니 스님이 공양주로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전으로 이제 기도하시러 오시는 경우는 본 적이 있는데 공양주를 살러 오시겠다 그러니까 그때 은사 스님께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정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러고 무슨 말이냐? 안 된다. 이거부터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고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한 공간에 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사실 출가자 숫자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 고려하고 있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나중에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인자는 스님 숫자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1: 사실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큰 매력 아닌가요?
2: 정해놓은 틀이 없어서 그때 맞춰서 변형시킬 수 있는 것들. 저는 그게 가장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해 맞춰서 적응해서 살아라. 애정껏 고수하지 말고 또 변화가 되면 또 거기에 맞게 살아라. 그게 핵심인데 예전에 그 했던 좋은 것들, 뭐 편한 것들만 생각하고 산다면 당연히 더 불편이 있겠죠.
0: 결국엔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경계하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2: 살아보면서 이제 같이 살면 또 이제 뭐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3: 저 그래도 그거는 범죄예요. 왜냐면 진짜 어떻게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하고 같은 공간 사는 거는
2: 같이 공간이 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큰 도량 안에 큰 절 안에 암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형태로 사는 거죠.
3: 그쵸.
2: 그 한 공간에 사는 게 아니고요. 한 공간 큰 절 안에 이렇게 산내 암자처럼 이렇게 해서 협력 관계로
0: 건물은 바로 떨어져 가고 사니까
2: 설마
0: 같은 방에서는 못 삽니다.
3: 스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2: 아니 근데 결국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
0: 결국에는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너무 좀 애매하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주고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단번에 아니다 이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은 해보자 약간 이런 정도라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고 당연히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왜냐면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죠.
2: 또 해야죠.
0: 상황이 알 수 없죠.
4: 이게 상황이. 이제 그 오늘 이야기가 아 지금 뭐 여기서 이판 사판에서 이야기하는 스님들의 의견이 비구니 팔경계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어떠한 것들 경전을 읽다 보면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이 오늘날 현대사회인데 그러면 오늘날 현대사회 기준으로 고대사회 기원전 6세기의 그 기준이랑 맞는 그 된다면은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사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적용을 해야 될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답이 되는 게 종단에서 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거는 비구니 팔경계는 잘못된 겁니다.
2: 아니, 잘못된 거 위작입니다.
4: 뭐 이렇게 저도 단언할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생긴 의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논의가 될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린 것일 뿐이죠.
2: 저 이렇게 팔경계도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는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 또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 한 번 더 세세하게 얘기해보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 종단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신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출가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단정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예, 어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점 알아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게

0: 피부스님, 비군스님, 비구니스님의 차이점을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안녕하셨습니다.
1: 안녕하셨습니다.
2: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곳으로 간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바로 공략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하면 세 식기를 다 먹던 놈이?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야 나 감가 초이다. 아, 저리 시절. 주코려. 오, 저리 잡아라. 디 저리 코라 기야 호칭칭들의 소유 미기야. 기야 와기. 어제 지대 소이코. 단 시절의 소이야. 치마 이쪽 가히브 소의 무기야의 방공 대당 정리의 탕아 허가 지대마 소이모 지렛자 보라 마친 호시마 조가이 요지과 즐기라 통도 지렛주 림나 감가되고 나의 자띵 这胖啊，伊都安心。我听人讲，醋是足好的，但是这都爱回去厝里调味，才会当调出了真好食的物件。这个菌的水，安尼啉起来是这么正甜啊，这么香啊！我是不是将这个醋呢来解我这个水？ 就甲这个查某人讲，世上的查某人感觉奇怪啊，这个甜醋不是普通的人都食会到啊。那么这个老婆婆呢，看起来不是真富有，难得有这罐醋，是安怎？要甲这个醋来甲我换水呢？ 但是这个老婆婆啊，就一直甲伊讲，拜托你，我感觉讲这个水呢，比我的醋呢，我搁再较欢喜。所以三个人感觉就讲，好啊，我就甲你换嘛。老婆婆真欢喜，甲这个水呢。 关灯去啦！到厝，伊甲大家人讲：啊，我今仔日去城市的时，我去买醋，但是呢，我搁在地啊路边啊，啉到一口苦辣水，比醋搁较好，真甜。来，我甲大家人做一个分享。 起来，那一只的青草，真香。无可能，家己搁啉看卖咧。果然，到底问题出伫倒位呢？伊想着啦，原来是食迄粒红茉莉果，这个果实真甜，果实。 吃落去，迄个味呢，啊又纯。当伊真脆大时，一点仔水，安尼啉落去，感觉是甜的。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출가하여 기원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소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저업자는 고동으로 모든 생명

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법문 연설하고

오리까 천건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나니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 어떤 애정 끊고 삼계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바람이 솜을 저 멀리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0: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내 제단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지방세계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하명자면 삼도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불

황금나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온 도량이 정정하여 댓글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 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이

보살나무 칠구지 불모대 춘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큰원 세우고 선정치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께 기명합니다.

0: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악기들이

0: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고 비고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고 비고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0: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독기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보물로 1995년 11월 절학 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시작합니다. 원흉 회통과 화쟁의 정신을 실천했던 무산 오현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제3회 무산 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문화의 정수를 전한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사회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작 수여식과 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퇴임시설장들의 공로를 기리고 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았습니다.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합천 도원사 원각스님 등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몽불교문화교류협약을 바탕으로 양국 불교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돕기 위해 정각사 주지 정목스님이 나섰습니다. 법문에 나선 정목스님은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마이산 탑사가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무주군이 우승을, 장수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불교와 시조 문학의 큰 스승이었던 무산 스님의 상생과 화합 정신을 기리는 제3회 무산 문화 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올해는 정수자 시인과 서도호 설치 미술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공존을 위협하는 시대,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 자리였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로 원흉회통과 화쟁의 정신을 일생 동안 실천해 보였던 무산 오현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제3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어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는 올해 문학 부문에 정수자 시조시인, 예술 부문에 서도호 설치미술가, 사회문화 부문에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을 선정하고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문학 부문 정수자 시조시인은 우리 고유의 시조를 통해 현대인의 내면적 고뇌를 보듬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선양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 현적 경계를 새롭게 여신 그 영역의 확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죽비로 왔습니다. 그 시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조가 미국 영어 시조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요.
1: 예술 부문 서도호 설치 미술가는 공간과 이동, 집과 기억이라는 화두를 전 세계에 던지며 문명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3: 이번 수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제게 인생을 돌이켜보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제 작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옴을 경험합니다.
1: 사회문화 부문을 수상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전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물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4: 사찰에 가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템플스테이 사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수상자들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허물고 연결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무산 스님의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5: 사람과 사회, 종교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념과 가치의 경계를 건너뛸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삶을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무산문화대상은 제1회 문태준 시인,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와 수녀의 제2회 곤여선 소설가, 양성원 첼리스트, 이태석 재단 등 종교를 초월한 수상자로 무산 스님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대선사님께서는 시와 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3: 부산문화대상은 부산 조우현 스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상생과 화합의 가치,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셨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0: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무산문화 대상은 불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적 귀감이 되는 열린 불교와 대중적 상생의 표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장 수여식과 퇴임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불교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온 퇴임시설장들의 공로를 기리고 새롭게 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우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3: 불교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자비의 정신을 전해온 시설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8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장 수여식과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재단을 위해 헌신한 퇴임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새 출발을 앞둔 신임시설장들의 사명감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4: 그동안 불교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퇴임시설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롭게 산하시설을 이끌어 가실 신임 시설장님들께 임명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3: 도륜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퇴임 시설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불교 사회 복지 발전을 이끈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앞으로 복지관을 이끌어갈 후배 시설장들을 향해 따뜻한 조언을 전했습니다.
5: 위로는 어르신들을 또 잘 모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 직원들을 함께 잘해서 서로가 화합하면서 복지관을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재단 산하복지기관을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시설장 임명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해인사가 지원하는 거창군 삶의 쉼터관장 금선스님을 비롯한 신임시설장들은 지역사회 가교로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6: 역사가 깊은 만큼 잘하고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불교와 지역 주민을 잇고 또 우리 재단의 비전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시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퇴임 시설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시설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7: 네. 여러분의 노고와 경험은 재단과 산하시설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임명되신 시설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부처님 자비와 구제중생 원력으로 불교 복지를 실천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 지도자들은 미래 불교 사회복지를 향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한국 근현대 선불교의 중흥조이자 덕숭산 선풍의 근간을 이룬 경어당 성우대선사 열반 114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수덕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덕숭 총림 방장 다라 대종사, 호계 원장 정묵 스님, 종회 의장 주경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사를 추모하는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경어 스님의 법문인 참선곡, 중노릇하는 법, 법문곡, 가다가음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 이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견성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선사의 다례제를 봉행하는 참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지 도신 스님은 옹산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 경어대선사 다례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탄어대종사 43주기 추모 다례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200여 사부 대중이 참석해 탄어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정념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탄어 대종사는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사상가로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어 대종사는 한암당 중원 대종사의 가르침을 계승한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불교 교리와 한학에 두루 정통했으며 화엄경 번역과 후학 양성에 힘써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합천 도원사 원각 스님과 화엄승가회, 법향회 스님들이 몽골 최초 사원인 에르덴조를 찾아 한국 불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목 문화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이어져온 불교 교류는 올해도 현지 신도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0: 감동을 선사하며 양국 불교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광활한 초원과 유목문화의 땅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다시 6시간가량 육로를 달려 도착한 카라콜롬.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에르덴주 사원에 한국과 몽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합천동사 주지 원각 스님과 화엄승가회 법황의 스님들이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8차 한몽문화교류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문화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 한국, 몽골, 불교 문화가 더욱 발전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천 도원사의 불교 문화교류는 지난 8년간 양국 불교 문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현지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합천 도원사 주지 원각스님, 하엄승가의 회장 대각스님, 법황의 회장 지우스님, 고문 자인스님과 몽골 에르덴저 사원 주지 소똠스님, 카라콜롬시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한국 불교 대표단을 환영했습니다. 화엄승가의 회장 자인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전하는 법문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3: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시는 것은 중생들의 무명을 지혜로 바꿔서 한 평생을 행복하고.
1: 이날 몽골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 불교의 연비와 수계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지며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소원했습니다. 생소한 광경이지만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됐습니다. 수계식이 진행될 때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한의심이 가득했고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몽골 측이 준비한 전통 공연과 함께 한국의 관음무 공연도 펼쳐져 한국 불교 문화의 매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이 몽골 어린이날인 점을 고려해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을 현지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4: 하루는 어떤 수특동학은 어떤 기도주의 견들자 소유호라는
1: 한편 원각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방문 기간 동안 몽골의 대표 불교 성지인 관등사와 아리아발 사원을 참배하며 양국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에 뿌려진 한국 불교의 자비의 씨앗. 이번 교류는 단순히 종교 행사를 넘어 아시아 불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 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돕기 위해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이 나섰습니다.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음가짐을 주제로 법문에 나선 스님은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 모인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들. 2024년 3월 시작해 어느덧 46차를 맞은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 대중입니다. 부처님 전에 다 함께 예를 올리고 본격적인 마음 공부에 나선 수행 공동체. 이날의 지도법사는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이 맡았습니다. 스님은 명나라 때 학자 원효범이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로 말머리를 풀었습니다.
6: 요범 선생이 운곡 스님을 만나서 모든 잘못과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낱낱이 고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5: 정목 스님은 원효범이 쓴 요범사훈 심요를 인용해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음가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일반적으로 하는 말실수나 자존심 상하는 일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금도 욕망에 흔들리는 스스로에 대한 경책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성현과 달리 자신은 욕망의 수렁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6: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이 뭐냐? 아직도 내가 이 사바세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5: 다만 스님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존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는 뇌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저항하는 수행의 길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님은 우주법계가 나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허물을 알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용맹한 마음이 나를 바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6: 근데 이렇게 수행한다고 모이면 어때요? 보는 사람의 눈이 있으니 조심하게 되죠. 이것을 혼자 있을 때도 그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승가의 원칙이에요.
5: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마음치유 처방전을 제시한 정목스님은 다음 달 6일 한 번 더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마이산 탑사가 초여름 따스한 햇볕 아래서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흥겨운 하루를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7: 그라운드 골프는 언제 어디서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신종 스포츠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체력 소모가 적고 규칙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특히 노인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친목도 다지는 그라운드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제 제1회 진안군 마이산 탑사배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8: 네, 그라운드 골프 대회. 저도 참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 그라운드 안에서 골프를 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대회입니다. 진안군에서 수년 동안 해왔지만 이번에 마이산 탑사배를 제1회로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7: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첫 대회는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군 대표 3개 팀 8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공을 4번 이내로 쳐서 포스트에 넣어 한 홀을 마치고 이렇게 8홀을 돌면 경기가 끝나는 간단한 규칙이라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9: 네, 그라운드 골프는 7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단지에서 여러 명이 무리하지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운동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7: 탑사 붓다봉사단과 보리수봉사단은 경기 운영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진안 자원봉사센터는 핸드드립 커피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회는 무주군이 우승을, 장수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탑사와 후원업체 화준산업이 마련한 점심과 경품, 축하 공연을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다지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이산 탑사는 어르신 효잔치, 자원봉사자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법 도량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창종 60주년을 맞은 열애종이 계산 창종조인 연화경 인왕대승정 연화사리보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제막식에는 총무원장 명한스님을 비롯해 관음종종정 홍파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대약사사 주지 해안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명한스님은 인왕대승정의 유훈을 받들고 불심으로 가족과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은 인왕대종사의 탄생 100주년, 열반 10주기를 기리는 사리탑 봉안을 경하드리며 깊은 추모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왕대종사는 1987년 열애종을 창종하고 초대 종정을 지냈으며 스리랑카 불교 최고 승계의 승황 및 대승정 품수를 받는 등 불교 교류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조계종 진주 가람산 극락선언이 지난 7일 전 수덕사 방장 설정 대종사 초청 특별법회와 부도탑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경내 앞마당에서 원로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회주 금담 대종사의 미술을 기념해 평생의 수행 가치를 사부 대중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에 회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금담 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생 수행의 소회를 밝히며 사부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일상에서 정진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삼기의례, 행장소개, 감사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금담 대종사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아비 성금을 진주시에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 제8대 이사장에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 법화사에서 열린 취임식은 서귀포 불교문화원 제8대 이사장 도성 스님의 고불문 낭독에 이어 이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도성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귀포 불교의 계승과 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는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 서귀포 승가 연합회장 성근 스님, 서귀포 불교대학 김만국 학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일상 속 선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평안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화합을 발원하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글자 여러분, 백기지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삼법인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법인 하면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모아, 이것은 이제 통틀어서 엮어서 같이 이제 지난 시간 계속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은 뭐고 일체계고는 뭐냐, 재범모아는 뭐지 해서 재범모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모아를 같이 뭉그려서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경에 나오는 말씀, 쌍유다니까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온이다. 오온이 뭐지? 색수상행식이다. 색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했을 때,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라는 얘기는 색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은 무상하고, 그건 수, 받을 숫자,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이제 생각상자, 생각하는 게 인식이죠. 인식은 생각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리현상들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인식이 됐으면은 현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행, 움직일 때 행자, 행할 행자. 그 다음에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아르마리라는 것은 그대로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전체를 아르마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심리 형상들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유모한다. 위에 걸 조금 저 다시 설명하였는데, 인식에 대해서도 여기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한다는 것은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오자, 염호, 혐오라는 얘기는 염호에서 조금 더 발달한 얘기죠. 염호라는 얘기는, 그래서 색수생행식 오온을 염호의 대상으로 봐야지 집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염호의 대상으로 보면 괴로움이 없고 행복하고, 집착의 대상으로 보면은 수고스럽고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어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숙한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몸뚱아리에 대해서 염호하라는 거요.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그

받아들여서 그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생각상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 형상들의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그러니까 색수상 인식이 가짜 나다, 실체가 없는 나다라 하다 보니까 가짜 몸을 평생 병들면 약 먹고 등 더우면 옷 바꿔 입어야 되고 추우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몸뚱아리 시봉, 진짜 몸도 아닌 가짜 모양, 실체도 없는 거 시봉하다 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아하고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실체적인 내가 있다면 내가 내 맘대로는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몸은 맨날 아프고 그다음에 모든 소원하는 바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병 걸려도 마음대로 내가 치료하고 응? 자유자재 할수 없고 소원 성취하는데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염호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이 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불자들은 스님들의 수행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해야 된다. 여설 수행 공양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초기 불전에 상유니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색수생행시 오는 집착할 바가 못 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염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탐심이 일어나더라네요. 탐심이라는 것은 그걸 소유하고자 집착할 때 탐심의 욕망, 욕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정신작용은 전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내일 아침 다르고 맨날 옳지도 않은 거 가지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지도 않은 걸 그러다 그러고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있다는 아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염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빛바랜다. 저는 지금 염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이 바람으로 해탈한다는 얘기. 이것이 초기 불전에 나오는 수행 체계의 깨달음의 결론이에요. 나는 오운인데 오운은 실체가 없어. 집착할 바가 없어. 인연 따라 생멸하는 거야. 고집 피울 게 없어. 나라는 고정불멸하는 게 없어. 라고 염호하면 집착하지 않으면 탐진치 삼독이 빛을 바랜다. 스며들지 않는다. 우리 사오초파일 전에 모든 행사나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에 봉축사나 기원문이나 바로문을 보면은 어느 절 어느 사찰 어느 암자 할것 없이 빠지지 않는 게 탐진치 삼독의 무명업장을 소멸하고 그 얘기가 안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 봉축사에나 바로문이나 축원문에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원죄라. 이 탐진치 삼독만 없으면 자유 해탈이란 말이야. 내 몸뚱이에 주어져도 주어지도 않고 구해줘도 구하지 않는 걸 구하느라고 자기 분수밖에 것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애걸 먹고라고 또 구해도 나머지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것만 못 채워서 또 만족 못하고 이러니까 색수상에서 오온이 난데 오온이 염호하면은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 탐욕이 빛바래면은 해탈이에요. 내 몸뚱이에 대해서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분수밖의 욕망이 모험선고로 치솟지 않으면 그대로 자유자재한 몸이 될수 있어요. 내 몸에 집착하지 않는데 내가 없어 무아야, 너도 없어 무아야, 제법 무아야, 아공 복공이야. 나도 공하고 너도 공했어. 그러므로는 내 몸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염무하면은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고 탐욕이 빛이 바램으로 그대로 내 마음을 내가 해탈자재 텅빈 충만으로써 자유자재하게 허공과 같이 쓸수 있다 이겁니다. 해탈이라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오래 앉아 있고 막또 부처님 경전에서도 뭐 평생 읽고 외우고 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 즉시 제가 부처님 말씀을 부뚜막에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 소금만 앞에 있는 걸 그냥 넣기만 하면 국맛이 좋고 반찬이 맛있어. 안 넣어가지고 맛없고 맛없으면 먹기가 뭐하니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살면 행복한데 부처님은 고를 소멸하고 행복을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자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부처님 말씀에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라. 불자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만 없고 비십 삼독심 탐욕이 빛바랜다는 것은 탐진치에 대한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 내 몸뚱이에 대해서 집착할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착 안 하니까 내 몸뚱이가 자연과 하나 되고 허공과 하나 되고 예? 우주와 하나 되고 내가 예? 세계가 한 곳이고 응? 걸릴 게 없어. 그게 해탈이야. 해탈 자유자재, 무해자재. 걸림이 없는 무해자재. 해탈 자재. 벗어나는 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니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색투상에서 온 오온이 염모하고 빛이 발이니까 해탈했으니까 태어남은 다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깨달은 자, 나는 항복시킨 자, 나와 비교할 자는 없다. 나는 다시 이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그 얘기예요, 지금. 태어남은 없다, 다시. 인간 세계에 다시 올 일은 없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일터사 인연, 생로병사의를 완전히 생사 자유 해탈. 생사가 이려한 상태, 생사에 대한 해탈을 다 마쳤다. 일대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사는 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일대사 인연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마귀로도,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무상경 쌍유따니까야 22장 12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걸 줄여서 정형구로 만들면 무상 재행 무상이고 일체 계고고 제법 무아를 통한 이것을 내 몸뚱이는 재행 무상이야, 일체 계고야, 제법 무아야라를 실체를 적연해서 통찰해서 빛바래고 탐심이 집착발과 못되고 탐심이 스며들지 않으고 그것을 이제 정형구가 여모, 색수상인시 오온을 여모하고 여모하니까 이욕이라는 건 탐진 삼독을 떠나는 거예요. 여일이자 욕할 욕심부릴 욕자 이욕. 니욕, 이욕, 요모하니까 욕심에서 떠나. 탐진치 삼독이 빛발했어. 스며들지 않아, 내 몸뚱이에. 그럼 그걸 떠나니까 탐진치 삼독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탈 자제야. 구경이 해탈지야. 마침에는 해탈 지혜가 있어. 예불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해탈 직연양 하는 것이 구경이 해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달리 이제 짧게 얘기할 때 염모 이욕 소멸 오온을 염모하면은
탐지지 삼독을 떠난다, 스며들지 않는다, 빛이 마른다. 그러면 소멸된다. 뭐가 소멸되느냐? 108번뇌가 소멸된다. 소멸이라는 것은 불어서 꺼졌어요, 불이. 탐지지 삼독의 불이 불어서 꺼진 상태. 소멸은 이루마나 열반이에요. 정멸. 꺼져서 고요해. 제법부동 본래죠. 응? 제법이 움직이지 않고 정멸, 다 꺼져. 108번뇌가 꺼지니까 본래 정멸한 거야. 소멸이 108번뇌 소멸이에요. 그래서 온처계를 염호한다라는 건데, 이건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는 육처. 개는 여기는 저 18개라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색수상의 행식 오온을 염호하고 이오감을 해탈한다 했는데 조금 내내 같은 얘기인데 오온은 색수상의 행식 오온에 설명한 거예요. 이건 온척이라고 지금 나온 거. 온척에는 오온과 12처와 18계다. 육처 육경인데 육경 육군 육경이에요. 육군 육경 육처 12처라는 건 육경 육경인데 육군 다 아실 거예요. 반사신 아니 비설신이 내 몸뚱아리에 있는 것눈귀코입 몸뚱아리 의식 이게 전부 다 육군 육군 육경 경계 눈으로 보는 거 경계잖아요. 경 대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그래서 육군 육경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염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온척의 오온 12처 18계가 염호의 대상이고 염호하면은 목숨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승양미촉법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모든 것은 염호의 대상이지 집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보고 집착하고 쫓아가지 마라. 보고서 색을 보고 아름답다고 빛이 좋다고 쫓아가다 보면은 불나방이 기름에 빠져서 죽고 만다. 그러니까 보되 범의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조금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집착 없이 보고 들어라 이거요.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저 온처 여기 오온은 색수상에서 오온은 설명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 온척이라 해서 처는 12처 육군 여섯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 여섯 해서 초소에서 12처 18개는 보통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18개를 말씀 많이 해요. 이것은 이제 세 개는 18개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소리가 좋다 나쁘다. 빛이 좋다 나쁘다. 냄새가 좋다 나쁘다. 냄새 좋다. 입맛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18개를 인식하는 거. 아르마리. 이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나왔으니까 제대로 써드려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 그래서 오온을 염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십이철을 염호하고 안이비설제 색성이 앞서 염호하고 그러면은 욕심을 떠나고 탐지지 삼독을 떠나서 마음 깨쳐 성불한다. 마음 깨쳐서 성불한다. 심즉시불, 침해 무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심즉시불, 침해 무불. 이 법문이 스님들 법문이나 많은 그 선법문이나 이런 데서 또 대승불전 이런 데서도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초기 불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뭐가 마음이냐? 마음은 항상 의식, 심의식, 변하는 거예요. 아르마리에 인식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것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정멸의 니르바나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게 참나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참나라는 말도 초기 불제는 안 나와요. 이 참나 얘기는 대승불교에서 또 선법문에서 참나를 찾아라.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얘기가 심해무불, 심즉시불, 심해무불이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일체의 심조도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그런데, 마음은 변하는 거야. 의식이야. 분별하는 거야. 육식이야. 아루마리야. 인식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즉시불할 때, 마음을 참나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정멸위락. 니르바나 108번뇌가 분별이 끊어진 자리, 거기가 이제 깨달음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108번뇌가 사라진 자리, 그것은 이제 참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했을 때 마음을 절대화하지 마라. 염호의 대상이라는 거요. 의식과 분별하는 것은.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내 스타일이야 하는 건 염호의 대상인데 그것을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마음,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은 온 무아, 온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오은에는 색수생행식, 내 몸뚱아리가 내 의식작용, 내 마음작용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밖에 부처가 있어 없어. 심즉시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내가 부처하는 것도 조심스레 했어요. 네가 부처와 부처의 마음을 쓰고 부처의 행동을 하고 부처의 생각을 할때 네가 부처지. 탐진지 삼독의 오물만 독가스만 품고 있는데 네가 부처라 해도 되겠느냐? 저는 거의 법문할 때 네가 부처 소리 안 씁니다. 가능성이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무한한 열회장 사상, 함장시,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씨앗만 터트려야 되는데 부처 씨앗을 터트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안 하고 엉뚱한 독가스만 품고 있는데 네가 부처야. 그거 마음이 와 안다요. 마음은 독가스 품고 있는데 내가 부처야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부처입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는 뭐예요? 오는 실체가 없다. 오는의 다섯 번째인 아르마리,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식, 의식, 분별식, 이것이 의식, 이게 마음이다. 그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무불, 심즉시불, 마음밖에 부처 없어. 조심해서 그게 틀리다는 얘기보다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분별식을, 의식을. 다만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마음의 의식이라는 건, 분별하는 건 찰나마다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했어. 900생멸. 똑딱할 사이에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모든 의식은 찰나생 찰나멸이지 영원히 그 참나로서 변하지 않는 금처럼, 금색 변하지 않는 참금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인식할 거요. 화두를 답하고 깨달았다는 선사님들도 찰나생 찰나멸이야. 아침에는 큰 스님도 화가 났다가 저녁에는 또 웃으셔. 이 마음이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로 생겼다가 찰나로 연생연멸 그럴 뿐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이 저녁에 변하고 다음날에 변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라고 고집하지 마라. 그걸로 싸우지 마라. 착각이다. 나라는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봐라. 나라는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에 삼치면 색수생행식을 해체라는 말을 썼어요. 있는 그대로 뭉뚱그려져서 이것이다 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나는 나야 너는 너고 내로남불이야, 나는 진이고 너는 허우야 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색수생행식을 온으로 해체해서 본다. 그러면은 아예 해체해서 조견해 보니까, 통찰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무상하네, 고네, 무하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가 아니고 가짜네, 가짜에 속아서 맨날 시봉하다가 힘들어 죽겠네. 무상고 무하에 오늘 해체해서 보니까 무상고 무하에 사무치면은 염호해, 역겨워해. 이 몸에 대해서 병신저격약용 내 몸뚱이에 대해서 모든 게 염호해. 내가 못됐어 하는 분들도 많아. 못됐기 때문에 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스러우면 그런 표현 안 써요. 사랑스러우면 자기가 해도 마음 쓰는 게 하도 못됐으니까 못됐다고 그러지. 염호해, 역겨워하고. 그래서 무상고 삼법인 무아에 사무치게 통찰하면은 염호하게 되고, 염호하면은 탐욕이 남김없이 빛바래고, 탐진삼독이 빛이 바래고, 탐진삼독이 스며들지 않고, 그러니까 해탈하고 구경의 해탈지가 일어나고, 열반을 실현함이 초기 불전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오무아를 투철하게 깨달고 염호하고 니욕하고 하면은 열반을 실현이에요. 열반 실현 그대로 니르바나. 금생에다 실현할 수 있어요. 다음 생각 가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가르침 제쳐놓고 딴 데 가서 이웃집에 뭐가 더 먹을 거 있나 하고 기웃대서 안 되지. 초기 불전 어디에도 일체의 심조 얘기도,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의 심조 이런 것도 잘 쓰자는 거예요. 저녁에는 목마를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물이었는데 아침에 가서 먹으려니까 해굽바지까지 물이었어. 원효대사가 마신 물이. 마음에, 내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체 유심조라는 것도 아침 저녁 변하는 그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와 실체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걸, 의식이라는 걸, 분별이라는 걸, 어느 걸 참나라고 할 거예요. 내놔봐, 내놔. 삼나가 있다. 뭔가 내놔봐라 이거예요. 근심 걱정 있습니다. 뭔가 내봐. 해결해 줄게. 근심 걱정을. 참나. 뭐가 참나인지 내놔봐.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절대와 실체화 하지 마라.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하다. 그걸 깨달으면 궁극

고통고차, 성품성자, 개고성, 행복이라는 것을 변하는 괴로움이다. 아예 행복하고 즐거운 걸왜 괴로움이라고 그래? 부처님 말씀은요, 잘 보면 모든 게 삶이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그게 괴로움이 잠시 중지, 수돕한 것을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잠시 수돕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하면 산 넘어선 산 넘어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근심 걱정거리들이. 그래서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왜 그러냐? 즐거우면 그게 3일이고 4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즐거웠던 것이, 아, 이게요, 괴로움으로 변해요. 진짜인 줄 알고 받아먹었더니 마약이었어. 독약이었어. 뇌물이었어. 나를 죽이는. 그래서 마음은 개고성이다. 이것을 통찰할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 무아를 꿰뚫어서 알수 있다. 라는 말씀. 반야심경에서도요, 이 마음 얘기 계속 하는데,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할 때에 오온을 조견해보니, 색수상에서 오온을 조견해보니, 통찰해보니, 해체해서 보니까 다 공안의 오온 개국이네? 해체해서 보니까 도일체국의 괴로움에서 소멸됐네. 해체하지 않고 뭉뚱그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요. 해체해서 보니까 오온 개국이네. 시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국의 일체 공으로 볼줄 아니까 오온을 고통에서 사라졌네. 도일체국 제도됐네. 나라는 존재를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꿰뚫어 보게 되면 나라는 게 대한 집착에 대해서 평생 구하다가, 으듯, 으듯, 저기 구하다가, 집착하다가, 가꾸다가, 시봉하다가, 꾸미다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고 가는 줄 알았는데, 네? 꿰뚫어 봐서 무슨 뭐 성불이니 아라하니 되니 무언가, 응? 마음의 문을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금 초기불제 나오는 쌍유대 니까에 나오는 무상고 무아를 분명하게 해체해서 볼때 꿰뚫어 보게 되면은 제보무아 실체가 없다, 고정불면한 내가 없다라는 것이 해결돼요. 범부중생 해탈한다. 아, 나도 그렇게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 자꾸 사서 보고 빌려서 보고 스님들한테 묻고 했더니 평생 나는 10층 안목에서만 살다 죽을 줄 알았더니, 야, 30층, 4층에 올라가서 보는 안목이 보이네? 나도 해탈할 수 있네? 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 정행품에서도요, 네 초기불전 나오는 말씀이 좀 언급되는데, 재행무상, 무상을 재행, 모든 걸 제법모아 일체계고,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그래. 상이 없는, 항상함이 없어. 우리는 물질로 현상계 보이는 건 용화형대로 이쁘니까 머물러줘. 무지개가 너무 이쁘니까 그대로 머물러줘. 그런데 금방 쳐다보니까 없어졌어. 이 몸뚱이도 용화형으로 이렇게, 예? 젊게 안 아프게 이쁘게 머물러줘. 그런데 허물어지잖아요. 그걸 미리 알면은 무상을 통한 해탈이라는 것은 상의 없는 거야. 항상하지 않는 걸 알면은. 그래서 고를 통한 해탈.

괴로움을 통한 해탈. 그건 무언 해탈이라고 그래.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다돼 가서 반설 안 하고 넘어가는데 설명 잘 들으세요. 고를 통한 해탈은 뭐냐? 일체가 무아. 내가 무아 실체가 없는 나인데 내가 실체가 있다고 구하고 웃고 뭐 그냥 바르고 꾸미고 하려니까 이 몸뚱이는 색수상의 인식은 괴로움이야 라고 하니까 무언 해탈. 이무소 듣고 구할 게 없는 해탈에 갈수 있어. 원함이 없는. 나를 집착할 바가 없다고 보면은 탐지지 삼독에 집착할 이유가 없죠. 원함이 없는 이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어. 그래서 무언 해탈할 수 있다. 무아를 통한 해탈은 공해탈이라고 그래. 내가 없어. 제가 항상 무아 연기공 중도는 함께 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함께 보는 것도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아를 말씀 계속 제가 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같이 보라는 뜻을. 무아를 통한 해탈은 공해탈이라고 그래. 내가 실체가 없어. 그걸 공이라고 그래. 규정짓지 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 규정짓지 마. 무아를 해탈한 그 체득하면은 해체해서 보면은 공해탈이야. 공이란 뭐냐? 규정짓지 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규정을 짓지 마. 그러니까 형님 닮아라. 자근에 닮아라. 아이들 교육상에도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실체 없는 자에 대한 계합은 불해탈이다. 실체 없는 것을 자기라고 집착해서 거기에 합해서 그 실체 없는 것을 시봉하고 꾸미고 그걸 먹여 살리느라 힘들고 합해서 놀면은 해탈할 날이 없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에 대해서 사무쳐야 해탈해. 사무치고 통찰하고 조견하고 해쳐서 보고 해체해서 보고 그래야 무상고무아를 거기에 사무쳐 염호하고 미혹하고 해탈하는데 사무쳐야 벗어날 수 있어. 불자가 이 사실 지금까지 말씀한 걸 잊어버리면 외도요. 외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의 색수생인시의 무상고무아는 소멸 열반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제법모아 재행무상 일체 개고의 삼법인의 가르침은 108분내로 소멸하는 니르바나 열반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사성제 거짓멸도 할 정도는 수행체계로 보자면 가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가래, 내 몸뚱이에 대해서 목마라서 집착하는 게 괴로움이 생긴다 했거든요. 그걸 소멸하는 것도 무상고무아를 깨달아야 팔종도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영원 불변하는 참나를 찾는 것이, 여기 참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나가 있다라고 찾는 것이 부처님 수행이다. 불교 수행이다라는 건 착각이다. 참나를 찾은 사람 있으면 참나를 뭐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참나가 뭔가. 니르바나 해탈. 열반이 해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해자재함. 나는 누구인가? 지나 대학 아니고 불자라면 누구나 오온이라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지나 대학 아니고 나는 오온이다. 나는 오온을 해체해서 비추어 볼 때,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존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통찰해서 오온에 대해서 염호하고 욕심을 떠내서 집착한 거면은 해탈이요 열반 실현이다. 외도가 아니고 불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조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또제 법문의 강의에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주십시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0: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신라 시대 불교를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향한 의상 스님은 마침내 등주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된 의상 스님.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 스님의 고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사모의 정을 품은 선민은 마침내 의상 스님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 스님은 오히려 불법의 진리로 그녀를 감화시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는 보리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선묘는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그 큰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노라 굳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 스님은 종남산으로 들어가 화엄하게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국하는 길, 의상 스님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했으나 뱃길이 바빠 곧바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정성껏 법복을 준비했던 선묘가 달려왔을 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뭇을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스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님의 뱃길을 지키겠다는 서원과 함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의상 스님의 배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의상 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칠 봉황산에 닿았으나 그곳은 수백 명의 도적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이 거대한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이 바위로 변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어진 절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4: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공짜가 빌공짜죠. 그럼 주인공 할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있다는 생각이 그 주인공이란 이름도 다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었어도 허공이라 할지라도 허공 같다 할지라도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허공이라 하면. 그렇죠? 근데 그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밋밋하게 크고 작다, 짜고 싱겁다, 사계절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다는 생각, 또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없다는 생각이라든가, 있다는 생각이라든가 다 동일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이, 그 생각 속에서 수 없는 생각을 해내는 그 바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때와 용도가 생기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죠?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그냥 용도가 닥치면, 과정이 닥치면, 누가 찾으면, 여보하고 부르든가, 아버지하고 부르든가 해도 찾는다면 아주 여여하게 해내는 거. 그 해내는 마음 그 자체가, 찰나찰나 해내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우주를 살림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나갈 때, 한다,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한다, 안 한다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다 닥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찾는다.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해야 합니까? 그냥, 그러면 나의 그림자를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찾고 하나는 찾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찾는다가 아니라 그냥 놔라 이랬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예가 있었죠. 저 묘지가 둘인데 하나는 아들 거고 하나는 애비 거니라. 그런데 애비가 자식한테 가면 자식이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한테로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니 무슨 까닭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건 보이는 데만 집착을 하고 보이는 데서만 다 습이 많이 젖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앉았다가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서 있다가 보니까 아차 하고 생각난 게 뭐냐면 죄가 없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적은 죄가 없이 죽었지 않느냐. 살은 나도 만약에 마음이라면 영이라면 없을 거 아니냐.
그럼 나도 거기 첨부해도 그거 뭐 둘,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 그렇지. 영이 영한테로 들어가면 영이지 못뵐수 있나? 또 이쪽으로 와도 영이 영이니까 그냥 하나로 되지. 나중에 심밀히 따지고 보면 영이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지. 하고서 생각을 했더니까 다리가 뚝 떨어져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영과 영이래도 이게 수만, 이게 만불이 일불이다 하는 뜻이 뭡니까? 만 사람이 깨우쳐고 만 개가 영이 있어도 한 영에 들어가면 그냥 일불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일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다, 불성이다. 이게 불국토다. 이러는 이유는 뭐냐?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불이라는 건 생명을 뜻해요. 생명.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불이 들어가죠. 불교도 불이 들어가고, 불국토도 불이 들어가고, 불성도 불이 들어가고. 이게 셋이 다 이게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셋이 한데 합쳐도 셋이 아니란 얘기죠. 생명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죽으나 사나 말씀드리는 거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말하는 놈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니까. 그 놈이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몰입해서 오로지 놔라. 이런 거죠.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놔라.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들고 나는 것이 그대로 들고 남이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은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스로 들어왔는데 스스로 또 내죠. 그게 여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작용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공했기 때문에 왜 반야심경에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했죠. 고정됨이 없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생기다.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차를 타는 거, 가서 내리면은 종점이 없는 거.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하나로, 하나의 하나 한 군데서, 한 군데도 한 군데라고 할수 없는 데서, 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많은 모두가 나온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 우리가 이렇게 찰나찰나 그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찰나찰나 가버리죠. 찰나찰나 가고 공해서 없는데 색이 공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즉 색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갈 뿐이지 함이 없이 그냥 공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모두 각자 여러분들이 내가 공해서 함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삶의 없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탤런트가 죽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여여하게 죽는 역할을 하는 도리는 무엇인가? 또 죽는 역할을 해도 또그 역할이 끝나면은 그냥 자기는 살아 있어요. 그렇듯이 그냥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선장은 나한테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과 나하고 상봉을 해야만 자리가 잡히는데 자리가 잡히기 전에 이것을 자꾸 저거 해야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실천을 남기게 되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실천을 남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번 실천을 하게 되고, 어쩌다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벌써, 어떻게 생각하면 문이 열린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차차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문이 활짝 열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육바라밀 하는데 첫대 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오계를 받으셨죠. 오계를 받는 도중에 우리가 그 육바라밀에 다 거기에 댕긴 거라고 봅니다. 다둘 아니게 거기에 다이 마음 하나로서 일체가 다 댕겨 있으니 댕겨 있는 것이 댕겨 있다고 못하고 비었다 이러는 것은 하도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살행은 어떤 거고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는 건 뭐고 또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건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큰 것만 보시를 해서만이 정말 보시가 아니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그거를 막론하고 허다못해 사탕 하나를 갖다 누구를 준다 하더라도 그건 보시가 되는 수도 있고 진짜 무주상 보시가 되는 수도 있고 보살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돈을 갖다 줬다 이래도 무주상 보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보살행이 안 되는가? 그렇게 갖다 줬는데도. 그게 문제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내가 그랬죠. 하도 준 것만 생각하지 가져간 거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했죠. 가게 간 물건을 사면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내가 그쪽에 가게집이 돈을 줬다고 말하겠느냐고. 그거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쓰는 얘기고 우리가 다 그래도 배워서 넘어간다, 자리를 잡고 넘어간다, 이런다면은, 보시다, 이러면 조건 없는 무주상으로서의 해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건 조건 없이 무주상으로 해라, 이런다면 힘이 들지만, 알면 힘이 안 듭니다. 내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하나는 미생물에서부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돼서 형성되고 이렇게 벌어진 생명들인데 우리가 알고 보면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으로서의 그거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뺏무대기로 하나로 그 말씀을 뜻을 가리켰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그걸 짐작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왔으니 우리가 모든 게 전생이 있고, 과거가 있고, 또 어저께가 있고, 오늘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금방 저기 가서 또 부모가 돼버렸어요.
자식으로 부모가 되어 있는데 또 저 집에 가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내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이 고정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가 차원대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또 가고 금이 됐으면 금 금방에 가고 또 금이 넝마로 변했으면 넝마로 가고 이렇게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을 아시죠? 끼리끼리 이렇게 차원대로에 만난다는 거. 그런 거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갔는데 그거를 잘 따져서 보면은 내 아님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본다면.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마라 이러죠. 둘로 보지 않으니까 나한테 내가 만약에 저기가 없는 줄 알면은 내가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줬다 이런다면은 그냥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줘라고 둘로 봐서 그 사람을 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내가 쓰는데 무슨 보시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했고 보시를 했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조건도 없고 보시도 아니고 보시란 이름도 없고 준 것도 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하면은 꼭 우리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부인이 잘 되거나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하는 그 깔린 이 속에 깔린 그 요구가 있습니다. 꼭요. 그 깔린 요구 때문에 100% 받아갈 거를 100% 그냥 무주상으로 그냥 했으면 자기도 무주상으로 받는데 그 깔린 것 때문에 거기 다 못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무주상으로서의 얼른 쉽게 말해서 둘 아닌 고로 나는 내 주인공 자부처님한테 올린다 이런다면은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 밥 자기가 먹는데 그걸 뭐 보시했다 뭐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데 무슨 보시가 되고 무슨 뭐가 있어 무조건이지 그게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조건 없이 한 것처럼 조건 없이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요구가 조건이 붙는단 말입니다. 조건이 붙으니까 조건대로 붙은 것만큼 덜 받게 되죠. 그러니까 공 하나쯤 다 받을 텐데 공에서 조금 이렇게 띄어서 받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한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생각이 우주 법계를 움직이게 하고 그 한 생각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고 몸체를 안 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그렇게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 그런다면 공심으로서 보시를 해야 이건 간략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심으로서 보시를 해야
그건 보살 행위요.

무주상 보시오, 조건 없는 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생, 공심, 그렇게 공생 그러는 거는 내 생명인 줄 모두 내 아픔과 내 생명인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내 마음과 둘 아니다 하는 거. 이 마음이라는 그 속에는 아픔도 찢기는 마음도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댕긴 것이 내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내한 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자 무주상 보시자 조건 없는 보시입니다. 그래야 조건 없이 여러분들께도 조건 없이 갈 겁니다, 아마. 조건 없이 가는 거는 둘째 쳐놓고도 벌써 이 모두 더 우주간 법계에서 전부 알게 돼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게 되는 도리가 되죠. 이건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진짜 그러하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대 보시, 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보시를 그렇게 이둘 아니게 해야 무조건 조건 없는 보시가 돼야 보살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지게 이것이 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킨다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거단 5개도 제대로 못 지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놓고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다 놓고 거기서 욕심과 집착과 관습 이런 거를 다 놔버리게 된다면 그냥 놓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그냥 다 그냥 다 계율을 지키는 거죠. 계율을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바닷물과 같이 허공과 같이 되라 마음이. 그러면은 그 허공에다 모든 걸다 있어도 그 허공을 싸고 돌아가지만 물에 별물이 다 들어가도 그냥 그것이 한 바다의 물로 돌아가고 흘러가지만 그리고 그 물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어디 물에도 젖는 것만이 바로 그거다. 젖는다. 이런 물 저런 물 따질 것이 없이 그냥 하나로 젖는다. 어떤 거든지 다 젖는다. 그래서 이게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내가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또는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둘러보지 않고 모든 걸 그렇게 해나간다면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 5개를 받은 여러분들처럼 그 5개가 다 그걸로 공심으로서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계율이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게 없이 되죠. 그리고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참는 것이 인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놓는 것이 그냥 인욕이에요. 놓는 거. 내가 찾으라고 그러지 않고 놔라 이랬죠.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놔라 이런 거죠. 너가 너를 찾는다면 둘이 되니까 너는 그냥 놔라.
너한테 보림해라. 너가 너한테 보림해라. 이 모두가 그래서 이것을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놓는다. 앞서 말했듯이 다 이렇게 그 과정이 이렇게 오게도 받고 이제 그 모두 둘러보지 않는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놓는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지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진도 따로 없이 지혜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죠. 그 육바라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머리 따로 있고 눈 따로 있고 귀 따로 있고 코 따로 있고 입 따로 있고 이렇게 몸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데 인욕, 이 인욕도 그래요. 이 모두가 하나에 모두 달려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지금 여기다 놓고 가는 거 정진이에요. 우리가 놓고 가는 게 둘 아니게 놓고 가는 도리가 이게 지금은 시덥지 않게 생각되지만 이게 큰 이 허공을 삼키는 공부입니다. 허공을 그냥 삼키는 바다를 삼키는 공부예요. 삼켰다 하면 스스로서 토해내 내놓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놓듯이 그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이 그대로 달도 참은 기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한 박 들어갔다면 내놓고 내놨다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진리요 세상살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이건. 그래서 진리가 부처님 법이다. 이러기 이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법이 불법이요 부처님 법이요 진리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이 선정이라는 것은 또 좋은 일만 해서 선정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럼 나쁜 일도 선정이냐?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악연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선정이게 되겠지만은 이 하나로 본다면 선정이 있음으로써 악연도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도 있다. 이럴 땐 이게 둘러보지 않는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해소리가 악해서 뭐 막 그냥 저거 하는데 아무 저것도 없이 내가 봤을 때 내가 해소리가 돼버릴 때 해소리가 된다면 해소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인데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둘이 아니가 돼서 자꾸 좋은 일만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선정이 돼서 그냥 보살의 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 아니게 스스로서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런다면은 수만 개가 이 육신 속에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 쓰는 대로 내가 선장이 돼서 마음 쓰는 대로 이 속에 생명들의 의식들도 따라가거든요. 이게 참 미묘한 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참 이거 꼭 알아야 될 문제죠, 이게.